0: 아이고, 어르신 네 오셨습니까?
1: 잘들 있었습니까?
2: 예.
1: 아, 인사들 나누시기에 이 양반은 방송국에 계신 분이고.
3: 안녕하십니까? 아, 예. 김인식이라고 합니다.
1: 이제 이쪽은 유당의 사위고.
3: 아, 그러세요?

0: 저 방송국에서 유당 선생님을 찾고 있네. 평생 한 길을 걸어온 분이니까 남길 말씀도 있을 것이고.
1: 아버님이 일체 밖에다는 계신 곳을 알리지 말라고.
2: 아, 죄 짓고 숨어 사시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3: 아버님께 말씀이라도 좀 드려주십시오. 좀 겁이 하시면 억지로 찾아뵙진 않겠습니다.
0: 도와드리게나.
2: 북하고 대금에 한이 많으신 양반 아니십니까? 그대로 늙어가시는 게 마음 아픕니다. 요즘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평생 풍류의 길을 사셨는데도 제대로 대접도 못 받으시고 세상이 퍽이나 야속합니다.
1: 아버님은 문화재 지정을 받고 처음 무대에 선 날에 그 모욕감을 못 이겨서 젖대를 꺾고 그 길로 이곳 양로원에 들어가 은거하신 거예요. 저도 재작년에 겨우 아버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작은 어머님을 찾아달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알아볼 길이 있어야죠. 그러다가 아버님이 텔레비전에 나온 작은 어머님을 보고 제게 연락이 왔었어요.

아버님. 손이라고 겨울옷 좀 가져왔어요. 아범이 아버님 내려와서 하시라고 자꾸 뭐라고 해요. 사위도 자식인데 아버님이 양문에 계신다고 자꾸 절대로 야단쳐요. 찬바람 독해지기 전에 집으로 내려갔어요, 아버님. 거동도 불편하신데 누가 거드려드려요, 글쎄.

0: 것이오, 정가? 대체 지금 장단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오? 아니면은 장님 지팡이질하려고 하는 것이오?
1: 틀렸습니까?
0: 그저 두들겨 댄다고 부기오. 맥을 잡고 들어와야지. 자, 내가 다시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오. 이렇게 넘겨야 하는 것이요.
2: 진도가 안 나간 게.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어쩌다고 했지?
1: 아버님.
0: 내 놈이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어쩌다고 이 상껏들을 하는 부채를 자꾸 휘두르는 게야? 이씨.
2: 넌 백씨 가문의 장손이다. 어쩌자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날 광대표만 따라댕기냐?
1: 북채를 잡아야 신명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2: 너희 아버님 성격에 또 한 번 들켰다간 집을 쫓겨날지도 모른다. 다신 북채 잡을 생각을 말아라.
1: 읍내의 국창이신 서만주 선생님이 오셨답니다. 어머님, 그 어른한테 딱 한 수만 가르침 받겠습니다.
2: 안 된다.
1: 어머님.
2: 아버님이 주신 800석 바지를 북배운답시고 다 갖다 없앤 네가 아니냐? 진주에 유명한 선생이 있다고 하면 나락 팔아서 돈 만들어 도선어달 틀어박혀서 배우고, 또 어디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그리 쫓아가고, 심지어는 기생꽁무니까지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돈을 갖다 바치니 이러다간 정말 우리 집안이 망하고 말겠다.
1: 진짜 북쟁이가 되려면 서만수 선생님 같은 국장한테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제발 나락 백성만 마련해 주세요, 어머님.

0: 내 놈!
1: 네 놈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니라.
2: 내가
0: 광문을 열라. 무엇들 하느냐? 어서 광문을 열라는데도. 광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랬다. 광문을 열거나 몰래 음식을 넣어주는 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라.

0: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1: 오랜만이요, 유당.

0: 신뢰를 좀 해야겠소. 유당이 원하지 않으면은 거처를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손님을 한번 모셔왔소. 인사하시오.
1: 전 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로듀서입니다. 이름은 김인식이라고 합니다.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디 좀 편히 좀 앉으시죠. 드릴 말씀이 깁니다.
0: 저 이쪽으로 갑시다.
2: 죄송해요 아버님. 홍 변호사님께서 하도 간곡히 청을 하셔서 아버님 허락도 받지 않고 모시고 왔어요.
0: 말씀 계속하시오.
1: 아, 예. 저희 죽사 이금아 선생님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죽사 선생님과 유당 선생님께서 예술적 동반자란 사실을 알고 따님께 떼를 쓰다시피 졸라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0: 죽사가 살아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2: 텔레비전에서 보셨어요.

내 술 한잔 받고 해. 응? 아이 술 한잔 받고 가니까. 술 한잔 받고 가니까. 술 한잔 받고 가니까. 술 한잔 받고 가니까.

0: 하야 거는 어쩌고 설장군
1: 살아계셨습니까?
0: 천하의 이금화가 규정뱅이 호주머니 털어먹고 살다 애원 가련하고 치근해서
2: 이봐, 춥판을 어쩌고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
1: 어머니 장사 그만하라니 그만 아가씨 손값은 안 받은 것이
3: 아니 어째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시오?
4: 이 사람 만나자마자 주리부터 특셈인가? 어?
3: 나가 보고 잡지도 않습디요?
4: 아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는가?
3: 허기는 내가 미친년이요 바람 같은 사람 감은 가나 보다 오면 오나 보다 하고 살아야 한대.
4: 어이구.

0: 하지만 요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문풍지가장 꽉꽉 틀어 담그고 바람 한점 못세게 할 것인께 각오하시오. 이 유당 살아도 죽어도 내 사랑인께 각오하시란 말씀이요.
1: 참나.

0: 이리 와서 같이 먹자.
1: 아하.
0: 아, 이리 와.
1: 어허, 어디를 손을 내밀어 손모가지를 확 흔들어 버릴 것이.
0: 아하, 이 사람이 근데.
1: 어디 들어가서 자. 어서 드시시오, 고기 식소.
0: 이 허벅살이 퍽퍽해서 말이야.
1: 아이고. 씹어서 진국만 빨아 자시시오. 고기는 버리시고. 고기는 삼키지 마시오. 진국만 잡수시오. 이 날개 죽지는 안디야. 당신 또 날아간게.

0: 귀가 뚫렸다는 것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귀는 콱 막혀갖고 머릿속에 똥만 들어찼다 이 말이요.
1: 아니 옆에 내가 말이 없는 단 줄 아나. 아이 저런
0: 예술에 예자도 모르는 놈한테 공짜 술 먹이고 구경시켜준 게 분통이 터져서 그래.
1: 월급만 기둥서방 하나 얻더니 옆에 내가 싹 돌아버렸구만. 어? 아이 참
0: 풍장치고 자빠졌네.
2: 저 임자 배짱 한번 두둑하구만. 이 장차 뭘 해먹고 살 작정인가?
0: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
2: 거기서 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0: 당신은 속도 안 아프시오? 지지집이 술 팔고 웃음 팔고 소리 팔고 하는 것이
2: 왜 안 아플까?
0: 그래서 그만뒀어.
2: 잘했어. 가야금 둘천매고 내 뒤나 따라오시오. 팔도강산 유람하면서 한평생
0: 그래요. 까지 돈 벌이야 명월관 나가서 가야금 한번 뭐떨어지게 타주면은 주머니가 심심찮게 찰 텐데 뭔 걱정이겠어.
2: 네 사람.

0: 미근대 권본 주입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는.
1: 내가 몸 파는 화초기생이요. 소리하는 얘기지. 당신은 가만히 지시시오. 돈 벌이는 내가 할 것인께 마시고 쓰일다. 응?

0: 야, 역시.
1: 오늘은 정동명 감님이 따로 30원을 더 내놓으셨습니다.
2: 고맙소.
1: 저 부탁이 있어이다.
2: 말씀해보시오.

0: 하룻밤만 모시면 되는 일입니다.
1: 다음번에 가야코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부르시오. 나는 살림호는 예편내라 이 집에 다시는 못 나오겠어요.
2: 그 엄마 왜 그러나? 아, 손님이 하도 저리기에 한번 건네본 말인데. 나 좀 보세요. 다시는 그런 부탁 안 할 테니.

0: 장안의 최고의 명기는 그 마루구나. 이 전표만 모두 돈으로 바꿔도 번듯한 기와집 선어 제값은 조이 되고 남겠구나. 그런데 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누가 너더러 웃음을 팔라고 했느냐? 가야코에 반해서 서로 경쟁을 하던 너를 부르는데 왜 그러느냐?
1: 권번에 적을 두고 있으니 기생은 기생이지요.
0: 왜? 유혹이 많더냐?
1: 한 2, 3년 먹을 양식을 벌었으니 이제 그만둘라고 그럽니다.
0: 유당한테 그 돈 다 바치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면 어쩌려고? 때를 놓치면 그마야 말년이 피참한 법이다. 유당은 조강지처 버릴 사람이 아니야.
1: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0: 그놈의 고집을 누가 꺾을꼬. 이그
2: 3년이나 두 분이서 함께 생활을 하셨군요.
3: 안 가본 것이야. 그래서 함경도 산고사리에서 만류까지 돌아다녔어요.
2: 그런데 왜 두 분이서 헤어지셨습니까? 서로 극진히 사랑하셨고 예술적 동반자가 아니십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3: 사랑해.
2: 저 두 분이서 헤어지게 된 동기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3: 죽은 사람이 세상에는 살아있다는 말을

0: 유당 선생이 숨기고 있는 게 뭘까요?
1: 글쎄요.
0: 어린 두 자식을 남겨두고 유랑길에 들어서고 나서 죽사와 유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1: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그때가 유당과 죽사 예술이 만기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게요. 가장 성숙한 예술적 경지에 도달했을 거란 말이요.
0: 제 느낌도 그렇습니다.
1: 3년 후에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도 몇 번 만나서 동거 생활도 하고 그랬나 봅디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의 생활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을 거요. 죽사는 갑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처럼 깊은 나락 속으로 추락해버렸어요.
0: 왜 이 얘기를 중단했을까요? 유당 선생님 말씀입니다.
1: 글쎄요.
0: 홍 선생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2: 자, 우리 엄마 꿈속엔 오늘 밤에 나타나 내 애기 좀 당해줄었겠네.
3: 옳지.
2: 놀고 싶은 꽃이라 먹고 싶은 꽃이라 모두 모두
4: 안녕하세요.
2: 해주려.
5: 네, 어서오세요. 아이고.
4: 많이 아파요?
5: 아니요, 좀 많이 나았어요. 들어가보세요.
4: 예.
3: 알쑤.
4: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3: 찬우하냐? 아, 다시가 장누나가.
4: 누야.
3: 옳지, 시작.
2: 내가 좋구나.
3: 옳지, 잘한다.
2: 바람머리 찬다. 만날 때는 마구대가
3: 맞지.
4: 선생님이 되게 이뻐하나 보다.
5: 시끄러워.
4: 애가 무슨 죄냐?
5: 늙은 날 소리하지 마.
4: 야, 너 고모야, 고모.
5: 애가 무슨 죄냐고? 엄마도 새언니도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거지.
4: 뭘 넘어가?
5: 불결해.
4: 잘못된 건 바르게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힘든 거야.

자신은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세상을 사셨든 그건 축사 선생님이 인생이야. 그걸 왜 숨기니?

0: 저놈은 옛날에 무위를 좋아하다 딱지 맞은 놈. 또 북을 땅치면 저놈은 술집 나가서 삼류학사한 놈. 또 북을 땅치면 저놈은 옛날에 사생활이.
1: 아저씨, 죽 끓였어요. 고기 넣고 구우세요. 좀 드세요.
2: 안 먹을래요.
0: 예술가와 예술가의 인생은 다른 거야. 사생활이 옳지 못하다고 그 사람의 예술까지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길 수는 없는 거야.
2: 무슨 뜻으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0: 이모의 인위가 있는 한 박정현은 없어. 축사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한설빈 교수가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1: 제발 언니.
0: 그러면서도 난 널 사랑해. 너의 재능, 너의 미모, 너의 가야금 소리 다 사랑해. 그래, 난 손윤호 씨 아이를 가졌어.

0: 언니, 죽 먹을게요.
1: 그래, 잘 생각했어. 먹고 힘내.
0: 언니 배고파요.
2: 네, 알았어요, 아저씨.
3: 왜 그래 먹는데 아프다고 고개만 절레진다 힘들어 쌓더니 이랬다 저랬다 하기는 찬우가 재주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0: 아가.
1: 네.
0: 야, 애미는 어쩌고 있다냐?
1: 네.
0: 아만 달랑 맡겨놓고서는 뭐하고 있디야?
1: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언니.
2: 아가씨!
0: 누구이 보고 싶을 거인지.
3: 당신은 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당신은 능력 있는 여자야. 하지만 그 사람은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1: 그래서요?
3: 지난 일은 따지지 말자. 내 입이 100개, 1000개라도 난 할 말이 없어. 당신이 책임을 묻는다면 지겠어. 몸으로 때우는 거라면 몸으로 때우겠어. 하지만 당신한테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1: 내가 경솔했어요. 영식이 데리고 어머니 찾아간 건 갑자기 욱하는 바람에 앞뒤 못 가리고. 미안해요. 그건 사과드릴게요. 앞으로 당신 귀찮게 안 할게요. 여보, 노건장에 나오기만 하세요. 네? 당신이 연주해주는 아쟁이 없으면 난 춤을 못 춰요. 당신이 집에 들어가든 노건장에서 지내든 그건 상관 안 할게요. 영식이도 어머님한테 맡기고요. 난 다 필요 없어요. 당신하고 당신 아쟁만 있으면 돼요.

0: 마음 독하게 먹고 다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식이 너 어머님한테 데려다 준 거고요. 내가 뭐예요? 춤 잘 추고 남보다 이쁘고 그렇다고 내가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노관장 기생이잖아요. 난 그러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당신 안 만났으면 난 더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당신이 뭘 했어요? 요정에서 섞인 악권놈이라고 했잖아요. 난 당신 말에 홀렸고 그래서 기화가 태어난 거예요. 당신의 아쟁 소리에 반해서 노관장 제일의 충쟁이가 됐잖아요. 그러고 날 버리면 어떡해요? 그냥 웃음이나 팔면서 내버려뒀으면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1: 좋아요.
0: 당신이 날 끝까지 버리면 난 약 먹고 죽어버릴 거예요.

0: 2년은 업무를 뒤집어 써야 온당헌디. 오늘은 운수 대통인 줄 알아. 내 집에는 꾸중물밖에 없은 게. 맛이 좋으냐? 웃어 싹해?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어머, 어서 오세요.
1: 아유, 세상에. 어서 오세요.
3: 아, 며느님이신가?
1: 그 아쟁 소리에 반해서.
3: 아, 그 목욕대야 들고 가출했다는. 이거 반갑습니다.
1: 네, 어서 들어오세요.
3: 아, 네.
1: 어머님. 어머님 저 왔어요.
4: 네, 갔다 올라옵니다.
1: 밖에서도 같이 왔어요.
4: 노출하지만 올라오시오.
1: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올라가세요.
3: 네. 절 받으십시오.
4: 아이고, 절은 무슨 그냥 앉으시오.

0: 신비한 소리니 하고.
1: 어머님이 가셨으면 더 대단하셨을 텐데요.
0: 아, 그럼요. 죽사 선생님 가야금에야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2: 입에 발린 소리라도 듣기 좋구만.
1: 다음 주 수요일이 어머님 생신이시죠?
2: 뭔 소린지.
1: 어머님하고 국악계 원로 몇 분 모시고 저희들이 잔치를 열어드릴까 해요.
2: 뭐들은 늙은이들 잔치 아깐 돈 쓰냐.
1: 그리고 밖에서가요, 문화재 위원들에게 어머님 인간문화재 시장 받으시기 얘기를 다 해놨어요. 좋으시죠 어머님? 당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2: 이 되었다. 마음이 중요하지. 그까지 문화재가 문제겠냐.

0: 알아요, 어머님.
1: 알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말자.
0: 어머님, 제가 욕심 많은 거 알아요. 못하는 것도

0: 누가 왔냐? 누가 왔어?
1: 네, 저 아가씨 찾아온 손님이에요, 어머님.
0: 예, 그러면 들어오지 않고 왜 대문간에 섰다냐?
1: 아, 저 들어오세요.

0: 괜찮으시겠어요, 아가씨?
1: 저 좀 나갔다 올게요. 한 가지만 묻겠어요. 정연 언니 사랑했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 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야기를 하루
1: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0: 해요! 출동하고 싶네.
1: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이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첫 무대부터 묘한 긴장감과 떨림이 전해졌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1: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직접 용기 내서 신청 사연을 보내온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0: 네, 누군가에게는 첫 무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순간이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용기 있는 무대 기대가 됩니다.
1: 네, 뭐 조금은 서툴지만 그만큼 더 진심이 담긴 소리, 그 시작의 순간을 함께 하실 텐데요. 박소연 국악연구소 친구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바로 감상해 보시죠.

0: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지원해준 박소연 국악연구소 팀인데요. 선생님과 친구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신청했는지 먼저 다은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팀이라서 인상적이었는데요.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 포항에서 경기 민요를 배우고 있는 국악 꿈나무들입니다. 국악을 배우면서 매년 독도의 날이 되면 박소연 명창 선생님과 함께 전국 곳곳을 다니며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국악을 사랑하는 저희의 신나는 소리를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0: 아, 그래요. 네. 독도를 알리는 국악 특공대였네요.
1: 기특하죠.
0: 네, 우리 소리로 우리 땅 독도를 알린다는 게 정말로 또 멋진 일인데 공연하면서 여러분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2: 독도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연이 끝나고 관객분들이 독도 노래는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다고 해주시고 네. 앞으로 독도를 더 많이 알려달라고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1: 근데 무엇보다도 이 독도의 날 행사에서 부르는 곡은 어떤 곡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한테도 살짝 설명해주고 들려줄 수 있어요?
2: 여러 경기 민요에 독도 이야기를 담아서 가사를 바꿔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독도 아리랑을 불러드릴게요.
1: 한번 들어볼게요. 네.

0: 독도 사랑이 대단한데요. 네.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독도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1: 독도는 그냥 우리 단순한 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담겨 있고, 우리 그 자존심이 담겨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네. 자존심이 담겨 있는 그런 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리로 이제 이렇게 자꾸 독도가 우리 거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0: 네. 독도는 우리 것이요. 한번 해주세요.
1: 독도는 우리 것이다.
2: 진짜 독도를 향한 선생님의 진심이 팍팍 느껴집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또 그냥 봐도 뭐 팀워크가 딱 좋아 보이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좀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3: 현서 오빠요. 현서 오빠는 네. 평소에도 재밌는데 무대에서 눈이 마주치면 웃음을 참느라 힘들어요.
2: 왜 그럴까요? 현서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4: 제가 혼자 남자라서 항상 연습할 때마다 박자가 잘 안 맞거든요. 다리도 혼자 삐걱거리고 뻣뻣하고 막 애들이 로봇 같다고 놀려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서로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저 때문에 많이 재밌어요.
0: 지금도 진짜 로봇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막 거의 외운 것처럼 이렇게 하죠?
2: 그러니까요.
0: 예, 신기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현서 오빠 때문에 되게 즐겁죠?
3: 네.
0: 예, 맞아요. 그래 분위기 메이커인데 연습실도 참 화기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여러분 그대로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독도 멋지게 알려주세요.
5: 네.
2: 네. 네, 자 이어서 이 노래 들어볼래. 다음 팀은 또 어떤 사연으로 문을 두드렸을지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6: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명의 소리를 담아 노래하는 내빗소리입니다. 저희는 함께 소리하는 게 가장 즐거운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저는 개명 저음을 잘 내는 윤채은.
7: 저는 깡깡한 소리를 잘 내는 빵서진.
8: 저는 식임새를 잘 표현하는 김태리.
9: 저는 고음을 잘 내는 이지홍.
8: 처음엔 함께 맞춰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각자의 소리로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7: 저희 네 명의 소리로 만드는 아름다운 소리를 기대해주세요.
10: 아이씨구 잘씨구 내빗소리 좋다.
11: 그때여 별주부 수로 말리를 아래 덕으로 밀고 나와 아래 덕이 뭐 더여 대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디.

0: 불러놓으니
1: 첩첩 산중에 호랭이가 생엄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2: 범

0: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등은 납작이냐!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한번 먹어볼까? 응? 자,
1: 우리 통성명합시다.
0: 아이가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1: 예, 저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하오.
2: 호랭이가 자라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나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래탕 먹었으면 만병 회춘 병약이라. 두 말만

0: 못 나와요.
1: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어찌 그리 조그만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뛰움치기를 잘하시오.
0: 오, 이놈. 내 목 내륵을 말할 테니 들어 봐라.

0: 다리를 꽉 물고 뺑뺑 돌아논 것이 호랭이가 어떻게 아팠던지 거기서
1: 저 강경도 새소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했겄다.
2: 네, 소리하는 게 가장 즐겁다는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 우정으로 똘똘 뭉쳐서 소리를 하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3: 네, 뭐 무대도 좋았지만 신청 사연을 듣고 보니까 더 몰입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2: 정말 그렇습니다. 무대 뒤에 담긴 마음까지 알고 보니까 감동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이 담긴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0: 그때요, 조조가 목을 내려 산천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산을 원망하며 울음을 하는

0: 빨리시고 헐.
1: 아 하나 하고 눈 쌓이고
0: 하.

0: 하하.
1: 예, 좋아.

강은 새질러요. 좋은데 노력이 이 한때로구나. 소탱 소탱 저 죽네.

0: 네, 마치 눈앞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만 같은 정태훈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네. 우리 태훈 친구는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1: 자, 제가 신청서를 네. 읽어드릴게요.
0: 네. 예.
1: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를 사랑하는 4학년 정태훈입니다.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소리를 향한 마음만큼은 멈추지 않았고 다시 소리를 이어가며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저의 이야기와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사연인데 태은이는 돌발성 난청을 극복하면서 무대에 섰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2: 네, 제가 청력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서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서
1: 그래요. 네,
2: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대신 꽹과리나 너무 큰 악기 소리는 피해가면서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1: 그래요.
0: 네.
1: 아니, 근데 또 중이염이 지금 온 상태라면서요.
2: 네.
1: 아프진 않아요?
2: 아팠었는데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1: 좀 괜찮아요?
2: 네.
1: 아이고, 이 힘든 상황이고 몸이 안 좋은데도 당당하게 극복을 해서 우리 태은 친구 정말 오늘 무대도 잘했어요.
2: 네.
1: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또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일이에요?
2: 제가 학교 회장으로 뽑혔어요.
1: 아,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해요.
1: 회장님.
2: 기회가 생길 때마다
1: 네.
2: 흥보가 제비 노정기 같은 걸 장기자랑에 불러주곤 했는데 그게 점수가 된 것 같아요.
0: 와, 친구들 앞에서 들려줬어요?
2: 네. 네.
1: 그것도 그렇고 또 착하고 재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뽑아준 거예요.
0: 아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국악까지 홍보하고 있고
1: 예.
0: 진짜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소리가 좋아서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거 있을까요?
2: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예.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0: 네.
2: 판소리 알람을 맞춰놨어요.
0: 판소리 알람?
2: 네.
1: 그게 돼요?
2: 판소리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면은 네.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예를 들면?
2: 전 그냥 제가 불렀던 그 녹음을 엄마가 틀어두시고 그러면 일어나요.
1: 그럼 우리가 자고 있어. 울려봐요. 알람. 시작. 시작.
2: 3,000원. 이렇게 하시는.
1: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구나.
2: 3,000원. 이렇게 따라.
1: 아이고, 일어날 시간이구나. 이러면서.
2: 3,000원.
1: 그런데 판소리뿐만 아니고 우리 태은이가 트로트까지 섭렵하고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2: 네, 제가 또 트로트도 좀 하거든요.
1: 좀 해요?
0: 잘하나 보다.
1: 그러면
2: 네, 근데 예. 그 중에서 네. 가장 자신 있는 곡이 네. 양지은 이모의 그 강을 건너지 마거든요.
1: 그래요?
2: 한번 불러드릴게요.
1: 한번 불러줘요. 예,
0: 자. 기대된다.
2: 거짓

0: 안 건늦게. 안 건늦게요. 어, 절대 못 건늘 것 같아.
1: 진짜. 잘하네. 뭔가 판소리 같으면서도 트로트 같으면서도 트로트 같으면서 판소리 같은.
0: 아, 진짜 대성할 예. 것 같아요.
1: 구수한 매력이 있는 예, 노래였습니다. 예, 예. 너무 잘했어요. 네, 정말 대견하고 멋진데요. 앞으로도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멋진 친구들이 총출동한 것 같은데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죠.
2: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12살 고서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다 우리 민요를 만나 본격적으로 국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요의 매력은 독특한 식임새와 장단, 그리고 길게 뽑는 소리의 매력 때문인데요. 노래를 하다가 고음을 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요를 사랑하는 제 진심이 담긴 소리 예쁘게 들어봐

0: 네, 민요를 배우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고서화 친구의 무대 잘 봤습니다. 네. 그 정성과 열정이 정말 오늘 무대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마음이 큰지가 한 대목 한 대목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0: 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사연을 가진 친구의 무대가 펼쳐질지 바로 만나보시죠.

0: 야, 이 가야금 하는 남자 이렇게 멋졌는지 몰랐습니다. 김현준 친구의 아주 흥겹고 재미있었던 가야금 연주였는데 네. 어떻게 찾아온 건지 궁금해요.
1: 궁금하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6학년 김현준입니다. 가야금을 배우면서 저의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금의 아름다운 소리를 직접 전하고 싶어요. 꼭 뽑아주세요. 했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축하해요.
2: 감사합니다.
1: 출연 소감이 어때요?
2: 지금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그럼 오늘 TV에 처음 네. 나오는 거예요?
2: 네.
1: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요?
2: 아니요. 떨려서 못 잤어요.
1: 지금 이게 꿈이 아니에요. 생시예요.
0: 근데 아직 그 TV에 나온 걸 보지는 못한 상태잖아요.
2: 네.
0: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2: 잘 나오길 기도해야지.
0: 기도도 하고. 그래요. 아니 사연을 봐도 가야금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처음에 가야금을 한다고 했어요?
2: 네.
0: 그때 그 엄마 아빠들 반응이 어땠어요?
2: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가야금은 여자만 하는 거 아니냐고
1: 네.
2: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뭐 남녀노소 하는 걸 다 아시고 네. 대회에 있을 때 항상 따라다녀주시고 그리고 아빠는 저랑 정악 합주해보고 싶다고 정악 대금도 잠깐 배우셨거든요.
0: 아빠가 네. 대금을 배우셨어요?
1: 네.
0: 오 멋지다.
2: 그래가지고 나중에 합주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그러면 부자의 멋진 국악 연주도 우리가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꼭 한번 들어보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우리 현준 군의 열성 팬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누구예요?
2: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데요.
1: 네.
2: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제가 가야금 하시는 거 정말 좋아하시고 연주하는 거 동영상 찍어서 맨날 단톡방에 올리면서 자랑하세요.
0: 그래요? 자랑 엄청 하시겠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했어요, 가야금을.
2: 네.
0: 그러면 현준 친구에게 가야금은 정말 특별할 것 같은데 하루 일과 중에는 가야금이 언제 이렇게 들어가요?
2: 아침에 연습할 때 손 좀 일은 아침에 손 좀 풀고
0: 예.
2: 그다음 학교에서 방과 후 하고 학원 갔다 와서 하고 밥 먹고 하고 자기 전에 하고
0: 손은 어떻게 풀어요? 좀 가르쳐줘요.
2: 그냥 네. 연주하면서 그냥 빠른 곡 하면 손이 풀려요.
1: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부터 그냥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가야금과 함께 하는 거예요.
2: 네.
1: 진짜 가야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또 현준 친구는 가야금에 한 번 집중하면 진짜 누가 옆에서 막 큰 소리 내거나 옆에 있어도 모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2: 네, 작년 한예종 영재원에서 네. 발표회를 하는데 그때 연주를 하고 다 나와서 대기실에 가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손을 확인해봤는데 손에 그 손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피가 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느끼고 너무 집중해서 약간 연주해서 약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1: 아이고 아픈 줄도 모르고.
2: 네.
0: 괜찮은 거예요? 손 지금은 어때요?
2: 네, 지금은 괜찮아요.
0: 지금 괜찮아요?
2: 네.
0: 그래요. 정말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2: 네.
0: 그만큼 그 집중력이 있고
1: 네.
0: 또 노력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멋진 연주자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계속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정말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찐으로 느껴지는 신청자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3: 누나, 이 노래 들어볼래?
4: 그래, 해봐.
3: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노래 들어볼래?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누나랑

0: 나랑 같이 거기서 판소리를 들려주자.
1: 그래? 좋아.
2: 안녕하세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소리 박민서입니다. 제 동생은 저를 따라 판소리를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실력이 팍팍 늘어서 함께 판소리 공부하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민준이와
2: 민서,
0: 저희 소리 들어보실래요?

0: 아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 이것이 흥분의 집이오? 네, 이놈, 흥보야! 흥보야!
1: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일인디. 형님께서 이리 먼저 오시니 하정의 황송합니다.
0: 너 같은 부자들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겠느냐? 그는 그렇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왔다.
1: 예, 형님 말씀하시지요.

0: 날씨가.
1: 아이고 형님 웬 말씀이요.
0: 제

0: 어떤 말이냐?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비가 날개 공부하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통 속에서 세강과 전곡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1: 아니, 제비 다리를 분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그러나 저러나 저 우목에 발견한 것이 저게 번장롱이냐?
0: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1: 화초장? 거참 이름 한번 좋다. 거 속에 뭐 들었느냐?
0: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날 둬라.
0: 예, 형님, 그리옵지요.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보내오리다.
1: 아서라, 내 산은 부려 튼튼이라니 그냥 내가 온 짐에 아주 지고 갈란다. 얼른 내와 이놈아.
0: 예, 형님, 그리옵지요.
1: 저놈이 형제간에 그것 하나라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있어.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다려 도적놈이라지.
0: 형님, 여기 화추장 대령 허였습니다.
1: 오냐?

여기가요 솔찬히 미끄럽단 말이요. 가만히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넌 후에 조정화. 아, 자.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0: 사랑스러운 남매 소리꾼의 무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 각자의 사연과 마음을 담아서 용기 있게 무대에 선 네. 그런 친구들의 얘기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무대 하나하나가 정말로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악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진심이 전해졌던 무대였는데요. 오늘 이 경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무대를 보고 아, 저 무대 내 무대인데 나도 꼭 나가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무대에 설 수 있죠?
1: 네, 무대에 서고 싶은 친구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박민서, 박민준 남매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때는 어느 땡고 추운 8월 망간이라 금풍이 소스러니 희면서도 누르스름하게 익은 박이 완연 익은 빛이었다. 놀본 놈이 좋아라고 설소리를 매기되 금이 꼭 나올 줄로 금말만 가지고 매기든 것이었다. 시리롱 시리롱.

0: 뜻밖의 박통 속에서 또인 한 분 나온 놈. 네 이놈 놀부놈 천덕이 네 아비 껄떡쇠 네 어미 빨땅 내가 보다 내게 종일 너니 병자파를 가고보려고 서울 올라간대요로 택사랑이 비었을 때 흉악한 네 아비놈 가사 모다 도적커요 굳이 커 몰랐더니 제비에게 소식 듣고 불은 천리에 왔노라 네 이놈 놀부야 이놈 네 아비 소행을 생각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 안 맞을 때 거꾸로 매어 달고 대추나무 방맹이로 두 발목 복숭실을 뻥! 뻥! 우려 때려가며 부려먹을 일이로되 자역인 자라 그래 공돈 속돈 바칠 테면 지체 말고 곧 바쳐라
1: 얼마나 바치오리까
0: 너만한 놈을 다리고 다소를 다투겠느냐 너야 전국간에 뭘로 채우든지 이 주머니만 가득 채워오너라
1: 아이고 예예 그리 허울이다 놀보 제 방으로 들어가 옆전 가

잠긴 주머니를 그 주머니에다 대고 조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했는디 새님이 준 주머니는 암시랑 도 않고 가뿐한지라 놀보이 없어 마 요런 잡것 좀 보소요 하더니 돈깨를 턱 열어놓고 돈깨미를 푸

밖에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돌아섰다 돌아보니 무도도로 하나가 쌀도도로 하나가 더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돈도도로 하나가 쌀도도로 하나가 더 돌아서 또 돌아보니 돈과 쌀이 돌아.

0: 판소리꾼 이아지 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 아이씨구 아저씨와 지와 자존대 조선 버슬커즈 출시구. 네, 이아지입니다.
0: 장구의 문상준 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이야, 좋아!
1: 키보드의 이안나님을 소개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팀의 리더이자 또 기타 리스트자 작곡을 맡아서 하시는 음악 감독 정준석님입니다. 아, 얼씨구!
0: 저희 누모리는 새롭다는 뜻의 누와 한국의 장단을 얘기하는 모리, 그래서 새로운 장단이란 뜻을 갖고 있는 밴드이고요. 새로운 스타일의 일렉트로 국악을 연주하는 밴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곡 도깨비 불이 났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땡큐 so much.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강렬합니까? 저희가 해외 공연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아주 작은 무대부터 미국의 존 F. 케네디 센터 같은 데서도 많이 해봤는데요. 문상준 씨는 한 200개 도시 정도의 해외 공연을 해봤어요. 에피소드 하나만 관객들께 말씀해 주실래요?
1: 작년에 저희가 벨기에, 체코 페스티벌 축제를 제가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덩을 치자마자 그냥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냥 국거리를 쳐도 춤을 추시고 휘몰이를 쳐도 그냥 뛰어다니시고 이런 게 저는 새로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음악은 전 세계인의 언어구나 라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2: 자리에 계시는 관객분들께서도 공연 보시면서 신나시거나 또 좋으시면 헤드뱅잉 하셔도 되고요. 일어나서 춤추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 여기까지 판소리꾼 이하진님과 함께하고 두 곡 정도 지나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시 뵙겠습니다.
0: 저희의 새로운 무기, 국민지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가를 부르는 가게 구민지라고 합니다. 정가라는 장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가는 발을 정 노래 가짜 써서요. 말 그대로 바른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절제미를 추구하고요. 느리고 긴 호흡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인 장르입니다.
0: 다음 곡은 쉬라이 도미노라는 노래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라 여러분들께서 낯설 수도 있는데 그 낯섦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 숲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0: 몽환적인 세계 잘 다녀오셨나요?
1: 네.
0: 여기 송현 녹지 광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열린 송현 녹지 광장은요, 사실 지난 2022년도에 110년 만에 개방되었다고 하는데요.
0: 이렇게 넓은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민지 씨, 오늘 여기 쭉 둘러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2: 사실 되게 반가웠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여기 이곳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 서울 건축 비엔날레 개막 공연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뜻깊은 공간에서 누모리 밴드와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텅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안나 프로듀서님께서 곡을 만드시고 프로듀싱 하셨습니다.
3: 되게 메시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되게 마음 힘든 일도 많고 되게 그렇잖아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곡을 썼어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곡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관객들과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쇼의 배너로 오픈 채팅방을 마련해뒀었는데요. 그 채팅방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연 하나씩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곳 송현 녹지광장을 둘러본 소감.
2: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여유로운 녹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요. 건축 무대에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1: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 건축물들도 건축물이지만 저기 끝에 가니까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알록달록하게 마음이 좀 두근두근하고 막 그랬습니다. 누무리가 다음에 도전해보면 좋을 장르나 콜라보 가수를 추천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힙합과의 콜라보 세대와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장구 문상준 씨, 소화 가능하시겠어요?
3: 벌써 지금 머릿속에 장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 잠깐 한번

0: 좋다. 네, 너무 좋네요.
1: 눈물이의 색은 락 느낌이 강한데 이런 노래를 작곡 작사할 때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받는지. 아, 저는 태어나기를 락커로 태어난 사람이라 굳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찾아본다면 에스파? 블랙핑크? 이 정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넓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거를 눈물에서 활용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머리즘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우시죠? 유혹해진아 너 어떠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저기 커플분 근데 아이이신가 봐요. MBTI가 나 안 나간다고 막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신데 서로 나가라고 지금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Hello, you.

0: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연한 소감 한 분씩 들어볼 텐데요.
1: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서울의 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2: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신나게 노래하면서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 와, 좋습니다. 공연하면서 보니까 뒤에 저렇게 좋은 조형물들과 아름다우신 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 저희 누모리가 녹아들 수 있어서 정말 저희도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가자 가자예요. 요 곡 들려드리고 저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 안녕!

담고

0: 지나가다가 장구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왔는데 저희는 국악이 너무 좋거든요. 국악의 어떤 폭발함과 그 락의 폭발함이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1: 직장 내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치유받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락이랑 같이 결합한 국악을 새롭게 듣게 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찾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조선 버스커즈 누모리 화이팅!
1: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

칼질의 미학은 그 어떤 물체와 어떤 도구들 그리고 사람의 신체가 만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는 활질이라고 간주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리고 미학적인 어떤 지점들을 다 아트 오브 보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다 저에 대한 또는 저의 해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 다른 음악이나 그런 것을 이어폰에 꽂고 걷는 것보다 그냥 길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흡수하면서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주 사소하게 걸으면서 일상 속에서 지나치는 그런 소리들이 어떨 때는 작품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영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적인 그런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되게 확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미국의 카라츠라는 곳에서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이제 뭐 활동과 그리고 학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곳에서 오는 굉장한 다양성 그리고 굉장한 어떤 실험 정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또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0: is very beautiful. I wanted a stone that was large enough to press all the strings down on my guitar to create multiple artificial bridges because it would create a large variety of sounds.
1: I don't want to leave you over there.
2: Oh, can I use one?
1: Of course.
2: Thank you, I'm sorry.
1: 제가 매일마다 해금을 연습을 하잖아요. 거의 17년간, 18년간 거의 매일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은 즉 매일같이 활지를 세우고 있다는 뜻이죠. 돌 역시나 되게 굉장히 이렇게 일상적인 오브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에 삿포를 긁는 행위나 제가 매일같이 활지를 하는 거나 이를 닦는 거나 사실 다 활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에서 또는 그런 이제 질문에서 시작된 곡입니다. 어떤 도구와 그 다음에 물체가 정말 마찰을 서로 어떤 표면이 직접 닿아서 마찰이 될 때에 일어나는 것들이 저는 모두 다 활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응했어.

0: 적극적으로 이제 무대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시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있고요. 한국 음악을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연주를 하고 공부를 해왔던 그런 연주자인데 이제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에 대한 어떤 뭐 어떤 맹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이거 너무

0: 사실 그 키워드는 저항인데요. 연주자랑 악기랑 끊임없이 서로 저항을 하면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저항을 조금 더 완전히 이제 악기와 그 도구를 분리시켜서 연주자들 이 그 퍼포먼스로 그 저항을 직접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자 한 거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연주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해금 연주자는 항상 오므리고 연주를 해야 돼라고 누군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첼로 연주자처럼 완전히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가운데 이렇게 해금을 그 울림통의 겉면을 이렇게 이제 객석적으로 돌려서 여기에 여성을 상징하는 이 가운데 그 제 울림통을 완전히 맞대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약간 매니페스토 같은 약간 선언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형태의 곡이에요.
1: 저는 이런 방식의 음악을 되게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하면은 근원적인 소리에 대한 탐구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2: 매우 흥미롭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와 악기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봤고 관객과 이 공연 사이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것도 흥미로워 분위기도 흥미로웠고요. 네, 처음으로 예술적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그냥 되게 제 개인적인 어떤 해금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그거를 되게 소리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제가 해금을 연주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좀 질문을 가지게 된 지점들에 대해서 그냥 파헤치다 보니까 이런 소리들이 나온 거죠. 여성 간의 유대와 여성 간의 감정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또 대변하기 위해서 해금이라는 악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연주자가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1: I can't bear this distance.
0: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여기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보편성에서 출발한 하지만 어떤 제 개인과도 연결되는 좀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 또는 그런 작업을 곧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내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당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당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 문화 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 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0: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바다 품은 당진에 싱싱한 맛이 넘친다네. 바다 냉, 들판 향기 한 상에 가득. 오늘 당진의 맛은?

0: 어, 인근님 안녕하세요.
1: 어, 피디 형 왔는가?
0: 날씨가 참 좋네요.
1: 아, 그러게나 말이야. 덥지도 춥지도 않고. 정말 가을 날씨는 이래서 좋아.
0: 응? 인근님은 가을을 좋아하시나요?
1: 어, 그럼 가을 좋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어, 그러고 말이야. 가을은 수확의 계절 아닌가? 크, 풍성한 벼가 쫙 이거 보면은 그냥 하, 말만 해도 벌써 배가 든든하네.
0: 계절도 먹는 걸로 연결시키시는군요.
1: 아, 그러게 말이야. 가을은 대표적인 그런 계절이지.
0: 그렇죠. 여기는 어딘데 여기서 보자 하신 거.
1: 어, 솔매성지라고 아는가? 솔매성지. 바로 여기가 솔매성지라네. 그 우리나라가 말이야, 지금은 그 저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있지만은 과거에는 달랐거든. 조선에는 그 유교적 사회 질서가 아주 강했었거든. 종교 박해가 아주 심했지. 어, 아우 무서웠어. 어, 그때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종교가 바로 천주교거든. 여기 보면 그 김대건 신부님 유적지가 있거든. 유적지. 아, 이곳에서 나고 자라신 거지. 김대건 신부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그 병호박해. 아, 우리나라에서 그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크게 박해를 받았던 그 병호박해 때 순교를 하셨거든. 아, 그 일로 교황에게 성인으로 인정받으시고 동양 성인 최초로 바티칸에 있는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 동상까지 세워주신 분이야. 야, 아이고. 그런데 말이야, 어? 우리가 지금껏 종교 얘기를 했지만 문화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K-POP 데몬 헌터스 알지? 어?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다네. 어, 그 K-POP 데몬 헌터스에 그 사자 보이즈를 좀 이렇게 해서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가수고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 복색을 하다 보니까 어? 뭔가 좀 연결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자 보이즈를 사제 보이즈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 그래서 잠깐만 그래가지고 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열광하면서 말이야, 어? 탁 해서,
2: 말리에서 오닥박.
1: 근데 내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저 소다팝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한번 더 해보려고 했는데, 야, 이런 경건한 분위기에서는 그 내가 좀 조심스러워지네. 자, 그러면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어? 이제 우리 먹으러 갑시다. 뭐 맛있는 거 먹지?
0: 오늘 당진은 뭐 드시는 건가요?
1: 힌트 줬잖아. 맛있는 거 먹지?
0: 어, 맛은 항상 있었잖아요.
1: 꺼먹지. 꺼먹지, 꺼먹지. 몰라요, 꺼먹지?
0: 처음 들어봤습니다.
1: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네. 아이, 사실은 나도 못 먹어봤어. 얘 내가 그래도 맛을 대표하는 미종인데 말이야. 지금까지 꺼먹지도 못 먹어봤고. 내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아쉽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대표 음식 꺼먹지를 먹으러 갑시다.
3: 한번 가보자!

0: 꺼먹지 정식. 꺼먹지 정식. 어,
1: 오늘 그거만 주시면 됩니다.
2: 어, 그럼 뭐 정식인데 정식 시킨다는 거지 뭐 정식만. 자, 사장님.

0: 제가 더 멋지시네.
1: 아, 그래요?
0: 네.
1: 이뻐요?
0: 대장금에서 아, 아 예. 입맛이야.
1: 오, 맛있구나.
0: 예.
1: 예, 맛있게 해주십시오.
0: 예.
1: 예. 어디 어디.
2: 그 메뉴를 좀 단촐하게 시키신다 했더니
1: 어.
2: 양을 냅니다.
1: 어, 뭐 문제 있나?
2: 그래도 오늘은 좀 소식을 하시나 기대를 해봤는데.
1: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구성이 맞아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음식을 아무렇게나 대충 시켜서 먹을 수 있나.
3: 맑디 맑은 콩물 한 사발 준비되었구나. 하루를 온전히 불려 정성껏 갈아낸 서리태 콩물을 준비하고 당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꺼먹지. 짠물을 잘 빼내어 숨동숨동 쓸어주면 생선 대가리 다시마로 우려낸 시원한 육수, 고소한 서리떼 곡물, 오늘의 주인공 꺼먹지도 함께 담아 보글보글 한 소끔 끓여내면 이것이 바로 고소하고 시원한 꺼먹지가 들은 서리떼 콩탕이었시다.
0: 이거 그냥 드시면 돼요.
1: 이게 뭐예요? 이게 꺼먹지예요?
0: 꺼먹지예요. 그 서리떼 콩을 갈아가지고 네. 육수를 내서 네. 이 저기 만든 거예요.
1: 이거 무청이죠?
0: 무청이요. 그 네. 무청은 소금에다 절여서 1년 숙성시켜갖고.
1: 1년을요?
0: 예.
1: 오.
0: 그러면 이제 썰어가지고 네. 삶아요. 삶아서 이제 감기를 쏙 담궈놨다가 네. 건져놔갖고 이제 이거 육수하고 이거 갈아가지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밭에다 심어서 하는 거니.
1: 어, 직접 심어서?
0: 네. 이게 무청 하는 게 따로 있어요.
1: 아, 무청만 따로 하는 종사가 따로 있어요?
0: 예, 예. 이게 당진 시에서 네. 지수센터에서 여기만 지정해 준 거예요.
1: 아.
0: 그 여기밖에 없어요, 꺼묵지가.
1: 꺼묵지가 여기밖에 없어요?
0: 예.
1: 뭐 비석이라다는 생각을 제가 알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꺼먹지부터 일단 빨리 먹어보자. 이야,
4: 맛있겠구나.
1: 무청이야, 무청. 무청과 서리태 콩탕이 만난 거네. 응? 이야, 꺼먹지라. 아니 근데 왜 꺼먹지지? 그걸 여쭤본다는 게. 사장님. 요거를 이제 꺼먹지라고 하잖아요.
0: 네.
1: 왜 꺼먹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0: 콩하고 이 꺼먹지. 이게 꺼먹지라고, 절이면 꺼먹지라고 옛날부터.
1: 아, 이 무청 절인 걸 꺼먹지라고 부른 거예요?
0: 예, 옛날부터 꺼먹지라고.
1: 어, 얘를?
0: 예.
3: 어이씨구!
0: 그게 절인 걸 보고 꺼먹지라고 그래.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부터 얘를 예.
0: 내려오는
1: 당진에서는 예. 꺼먹지라고
0: 예, 예, 예.
1: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잘 먹겠습니다.
0: 네.
1: 예.
3: 꺼먹지만을 위한 특별한 무청. 1년을 정성껏 절여야 한다는데 잘 끓여 소금기도 빼고 고소한 서리태와 함께하니 그 맛이 어떨꼬.
4: 좋지.
1: 야, 일단 기본적으로 국물에서 이 콩국물 특유의 구수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구나. 꺼먹지야, 한번 먹어보자. 아. 잠깐만. 아니, 이 맛은, 아니, 무청이 이렇게 고소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짭짤하면서도 이런 다양한 맛이 났던가? 응? 아니, 서리태 콩을 만나서 그런 건가? 이야. 이야, 여기 무청을 1년간 담갔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소금에 절였는데 어쩜 이렇게 뭉그러지지 않고 고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무청과 서리태 콩이 만나서 참으로 오묘한 맛을 내는구나. 짭조름하고 달달하고.
3: 맛있구나!

0: 무청 맛있구만.
1: 무청이라 그러셔서 그냥 시래기를 생각했는데 야, 그 시래기하고는 맛이 다르네. 어, 이게 깊은 짭조름한, 짜지 않으면서 짭조름한 맛이 나는 게 그걸 또 설콩이 야, 고소한 맛으로 잡아주고 아, 근데 콩이 이 땅 위에 닭고기라고 그러잖아. 닭국물을 먹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2: 보글보글 잘 끓인 서리태 콩탕. 한 숟갈 푹 떠서 맛을 보자꽃나 호루루루루루 한 입 하고 나면 그 고소함이 입안 하뜩.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이 손을 어찌하오. 고소한 콩과 아삭한 꼬먹지가 함께하니 그 맛이 참 별천지일시다. 들깨향에 고소하게 감싸주고 생선 육수 감칠맛 시원하니 숟가락 멈추질 않네. 고소한 탕에 밥 한 술 안 말아볼 수 없지. 이 맛이 어떤 맛일지 궁금하오. 고소함과 밥의 단맛까지 함께하니 고소하고 달달하고 아삭하고 시원하고 거기다 식감까지 조화로우니 세상에 이런 별미가 또 없구나.
1: 그건 뭐야? 무기네? 그냥 그냥 무기 아니지?
3: 얼쑤?
1: 쫄깃하지? 오라, 참으로 별미로구나. 야, 뭐 김치인데? 응? 백김치? 백김치가 어쩜 이렇게 부드럽지? 그냥 백김치인데? 아니, 밑반찬이 어쩜 이렇게 다양하냐? 야,
2: 응? 맛있구나!
1: 아니, 잠깐만. 아, 근데 당초에 꼬먹지를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 이제 잠깐 주방에 가서 좀 보고 와야겠네.
4: 꼬먹지가 입에 맞으셨나 봐요?
1: 아주 입에 맞았다네. 아, 진지게 알았다는 말이야. 조선시대에 있을 때지 꼬먹지 저 진상하라고 내가 그렇게 당진 쪽에다가 저기를 했을 건데. 아쉽네.
4: 오늘 평소보다 이 맛에 대한 리액션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1: 오늘 리액션이?
4: 덕분에 군침이 돌긴 했습니다.
1: 아이고, 고맙소, 피디엄마. 그렇다고 내가 주지는 않을 거야.
4: 다시 한번 훔쳐먹을 겁니다.
1: 어? 무험하구나. 피디엄마, 사람 그 검은 속내를 내가 보고 있어. 어? 난 절대로 안 뺏길 거야.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사장님.
5: 네, 어떤 일로 오셨어요?
1: 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 꼬먹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꼬먹지가 어떤
5: 이게 꼬먹지라고 하는 거예요.
1: 이야.
5: 1년 숙성시켜서 이렇게
1: 1년을
5: 네, 그래 이렇게 노란 거예요.
1: 이야. 오, 그냥 고소한데요?
5: 예.
1: 오, 그렇군요. 그럼 얘랑 해가지고 서리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5: 예, 서리태 콩은
1: 네네네.
5: 이렇게 자동 맷돌로
1: 자동 맷돌로 갈아서.
5: 예.
1: 야, 그 껍질 때문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같이 보이네요.
5: 여기에 연약하지가 있네.
1: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는 거구나.
5: 네.
1: 어머니, 근데 이 꺼먹지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좀 이런 그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5: 예, 이렇게 무청만 잘라서 이렇게 큰 통에다가 소금 넣고, 한 캐 소금 넣고, 이거 넣고, 한 캐씩 해서 1년을 숙성시키거든요.
1: 아, 예, 켜켜이 쌓아서?
5: 예, 소금을 넣어갖고.
1: 네네네.
5: 그렇게 해서 꼭 눌러놨다가, 그 이제 1년 숙성시켜갖고, 그 다음에 해 먹는 거예요.
1: 예, 그렇게 해야지 만드시는 거예요?
5: 네, 육수 따로 해가지고.
1: 육수는 그러면 어떤 육수 쓰시는데?
5: 황태포, 강원도에서 오는 황태포.
1: 황태포, 생선 육수.
5: 예.
1: 다시마나 이런
5: 것도 다시마 넣고.
1: 같이 들어가, 같이

0: 다시마 아니 잠깐만 황태포 들어가네 다시마도 들어가고 아낌없이 다 들어가네요.
1: 아 이렇게? 그럼요. 우리가 먹는 식으로 손님들한테도 네. 그렇게 드시게끔 해야지.
0: 아 그렇군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네. 이걸 좀 이렇게 뜯어서 좀 한 입 먹어봐도 될까요?
1: 짜서 못 드셔요.
0: 에이 짜봐요 뭐 얼마나
1: 아니에요 되겠어요. 이게 소금으로 완전히 네. 절여놓기 때문에 아니, 네. 소금이 많이 안 들어가면 이게 물러서 짜게 절여야 돼요.
0: 아 그럼 제가 보기에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직 손질 안 해서 원재료 상태인 네, 거거든요.
1: 원재료 상태라서 짜서 아, 못 드셔요.
0: 아 그러면 예 안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말씀 듣고 보니까 더 기대가 돼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아무튼 저는 가서 맛있게 먹고 있겠습니다.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하하, 잠깐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먹어야겠구만. 응? 이야, 이 생선 육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서 응? 이 꺼먹지같이 같이 들어간 응? 이거 아닌가 들깨가루도 들어갔다니까. 잠깐만, 아 이거 완전히 삼진아웃일세. 응? 삼진아웃이야. 설태 통탕 국물이 원 스트라이크.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투 스트라이크. 마지막에 꺼먹지가 들어가서 삼진 아웃을 잡아버린다. 어떤가? 삼진 아웃. 아, 이야.
2: 맛있구나! 와우.
0: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 그냥 콧국물이 아니고 생선 육수와 다시마를 우려내서 육수의 기본 베이스를 깔았으니까.
2: 맛있는 한상엔 공기가 빠지면서 파리 야들야들 곱게 삶아진 삼겹살이 한입 크기로 예쁘게 썰어주고 잘 봐라 군침이 또 넘어가는구나. 예쁜 수육 한 접시에 매콤하고 아삭한 무말랭이 터하고 이 집의 주인공 꺼먹지까지 터해주고 임금님이 그러셨다. 돼지고기에는 꼭 새우젓을 내라고.
3: 그렇지.
2: 맛있는 것들만 가득 모은 한 접시 완성. 꺼먹지가 함께하는 맛 좋은 수육 답시오.
0: 잠깐만, 아유, 야, 수육을 이렇게 예쁘게 삶으셨대, 응? 잠깐만, 꺼먹지도 올리고. 야,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는 거네. 아,
2: 맛있구나.
0: 수육이 어쩜 이렇게 단백하지? 기름지지 않고, 밥을 좀 같이 먹어야겠다.
4: 밥에도 설사가 들어가 있냐?
0: 꺼먹지랑 수육을 같이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당신에서 꺼먹지 처음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자, 수육도 함께 옳지.
2: 좋다!
0: 야, 여기도 수육을 무말랭이랑 무청이랑 새우젓이 삼진하고 싶었네? 응? 아이, 오늘은 뭐, 야구를 보는 기분으로 식사를 한다랄까?
5: 오늘 참 행복해 보이지.
0: 올해 정말 행복합니다. 요거 이렇게도 먹으면 맛있어. 오케이. 와, 우리 또 당진의 우리 백성들이 또 무청을 잘라서 이렇게 또 꺼먹지나는 또 이렇게 당진의 토속 음식을 만들어냈으니 또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참으로 장하구나. 가는 길에 요 가게 앞에다가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주고 가야겠네.
2: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0: 줘서.
1: 임금님, 꼬목지가 그리 맛이 좋소. 수육 한 점 집어들고 꼬목지 척 얹어 한 입 가득 즐기는 이 맛 참 맛있구나.
2: 분실소병에 실소벼슬 두실소
1: 새우젓 무말랭이 꺼먹지까지 이리 먹어도 저리 먹어도 이 맛이 제 맛이로구나.
2: 아이고 불쌍한 내시
1: 야들 야들 삼겹살 수육에 꺼먹지의 구수함이 쑥 입안 가득 이 맛과 향 어찌할꼬.
3: 어쨌든 세상에 나와 어찌 됐든 먹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맛있구나.
1: 멋있고
4: 아 즐겁다.
5: 진짜 먹는 걸 사랑하시는
4: 거? 아니 그럼 그럼 우리나라 전국 팔도에 맛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뭔 줄 아나? 아, 이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맛집들도 힘들어지는 집들이 많다는 점이네. 아, 절대로 없어지지 말고 꼭 잘 영업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다네.
5: 식견이 임금님 다우시네.
4: 그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 어디 다를 바 있겠는가. 아이고, 슬프다. 경기가.
5: 뭐 하나 잊으신 것 같은데.
4: 하나 잊은 거? 잠깐만. 그 지금 그 좀 줘보게. 어디 있어? 줘봐. 땅 따다당 땅. 미종의 동의보감 오늘은 꺼먹지 무청을 먹고 있으니 무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그런데 동의보감에는 무청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무에 대한 내용이 있지. 그 기록을 얘기해보자면 무는 맛은 맵고 달며 성질은 따뜻하고 또 소화를 돕고 기침을 먹게 한다. 그리고 또 무청의 효능을 현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항암작용에 좋고 철분과 섬유질, 칼슘, 미네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장내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라네. 아, 오늘도 아주 항상 잘 먹고 갑니다. 아주 깔끔하게 먹었네. 깔끔하게 먹었다. 나는 오늘 음식이 말이야. 건강한 음식으로 그냥 입맛에 잘 맞게 아주 깔끔하게 낫지 않은가. 건강한 음식은 이렇게 부대끼지 않고 잘 먹을 수가 있거든. 아이고, 잘 먹었다.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1: 질리지 않는 이 맛! 당진 꺼먹지! 천하일미로다! 구수한 서리들 곰탕에 꺼먹지까지 가득! 야들한 수육에 또 꺼먹지를 함께하니! 입도 즐겁고 몸도 즐거운 건강하고 맛있는 한상이 이거 아니겠소? 임금님이 비석도 세워준다니 우리 꺼먹지 비석 찾아 한번 맛 좀 봅시다!
4: 전복파 장어탕 맛집이라네. 과연 참으로 칭찬할 만한 맛이로다.
6: 남자를 땀 흘리게 하는 장어탕 그리고 라면 사리 추가.
4: 맛있구나.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5: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6: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보장.
0: 예술인 산재보험.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의 명인전 시즌2.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의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하면 처음에는 그저 웃음이 나왔지만 지금은 알까기 홍보대사가 된 알까기 조단 김가영입니다.
0: 홍보대사는 누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셀프로 난 홍보대사야

0: 뭐 이런 식인가요?
1: 네. 게임 방식이 간단하면서도 재밌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알까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대사 맞지 않나요?
0: 어, 맞네요. 네. 잘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요. 조상 대대로 전해온 민족 고유의 놀이 알까기 확산에 앞장서야 됩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네. 먼저 백도를 잡은 박준영 8단입니다.
0: 네. 박준영 8단. 거물 개그맨이지요, 네, 이제.
1: 그렇죠. 네.
0: 이 공개 코미디, 그러니까 대학로 소극장 기반 출신 개그맨들이 가장 리스펙하는 개그맨 박준영 8단입니다.
1: 맞아요.
0: 생물학적으로 앞니가
1: 네.
0: 다른 사람에 비해 저 앞니 나옵니다. 네. 네? 자랑이죠. 무기고. 김장용 물을 마구 갈면서
1: 네.
0: 그래서 생긴 정말 네네 갈갈이 별명이 생겼죠. 많이 갈았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맞박이, 생활 사투리, 우비 삼남매 등등 많은 개그를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2003년
0: 네.
1: K본부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 선배들을 다 제끼고 오로지 개콘 하나로 받은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0: 대단한 업적입니다.
1: 네.
0: 그러나 이 호사다마라고 네. 했잖아요.
1: 네.
0: 시청률 저하 마냥 높진 않았죠.
1: 아, 네.
0: 그다음에 PD와의 갈등 뭐 등등 개그 콘서트에서 하차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나 박준영 8단은 역시 달랐습니다.
0: 달랐어요. 네.
1: 네. 하차된 김에 M본부 개그야에 갔다가
0: 네.
1: 또 하차된
0: 네,
1: 김에
0: 또 하차, 네.
1: S본부도 갔다가
0: 네.
1: 그리고 또 하차되자
0: 하차가 제일 쉬웠어요.
1: 코미디 빅리그 진출.
0: 네.
1: 네, 그야말로 공개 코미디 그랜드슬램을 이룩합니다.
0: 네. 네. 자, 박준영 8단 오늘의 출사표 네. 부탁합니다.
2: 사실은 알고 보면 뼛속까지 국악인이에요.
0: 오.
2: 태어날 때도 남들 다 응애응애 태어날 때 저 혼자 세마치 장단으로 태어났어요. 덩기덕 풍더러락 하면서 그런 사람입니다.
0: 태어날 때.
2: 그런데
0: 네.
2: 결국은 이 자리에 국악방송에 대해 드디어 진출을 했다. 다른 방송에서는 많이 하차했지만
1: 네.
2: 국악방송만큼은 제가 꼭 잡고 하차를 안 하도록
1: 네.
2: 잘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기대해 보겠습니다.
0: 결과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에 맞서는 흑돌 김수인 5단입니다. 상극계의 프린스 MG 소리꾼으로 불리는 김수인 5단은요 국악방송의 판소리 명창대첩 광대전 6 콘서트 오늘 등에 출연하면서
0: 네.
1: 국악방송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3: 허이야 뒤여 차 허이야 뒤여 차 허이야 허이야
0: 뭐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수인 5단은 어머님이
1: 네.
0: 김선희 명창.
1: 오, 네.
0: 박준영 8단을 몰랐나 봐요. 네?
2: 어쩐지.
0: 4살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다고 말을 떼면서 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1: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소리꾼 한승석 명창.
0: 네. 네.
1: 소리를 그만두고 무용으로 전과를 한다고 우기다가 크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0: 그 호통이
1: 네.
0: 그 야단이 지금의 이제 김수인을 만든 거지요.
1: 네, 그렇죠.
0: 좋아하는 연예인 랄랄 이명화 네. 성대모사 잘한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것도 기대됩니다.
1: 네.
0: 그 성대모사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성대모사로 출사표 하면 더 좋겠는데.
4: 예, 사실 너무 잘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뭘 매우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놔. 뭘 매우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놔가지고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요. 이게 어려우니까는. 예, 그런데 좀 긴장이 되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네.
0: 야. 김수인 5단 성대모사 100점짜리고 저런 면이 있었나요? 완전 맞는 탤런트인데
1: 네, 오늘 기대됩니다.
0: 기대됩니다. 네.
1: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10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자,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예. 강도를 아는 거지. 아, 이 정도면 깨기는 안 나가는구나. 이제 감을 익히는 거지, 감을.
1: 네.
0: 네. 뭐 그 정도면 됐나요? 네, 됐습니다.
1: 와.
0: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0: 네.
1: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알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네, 포석을 해주십시오.
1: 네.
0: 똘똘한 알을. 네.
1: 네.
0: 이제 오른손잡이는 그 우측에.
1: 네.
0: 기본입니다. 네. 왼손잡이는 좌측에 더 많이 포진하는 게 네. 유리하겠지요. 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1: 개수가 왜 다른 것 같죠? 8알.
0: 8알인데. 네, 저거는 매너의 실격입니다, 원래. 자, 박준영 8단과 김수인 5단의 대국에 앞서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자, 그러면 극도를 잡은 김수인 5단의 이 선수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성대모사도 능한 김수인 5단 첫 수 신중합니다.
1: 아!
0: 신중하게 꽥이 나왔어요.
1: 네.
0: 미소를 짓고 있는 박준영 8단. 손님의 실수 반갑지요.
1: 네.
0: 난 힘 안 드리고.
1: 네.
0: 네.
1: 과연?
0: 끝났습니다.
1: 과연?
0: 끝났습니다. 네, 저 반칙이.
1: 네, 끝났습니다.
0: 주의, 주의. 그 이미 건드린 거예요.
1: 네.
0: 아.
1: 네, 이제 네,
0: 건드렸잖아요.
1: 네, 네.
0: 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마추어 초보자만이
1: 네.
0: 범할 만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1: 네,
0: 이렇게
1: 네.
0: 되면 다시 김수인 5단 찬스가 왔어요.
1: 네.
0: 오.
1: 신중하게.
0: 자, 신중하게 꽤기 나오면 안 됩니다.
1: 네.
0: 야, 박준영 8단 안 어울리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 손을 건드렸어요. 네. 자, 중앙으로 두 점을 향해서.
1: 아.
0: 아, 첫 수가 꽤기 나오니까
1: 네.
0: 본인도 이제 부담을 느낀 거예요.
1: 네.
0: 너무 약간 셌다.
1: 네.
0: 이번에도 너무 약했어요.
1: 네, 너무 조심스러워.
0: 아직까지는 힘주절.
1: 네.
0: 잘 안 되는 김수인 5단인데
1: 네.
0: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는 박준영 8단.
1: 네.
0: 처음에 어처구니 없는 네. 실수 나왔습니다만은
1: 네.
0: 이제 지금부터 나오겠지요.
1: 네.
0: 그렇습니다. 과연.
1: 아이고.
0: 또 미스 하시지요. 오늘. 아직까지는
1: 네.
0: 두 대국자 제대로 된 플레이
1: 네.
0: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저 굴러온 돌. 네? 김수인 5단. 저 같으면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할 텐데.
1: 네.
0: 네.
1: 네.
0: 미칠 거 없습니다. 자.
1: 살짝.
0: 네. 네! 저게 보기보다는 어려운 거.
1: 네.
0: 네.
1: 딱 깔끔하게.
0: 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1: 네. 이 김수인 5단은요
0: 네.
1: 아직 사귀는 사람은 없지만 한예슬이나 신혜선 같은 외모의 여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0: 지금은 그렇게 이제 화려하고 돋보이는 네. 여성이 눈에 띌 때지요.
1: 네.
0: 이제 몇 년 더 지나봐요. 팽여사
1: 네.
0: 같은 여성이 진정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네?
1: 아니, 아름다우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왜 박준영 8단은 비웃음인가요? 네. 공감하는 웃음이겠죠.
1: 네, 그럼요, 그럼요. 네.
0: 아! 너무 조심이겠죠.
1: 네, 그럼요, 그럼요. 네.
0: 아! 너무 조돌렀어요.
1: 네, 네.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0: 신중해야 됩니다. 알까기에 소돌리면 안 됩니다.
1: 네.
0: 아. 급할 거 없잖아요.
1: 맞아요.
0: 네. 네. 자, 김수인 5단. 뭐 청석이죠. 중앙에 나와 있는 한 점으로.
1: 네.
0: 네? 거리가 가까우니까.
1: 네.
0: 그거 공격하겠지요.
1: 네, 조준을. 네,
0: 저 한 점을 향해서 적당한 거리입니다. 우와!
1: 성공!
0: 우와! 살아있어요!
1: 우와, 깔끔하게.
0: 네.
1: 딱 그 알만 떨어뜨렸어요.
0: 오늘. 알까기 네. 몰라요. 이야, 숨은 강자.
1: 네.
0: 김수인 5단.
1: 오. 네? 멋있어요.
0: 깨끗한 플레이.
1: 네.
0: 네.

0: 네, 지금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당황하는 박준용 팔단.
1: 네.
0: 저 보세요. 안 되고 있어요.
1: 신중하게.
0: 말리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진지한 네. 모습 김수인호단. 저 자세 바람직하지요.
1: 네. 눈빛이 진짜.
0: 저 사석 작전 가능해요. 네? 우와! 사석 작전도 아니에요.
1: 우와!
0: 본인도 놀라.
1: 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어.
1: 이 박준영 팔단이요.
0: 네.
1: 둘째 딸이 한 번은 엄마한테 혼나고 울면서 박준영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 네.
1: 아빠는 왜 저렇게 못된 여자랑 결혼했어? 못된 여자랑 결혼했어?
0: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건데.
1: 네. 네? 그래서 이제 개그맨을 시켜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0: 아, 피를 못 속이는
1: 네,
0: 거지.
1: 그쵸.
0: 또 2세도 좀 개그로 육성하겠다 네. 뭐 그런 의혹도 있었었어요.
1: 오,
0: 한때는
1: 네.
0: 박준영 팔단. 네. 그러나 저러나 지금은 아래에 더 집중할 때입니다.
1: 네.
0: 지금 불리하고 있어요. 네. 네, 불리합니다.
1: 진짜 연습할 때 박준영 팔단 너무 잘해서 기대했는데
0: 네.
1: 아, 기대, 좀 아쉽네요.
0: 네, 약간 실망스러운. 네! 네. 이게 상대성. 상대 선수가 상대 네, 지금 막 알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1: 네.
0: 김수인 5단 대치김의 기세입니다.
1: 네.
0: 몰고 나가야 됩니다.
1: 월등히
0: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 앞서고 있습니다.
0: 네, 월등히.
1: 네.
0: 네, 지금 저 뭐 와. 신났지요?
1: 진짜 신중.
0: 저 먼 거리인데 가능할까요? 와! 저기면 저 네, 사전엔 실수란 없다.
1: 우와!
0: 이렇게 정확도 높은.
1: 우와!
0: 발각기 기사가 이제까지 있었나요?
1: 네.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1: 네.
0: 자, 김수인 5단.
1: 네, 이 김수인 5단은요.
0: 네.
1: 동초째 판소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 네.
1: 동초 소리의 특징은 나름의 언어 유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서방이란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내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아, 줄이는군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와이프라고
1: 네.
0: 하면 될걸 그냥
1: 네.
0: 오, 와이.
1: 네.
0: 뭐 이런 식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0: 예, 박준영 팔단은 왜 이게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느냐
1: 네.
0: 그런 의미 같고 말이죠.
1: 네.
0: 하여튼 우리 국악에는 정말 재미있는 언어 네. 유희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국악을 사랑하는 거지요.
1: 네.
0: 네. 자, 오! 드디어! 박준영 팔단!
1: 네!
0: 아직 깔깍이 안 끝났어요! 네?
1: 네?
0: 어딜 감히 모르는 겁니다.
1: 네, 맞아요.
0: 네, 뒤집기가 있잖아요.
1: 네?
0: 역전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나 갈갈이 박준영이야?
1: 네.
0: 어딜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그거 개의치
1: 네.
0: 않고 시원시원하게
1: 네.
0: 그리고 모든 것을 일발필도 한 방에 끝내겠다.
1: 와.
0: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1: 네.
0: 공격합니다.
1: 거리가 뭔데?
0: 그게 제가 이게
1: 네.
0: 제가 생각했던 게
1: 네.
0: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1: 네.
0: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1: 가까이.
0: 네. 오, 이 장면을 처리하겠어요. 야,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1: 우와.
0: 이제 수비 위주로 해서
1: 네.
0: 가까이 오면 처리하겠다.
1: 오.
0: 와,
1: 좋아요.
0: 고수입니다.
1: 네. 네,
0: 잘했어요.
1: 점점 이제 네. 좁혀가고 있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풀린 것 같아요.
1: 네.
0: 김수인 5단의 몰아치기가
1: 네.
0: 약간. 중후반으로 와서 약간 좀 초반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1: 네.
0: 예, 한 걸음 한 걸음 좁히는
1: 네.
0: 거죠.
1: 네.
0: 예. 그렇다고 해서 박준영 팔단도 떨렁 두 알인데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공격하나요? 무모한 공격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드디어 뭐를 꺼내나요? 자로. 네.
1: 거리를 재고 있는데
0: 네.
1: 어디에
0: 이제 재고
1: 있는지
0: 정확한 자로 재게 되는데
1: 네.
0: 그래 봤자
1: 이 정신 차리기 용이었나 봐요.
0: 집중하자.
1: 네.
0: 네. 네. 집중력.
1: 네.
0: 자, 약간 자세가 삐딱합니다만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1: 네.
0: 구사했죠. 살았어요.
1: 네.
0: 자.
1: 오.
0: 어디를 감히
1: 네, 그 자리를 옮기고 있어요.
0: 얄밉죠.
1: 네.
0: 처리하겠다.

0: 저게 저수가 성립이 되나요? 아! 됐습니다. 사석작전 아! 논개타법.
1: 네. 좋아요.
0: 김수인 5단.
1: 네. 네. 아직 알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0: 네. 네. 아, 고민스럽죠. 두 알만 해도 공격해보겠는데 떨렁한 수기 때문에 외톨이.
1: 네.
0: 오, 그렇습니다. 오, 잘했어요.
1: 네, 조금씩.
0: 공격할 수 없지요.
1: 네.
0: 아, 승부수 띄웁니다.
1: 지금 약간 방해 공작을.
0: 아! 오! 이게 웬일입니까?
1: 방해 공작이 먹혔습니다.
0: 오! 오! 낙심하는 망연자실.
1: 이렇게 되면.
0: 김수인 5단.
1: 네.
0: 와, 월등히 유리했는데.
1: 네, 지금 알 수 없어요.
0: 한 점 차이입니다. 한 점 차이. 아! 네. 과연 박준영 8단은 또다시 네? 몸을 차릴지 아니면 공격을 하나요? 더 이상? 그런 정도?
1: 네.
0: 네, 응수타진이죠.
1: 와.
0: 너에게 기회를 줄게. 어떻게 네. 할 거냐? 야. 야. 어떻게? 아. 제가 볼 때는 좋은 수는 아닙니다.
1: 네.
0: 예, 들어왔어요, 사정권에.
1: 과연?
0: 박준영 8단 스타일은 여기서 네
1: 시원하게
0: 공격합니다.
1: 네.
0: 저 저 사실 저 자리는 굳이 피우고 안 켜줘도 됩니다.
1: 네.
0: 내 자리인데 양해를 구하고
1: 네.
0: 예. 이제 또 팀께 네. 예. 저게 한 그룹 한 그룹 이제 동점이 됐습니다.
1: 네, 오 정말 어떻게
0: 저
1: 될까요?
0: 저 급반장했던 김수인 5단 어쩌다가 이런 시세가 됐는지.
1: 네. 제발.
0: 자,
1: 네.
0: 저 한 점을 향해서 공격을 할지
1: 신중해야 돼요.
0: 야, 근데 잘못하면 꽥이 나올 수도 있고.
1: 지금 앞에서 네. 혼란스럽게 만들고
0: 있습니다. 저거는 매너예요, 매너. 뭐 그 반칙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매너는 아니죠. 위기입니다. 대위기가 온 김수인 5단.
1: 이거 정말
0: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1: 네. 박준영 8단이 실수가 안 하면
0: 하루가 아직 봉구선 줄 모르고 어딜 박준영 8단인데 너무 우습게 봤어요. 웃음이 나오지요. 야 이런 역전 그
1: 과연
0: 각불 없는 드라마 알까기.
1: 네.
0: 그 폐색이 짙었던 박준영 8단! 박준영 8단!
1: 살짝!
0: 네! 성공! 오늘의 알! 결정타!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 역전승! 박준영 8단 승리했습니다! 고각의 날 지적인 말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포석이 끝났습니다.
1: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돌을 잡은 김수인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첫 수 중요합니다.
1: 네.
0: 2차전 월드이 끝날 줄 알았는데
1: 네.
0: 약간
1: 약간 소심해졌어요.
0: 우측이 된 것 같아요. 2차전 처음엔 얼마나 네. 멋졌습니까? 키가 약간 죽었다고 해야 되나요?
1: 네,
0: 본인도
1: 너무 잘
0: 속상합니다.
1: 네.
0: 네.
1: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세요.
0: 처음에 얼마나 펄펄 날랐습니까?
1: 네.
0: 저 깨기 나왔어요, 깨. 역시 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1: 네,
0: 네 박준영 8단.
1: 네.
0: 이게 성공하면 판세는 다시 또 김수인 5단에게 넘어갑니다.
1: 네.
0: 안 돼요.
1: 지금 꽥꽥. 네?
0: 어쩌다가
1: 지금.
0: 아까 초반에 봤던 네. 김수인 5단의 모습이 아니에요?
1: 하지만 똑같아요, 지금. 네. 7대7.
0: 뭔가 홀린 것 같기도. 자. 박준영 8단도 좀 그래요? 네. 지금 너무 신중해서
1: 네.
0: 그런가요?
1: 네.
0: 네. 자.
1: 네.
2: 아. 닿습니다. 안 닿았어요.
0: 아, 지금

0: 닿았다 안 닿았다.
1: 네, 지금 네. 신경전을.
0: 네, 신경전. 우리는 뭐 비디오 판독은 없습니다만은.
2: 어, 나스 맞았습니다.
0: 아. 비디오 판독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3: 됐습니다.
1: 양심 있는 김수인 오단이요.
0: 그럼요. 어,
1: 판소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춘향가중 신현맞이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그 대목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0: 아, 잠깐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1: 네.
4: 신현극 장허동 보소 키 크고 길 잘 허고 맵소 했고 예쁘고 형리 안 저급 장 김제망건 해무관자 자주다.
0: 네, 박수.
1: 네. 다시 돌려.
0: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야, 대단합니다. 두 알을 뭐 그래도 절반의 성공 한 알.
1: 네,
0: 네. 네. 그래요. 김수인 5단 이번 대국 만약에 이번 대국마저 패하면은 오늘 최종 승자는 박준영 8단에게 넘어갑니다. 저거 깔끔하게 처리하는. 네. 다시 살아나나요? 김수인 5단 살아나고 있습니다.
1: 네, 깔끔하게.
0: 네.
1: 딱 박준영 8단의 알만.
0: 네, 진짜 빡상막합니다.
1: 네.
0: 네? 오, 6대 6.
1: 와.
0: 이 고수들의 맞대결. 갑자기 어디?
2: 여보세요?
0: 전화도 안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전화를 하는 척하고.
2: 3-2.
0: 응? 뭐라고요?
2: 2-1.
1: 뭐죠?
0: 몇 선에 몇... 약간 컨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수들한테 그거 비밀 없던 짓이에요. 이게 무슨 뭐 정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 사람 뭐 이다시리 뭡니까. 하여튼 누가 개그맨 아니라니까 네. 막 진짜 웃기고 앉아 있네요. 네. 자
1: 과연 3-2-1이 네. 어떻게 나올지.
0: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장 지금 이 판을 보면 네 그거 좋아요.
1: 네. 네.
0: 너무나 좋았을 때 우리가
1: 네, 컨닝을 잘못했어요.
0: 감솔하게 됩니다. 네. 괜히 안 하던 짓 2-1 하더니 꽥이 나왔잖아요. 그 네. 쉬운 수를
1: 네.
0: 네? 꽥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오! 잘했어요. 오.
1: 조금 위험해요.
0: 오, 네. 네. 저 처리하기가 저 쉽지가 않아요.
1: 맞아요. 애매해요.
0: 불러온 돌인데
1: 네.
0: 무슨 수를 생각하나요? 아 무슨 네. 일이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1: 자리를
0: 비켜주지 그 수로 그걸 한 점을
1: 오!
0: 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1: 오!
0: 네 적진에까지 가서 네. 무슨 큰 노동을 했다고 큰 한숨을 쉬고 저게 이제 천만 다 이기는 거지요.
1: 오.
0: 저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1: 네. 네?
0: 아. 오. 야.
1: 아, 또 똑같아졌어요.
0: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1: 아,
0: 대충 네. 가는 게 없어요.
1: 네.
0: 네? 하나를 하나를 소중하게.
1: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0: 맞아요. 알 수 없는 알까기.
1: 네. 지금 다 멀리 있어서.
0: 검지 답법.
1: 오.
0: 네. 알 수 없습니다.
1: 네.
0: 예측 불허.
1: 네.
0: 승패 알 수 없어요.
1: 네.
0: 끝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김수인 5단 자리를
0: 결승까지 가게 되겠어요.
1: 자리를 절대
0: 이제 약속할 이유는 없어요. 저걸 억지로 저 그렇게 밀면 안 됩니다. 난 못 해주겠다.
1: 네.
0: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와 1타이드. 와 자 오늘의 말이 될 것 같습니다. 1타이드.
5: 나 칭칭하네. 돼지나 칭칭하네
0: 네! 여러분 네, 할 수 있어요. 나 1타이드 대단합니다. 박준영 8단 야 초반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1: 네.
0: 김수인 5단 할 말 없어요.
1: 네 근데 아직 모릅니다. 또
0: 그렇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1: 자,
0: 두 점을 향해서 저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은 동점 내지는 역전까지도 가능한.
1: 아이고.
0: 저 웃음소리는 박준영 8단의 조합이죠. 상대의 실수가 네. 네. 굉장히 유리한.
1: 네.
0: 자, 끝내기. 그렇습니다. 사적작전. 바로 그거예요. 네. 앞서고 있는데. 네.
1: 이렇게 되면
0: 3대 1.
1: 아, 김수희 노단.
0: 구분응선까지 왔나요? 네. 네.
1: 과연 네. 잘 도망을 갈 것인지
0: 예.
1: 아니면 어? 공격을? 오?
0: 지금 뭐 하는 굳이 그리고 오히려 네. 결정적인 악수가 나왔어요. 왜 저랬을까요? 과연?
1: 네.
0: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네. 카메라를 응시하는데요. 끝내겠어요. 그러나.
1: 어머.
0: 그러나.
1: 어머.
0: 집에 있는 김지혜 씨한테 하나요?
1: 아, 그런 건가요?
0: 시운수 실수 몇 번 했었거든요.
1: 네.
0: 와! 야, 끝내기 성공! 눈이의 타법 사석장전으로 마무리하는 박준영 8단!
1: 네.
0: 정한 모습! 이렇게 해서 박준영 8단 2연승으로 오늘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되게 박빙이어서 재밌었어요.
0: 처음에 잘했는데
3: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어이 안타까워.
6: 네, 이기면 또 계속 출연하거나 이런 거 없나요? 한번 끝이에요?
0: 그냥 재밌잖아 이런 기념으로 또.
3: 사이드 되게 예쁘다.
0: 이겼다. 자 오늘 박준영 8단 승리했는데 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7: 이야 정말 이게 뭐라고.
0: 그렇지.
7: 손에 땀을 쥐었어. 정말 너무 재밌었어.
8: 전 제가 이길 말이...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8: 졌네요.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7: 제가 뭐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5살 때부터 기원을 다니면서.
0: 자 구강이나 추적이 말까 김영림전 시즌 2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쭉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이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타코네 편수대여 모라는 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가사는 임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편수대여 모라는 여창 가곡으로 다양한 꽃이 사람에 비유한 노래이며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아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김소연 선배님의 지영이류 해금 3조 중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지영이류 해금 3조는 지영이가 스승 지용구의 영향을 받아 그 기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락들을 첨가하여 엮은 산조입니다. 지영이류 산조는 그 가락이 섬세하고 경쾌하며 명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김소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세 번째 무대는 홍지야 친구의 심청가 중 망사대 탄식하는 대목 신봉사 조화라고입니다. 망사대 탄식하는 대목은 신봉사가 딸을 잃고 망사대를 찾아가며 행인에게 비탄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지야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봉사는 출천내후 날만 잃고 근근부지로 세월을 보낼 적

비릿하신 눈물로 세월이 보낼 적 하루는 관과에서 신봉사를 울러드려 황성 맹단치 올라가라고 노자 30냥을 내어주니 신봉사가 바퀴마도 들고 차그 집으로 들어가는디

네 번째 무대는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화관무입니다. 궁중 복식에 화관을 쓰고 타령조에 맞춰 한삼을 뿌리거나 감아들이며 추는 화관무는 궁중풍의 우아함과 화사함이 돋보이는 창작춤으로 한국춤의 정중동과 동중정의 미학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다섯 번째 무대는 동백어린이 민요합창단 친구들의 장기타령입니다. 장기타령은 전부 5절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절이 장기에 관한 사설로 되었기 때문에 장기타령이라고 합니다. 본 곡은 많은 사설을 이야기하듯이 엮이면서 비슷한 가락을 계속 반복하다 후렴에서 음들을 길게 뽑으면서 굴곡을 만드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백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여섯 번째 무대는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산주춤입니다. 1974년 초연되어 국내외에서 단편적으로만 공연되었던 김백봉 선생님의 잔조를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마음의 노래요, 영혼의 속사인, 내 평생의 일기장이라고 스스로 명명할 만큼 김백봉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희노애락을 수필처럼 펼쳐놓은 작품입니다. 오늘은 진양조 중무리, 중중무리와 굿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일곱 번째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세상 설장구 놀이와 연희 한마당입니다. 세상 설장구는 앉은반 가락의 화려한 연주를 서서 하며 다양한 벗음새와 발동작, 거기에 상모놀이로 화려하고 풍성한 판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설장구가 끝나면 전통 연희놀이를 펼치는데 그중 줄곡놀이는 단체 근무로 옛날 지불놀이를 형상화하여 공에 불 모양의 천을 달아 다양한 근무를 펼쳐냅니다. 연이어 화려한 번화놀이로 여기 오신 관객의 1년 액을 막아내고 복을 빌어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아이, 시고!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7: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8: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네, 대전국악방송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함께합니다. 케이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우리의 아침을 여는 한국음악.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이렇게 문화가 있는 오전 이 무대에서는요 우리 음악이 가진 다채로운 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청량한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아, 그럼 이제 무대를 열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예술치유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바해는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를 비롯해서 해금의 성연영, 타악의 권효창, 그리고 훈과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시는 송경근 연주자까지 여러분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치유를 연결해오는 아주 특별한 작업을 이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첫 곡은 이 계절과도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봄소리라는 작품이고요. 이 곡은 장애인 사물놀이팀 땀띠의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봄을 맞이하는 상쾌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곡을 하바해만의 색깔로 재해석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새싹이 움트는 소리, 또 생동감하는 이 계절의 숨결을 다양한 소리로 여러분께서도 직접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의 첫 무대입니다. 봄소리,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바헤의 첫 무대 봄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봄소리라는 제목처럼 봄이 톡톡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셨죠? 네,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좀 화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더인 우리 이슬기 씨와 또 반갑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콜라주 앙상블 하바의 대표 이슬기입니다.
0: 네, 또 이렇게 우리 대전 관객 여러분과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예술치욕으로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 이 하바해라는 이름이 참 인상적인데요.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 또 어떤 목표로 만들어진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하바해란 하늘, 바람, 햇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바람, 햇살 한 모금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아픈 아이를 돌보는 그런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를 전하기 위해 결성된 그런 팀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움직임이 제한된,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콘서트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0: 네, 궁금증이 좀 풀리셨죠? 하늘, 바람, 햇살의 준말로 하바해라는 팀이 이렇게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슬기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계속해서 함께할 음악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눈눈안나라는 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또 어떤 곡인지 제 바로 옆에 계시는 타악 연주자 권효창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2: 네, 다음에 들려드릴 눈누난나라는 곡은요, 여기 옆에 계신 이슬기 대표님께서 만드신 곡인데요. 네, 이슬기 대표님 이렇게 가야금 연주자이기도 하고 또 싱어송라이터이시기도 하고 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이슬기 대표님의 육아 과정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만든 곡이 이 눈누난나라는 곡입니다.
0: 네.
2: 이 이슬기 대표님의 둘째, 네, 건이가 누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누난나, 눈누난나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언젠가 입이 딱 트여서 누나 하고 이렇게 부르게 돼.
0: 네.
2: 어떤 그 순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주에 특별히 눈누난나라는 이 곡을 연주할 때 저희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관객분들하고 같이 박수를 칠 거예요. 응원의 박수를.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음악의 어떤 리듬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이 눈누난나라는 음악을 함께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곡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럼 예술치유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의 연주로 눈누난나 바로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죠.

열심히 박수를 함께 쳐주셔서 네, 동생이 누나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멤버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저 오른쪽에 계신 이 말을 참 싫어하시지만 사실이라서 항상 하는 말인데요. 저희 팀의 비주얼 담당이자 타악 연주자이신 권유창 씨입니다. 네, 그리고 가야금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이자 두아이의 엄마이자 하바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슬기 씨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해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성연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의 약간 정신적 지주를 맡고 계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저희 모든 일을 잘 해결해 주시고 훈이라는 이렇게 흙으로 빚은 악기를 연주하시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악기를 연주하시는 송경근 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곡은 작은 걸음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도 이슬기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약간 눈누난나와 같은 선상에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곡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지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의 작은 걸음을 늘 응원하는 엄마가 있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아이만을 위한 곡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어른이 들어도 약간 나도 모르게 약간 눈물이 나고 아니면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응원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은 걸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걸음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걸음이 느리고 또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걷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나라의 민요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요 중에서도 너영나영이라는 민요가 있는데 제주도의 민요입니다. 이 노래 후렴구를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이 후렴구를 불러볼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세요.

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러보려고 해요. 이 노래를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부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놀고요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놀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놀고요. 네, 잘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전통음악에서 말하는 소리를 밀어 올리고 떨어주고 흘려준다. 전문 용어로는 추성과 유성과 태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식임새의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흉내내 보시면은 조금 더 국악적인 느낌을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제 상사랑이로구나라는 구간에서 상사랑이라고 하면은 진실된 사랑, 참된 사랑을 뜻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사랑의 깊이만큼 깊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사랑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상사랑. 자, 그럼 이 노래를 우리가 한 번만 딱 연습을 하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 노래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불러볼 거예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노래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우리나라 민요를 또 조금 색다른 리듬으로 바꾸어서 불러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또 굉장히 특별한 순서입니다. 바로 빛나는 시간이라는 코너입니다. 하바이 콘서트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콘서트는 바로 소리 박사님을 모시고 이 소리의 높낮이와 진동과의 관계 이런 것들, 그 소리의 이치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이번 강의는 우리 송경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정말 쓰레기를 버려진 물건을 가지고도 악기를 만들

0: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송소리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학위는 없지만 어린아이들이 송소리 박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소리는 어떤 물체에 에너지를 주어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진동, 그 진동이 만들어내는 파장을 귀로 듣는데 그게 바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죠?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물체에 운동 에너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물체가 진동을 일으키고 여기서 파장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소리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들리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동도 작아지고 파장도 작아지면서 소리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에너지를 한번 계속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이 떨리고 있어요. 이 떨림을 손으로 잡아주면 파장과 함께 소리가 사라집니다. 네, 에너지를 좋게 줘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강한 에너지를 주면은 파장이 여기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 귀를 아프게 하고 이 물체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기를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있을 법한 악기, 바람 에너지를 여기다 넣어주면 파장이 생기는 악기예요. 리코더예요. 여기서 파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람에 100을 넣으면 50이 여기로 나가고 50이 지나가는데 50에 지나가는 바람의 방향을 손가락으로 바꿔주면서 멜로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소리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 바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여기다 바람 에너지를 넣을 거예요. 바람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나올 건데 제가 한번 소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한 악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악기 잘 들어보세요. 들리세요? 근데 왜 소리가 안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무대를 보시면은 장구를 봐주세요. 장구에 나무로 된 통이 있어요. 그죠? 가야금에도 줄 아래 나무로 된 통이 있고요. 해금도 아래에 작은 통이 있습니다. 저 통이 왜 있냐면요. 에너지를 받아서 소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악기는 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로 바꿔줄 수 있는 통을 찾아야 되는데 찾았습니다. 제 입이에요. 입안의 공간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에서 떼면 소리가 안 나는데 입에 대면 입안에 혀가 있어요. 혀를 앞으로 내밀면은 작은 공간이 되고 혀를 뒤로 조금 빼주면은 넓은 공간이 되면서 소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0: 에너지도 중요하고 소리를 만들어주는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통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소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송 박사님과 함께한 빛나는 시간까지 만나봤습니다. 귀도 굉장히 즐거우면서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바해 여러분께서 연주와 노래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짧은 강연까지 다양한 무대를 꾸며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곡을 청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요 연곡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각 지역

대표 민요들을 엮어서 마치 팔도를 여행하듯 펼쳐지는 네, 음악의 여정을 담아봤습니다. 경기 지역의 도라지와 군밤 타령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한우백년, 네,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밀양 아리랑과 진도 아리랑까지 각기 다른 지역의 정서와 또 색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습니다. 앞에서 또 악기들의 한 음색 한 음색을 귀로 담아 보셨고요. 이 조화가 민요 연곡에서는 또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여러분께서도 집중하면서 귀담아 보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요의 친근함과 또 생명력을 느껴보게 될 무대입니다. 그럼 하바해의 연주와 노래로 민요 연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0: 신나게 민요를 함께 부르다 보니까 어느덧 네, 오늘 공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하바헤의 음악을 듣다 보면 오늘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되게 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런 느낌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처음부터 좀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추구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런 좀 음악적 추구미가 생긴 건지 궁금하네요.
1: 네, 저희 하바헤가 처음 결성될 때는 저희 대표님의 부르심을 다 각자 받은 거예요. 사실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대표님이 워낙 따뜻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모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마다 너무 즐겁고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팀치고는 이 막내와 선생님의 나이 차이가
0: 너무 손을 노골적으로 네, 표현을 해주셔서 저희 다 모를 뻔했는데요. 네. 예.
1: 그렇지만 너무 배려해 주시고 또 막내이자 비주얼 담당인 권우창 씨도 엄청 저희에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해서 그래서 따뜻한 음악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하바헤의 정신적 지주이자 또 소리 박사님으로 앞서 빛나는 시간을 정말 화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송경근 씨께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과도 이미 좀 깊은 인연이 있으시죠?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2: 우아한이라는 말이 우리의 아침을 여는 한국 음악의 줄임말이더라고요. 네. 모르셨어요? 네.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네, 기억해 주시고 브런치 콘서트니까 이제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 로비에 이제 브런치가 쫙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아무튼 식사도 하시고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아 우아한을 모르셨어요. 제가 항상 타이틀을 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예. 브런치는 각자 알아서 맛있게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곡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행의 설렘을 가득 담은 곡. 하바헤의 대표이자 가야금도 연주자인 이슬기의 대표곡 해피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곡은요. 우리가 KTX를 타며 종착역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입니다. 오늘 또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또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공연에서 작은 위로와 또 치유의 감각을 오래도록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이슬기의 해피니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영미였고요. 여러분 오늘 끝곡 해피니스도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제 무한 콘서트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콜로 들려드릴 곡은 블러썸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꽃이 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곡이에요. 꽃이 피어나고 만개하고 그 이후에 꽃이 지고 열매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어떤 전성기, 만개한 시기가 지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은 지금 그 아주 단단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블러썸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악의 날 행사가 열려 온 국민이 국악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국악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냈는데요. 6월 5일 올해 두 번째로 맞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문화인 공감에서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장악원은 조선시대 궁중음악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은 이 장악원의 전통을 이어 개원했는데요. 국가음악기관인 장악원에서 이름을 따 탄생한 창작국악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장악원 악사들인데요. 문화인사이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창작국악집단 장악원 악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전주 한옥마을 거리 공연과 지역 소규모 음악회를 통해 이름을 알리면서 관객들에게 국악의 흥과 멋을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전북 고창에서 관객들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공연을 선보인 장악원 악사들의 음악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0: 코앞에서 즐기는 한뼘 국악으로 전통의 흥을 나누고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국악으로 시원하게 풀어낸다. 세상에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 전주의 악사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주택가에 있는 지하 연습실에는 밤이 깊도록 음악 소리가 울리는데요. 과연 이 소리의 정체는?
1: 목소리 좀 더 키울까?
2: 네, 아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드럼 클 것 같은데.
2: 드럼 오면 맞춰보시죠. 네.
1: 아, 이렇게까지.
0: 이들은 전주 출신의 동갑내기들로 전주 한옥마을이나 지역 행사에서 우리 음악의 흥과 멋을 전하는 창작 국악 집단 장학원 악사들입니다.
3: 장학원 악사들이라는 팀은요, 원래 조선시대에 이제 장학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학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음악을 좀 확산시키는 데 저희는 기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능에 좀 더 모티브를 두고 저희가 이제 조금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으로, 우리 음악으로 좀 더 대중들에게 소통하면서 활동하는 단체가 되자 하면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팀원이 둘은 전주고 둘은 서울이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늦게 만나는 경우도 엄청 다반사긴 해요.
0: 내일 전북 고창에서 열리는 공연 연습을 위해 모였는데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드럼 연주자 민철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4: 아, 버스가 더 지금 오신 거예요? 네, 서울 와서 여기 왔습니다. 공연 끝나고, 아 공연이래, 연주 끝나고 지금 합주를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2: 멋지고 좋다!
0: 10년 전 연주팀으로 출발한 장학원 악사들은 공백기와 팀 재구성을 거치며 팀의 색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3: 그때는 기타 둘에 퍼커션 그리고 대금 연주라는 저 해서 이제 네 명으로 연주하는 연주팀이었는데, 근데 이제 팀원들이 다 남자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정적 휴식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22년쯤 돼서 이제 연주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좀 뭔가 관객들한테 다가갈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22년부터는 노래팀으로 저희가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팀원인 채경 씨와 같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원 악사들에서 소리와 또 작사를 맡고 있는 임채경입니다.
6: 안녕하세요. 장학원 악사들에서 기타도 치고 이제 뭐 DAW로 트랙 작업도 하는 김태훈입니다.
4: 네, 2025년부터 장학원 악사들의 드럼으로 합류하게 된 드러머 김민철입니다.
0: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창작 국악을 만드는 장학원 악사들. 익숙한 전통 가락에 현대의 이야기와 서양 악기 연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역은 문화, 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다양한 국악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게 현실인데요. 이들은 전주에서 국악을 즐길 자리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3: 지금도 네,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청년들이 다 서울로 떠나요. 근데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팀이 너무 적단 말이죠. 또 그 팀을 또 바라보고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이제 후배들도 있을 거고, 조금 지역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활동 반경을 여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명한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회에 진출도 해보고 이런 여러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느낀 취업 전쟁, 일상에서 느꼈던 사회적 단절 등 사회 문제도 음악에 녹여내는데요. 마음에 닿는 공감의 국악에 세상에 전하는 위로를 담았습니다.

0: 만약에 앞부분에 나올 거면은 어. 좀 더 많이 덜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차라리 킥만 치던지 핸만 치던지.
1: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
2: 잠깐만 한 번만.
3: 하나 둘 셋 둘 둘 셋.
4: 내일의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 연습실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날 관객을 만날 생각에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 고창의 한 농장. 봄나들이 나온 관객들을 위한 야외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5: 승강 씨 먼저 오셨네.
6: 안녕하세요. 아, 예.
7: 저기 공연장 둘러보셨어요? 오늘 어떨
6: 네,
7: 것 같아요?
6: 네, 좀 일찍 와서 오늘 한 바퀴 둘러봤는데 오늘이 연휴라서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았는데 좀 없네요. 그래서 관객이 없을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4: 갑자기 내리는 비에 장학원 악사들의 얼굴도 잔뜩 흐려졌습니다. 따사로운 봄바람에 물결치는 청보리밭 대신 실내로 공연장이 바뀌었는데요.
8: 지금 약간 비가 와가지고 많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오신 분들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또 열심히 같이 재밌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9: 어제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네. 나오셨는데 안 피곤하세요?
10: 전혀 안 피곤합니다. 공연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이제 힘이 나는 일입니다.
4: 걱정은 되지만 흥겹게 무대를 시작하는 장학원 악사들. 소리에 이끌린 듯 사람들이 하나 둘 공연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자리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곡 천하태평가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0: 장학원 악사들의 신명나는 노래에 객석의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장학원 악사들의 마음에도 행복과 뿌듯함이 무지개처럼 떠올랐습니다.
1: 되게 그래도 마지막에 홍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덜 긴장해.
2: 그래도 처음에 관객이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래도 한 30명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힘을 좀 얻어서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0: 앞으로도 관객과 한뼘 거리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음악을 즐기고 싶다는 장학원 악사들.
3: 장학원 악사들은 대중에게 좀 열려있는 팀으로 앞으로 성장하고 싶고 그걸 목표로 좀 삼았고요. 오늘의 우리들에게 좀 위로와 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사실 저희의 좀 지향하는 방향성이고 또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벌써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이제 국악의 날 너무 축하드리고요. 국악이 많이 대중의 곁으로 많이 다가오긴 했지만 조금 더 다가와서 조금 옛날 전통 국악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저도 원합니다. 국악의 날 하면 이제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4: 2026년
5: 6월 5일
1: 국악의 날 화이팅!
0: 공감과 위로를 담은 창작 국악으로 오늘을 노래하며 한뼘 거리에서 함께 나누는 국악의 온기. 장학원 악사들은 오늘도 국악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0: 네, 올봄 봄나들이 온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장학원 악사들. 관객들의 미소에서 즐거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창작 국악 집단 장학원 악사들은 전주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싶어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단절과 청년 문제, 환경 문제 등 우리 시대의 고민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거리와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데요. 전통의 선율 위에 현대의 이야기를 얹어가며 국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장학원 악사들. 이들이 연주하는 즐거운 우리 소리, 그리고 공감의 가락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응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토요일마다 아주 특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교생이 단원인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는 제천 금성초등학교인데요. 1930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96주년을 맞은 제천 금성초등학교. 한때는 전교생이 1000명에 육박했지만 인구 감소로 지금은 16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살리고 있는 건 바로 국악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인데요. 2024년에 부임한 최병일 교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국악관현악단. 전교생 16명이 가야금, 해금, 피리 등 악기 하나씩을 배워 지난해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를 창단했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는 제천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전국 최초 전교생 국악관현악단이 있는 제천 금성초등학교. 국악 선율로 폐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을의 희망이 된 아이들. 우리의 소리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금성초등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도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한데요. 이 개구쟁이들이 학교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열리는 특별한 국악 수업 때문인데요. 가야금, 대금, 태평소, 해금, 타악기 등 자신이 선택한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단원들입니다.
2: 제가 하고 있는 악기는 대금이고요. 지금 약간 청한 소리가 나가서 마음이 약간 뭔가 맑아진다 그런 느낌이 나요. 좋은 느낌.
3: 꽹과리는 이렇게 탁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 이거 여기 뒤에를 맞고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치다 보니까 여기 타악반 애들 같이 하니까 흥도 나고 막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이 작은 학교에 어떻게 국악관현악단이 생겼을까요? 1930년에 개교한 금성초등학교. 한때 전교생이 1000명이 육박할 정도로 활기찼었는데요. 현재는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16명이 전부입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의 변화가 찾아온 건 2년 전 최병일 교장이 부임하면서라는데요.
4: 그 국가무용유산 남사당 놀이 거기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같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수자 선정까지 됐고, 2024년도 9월에 금성초등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면서 우리 음악은 한번 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악기 하나는 연주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학교를 살릴 방안을 찾던 중 특성화 교육으로 국악관현악단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최병일 교장과 아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3월 전교생이 모두 단원으로 활동하는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탄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창단 연주회도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역 사회의 여러

0: 스타에도 참여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1: 창단 연주회를 통해서 저희 학교 이제 국악관현악단 활동도 알리고 또 주변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호응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부모님들이 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막 너무 적극적이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힘이 더 나죠. 워낙 여기 아이들이 너무 성실하고 착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고 뭐 이럴 때 되면은 본인들 스스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0: 국악 선율로 활기를 되찾은 금성초등학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국악 수업이 열리는데요. 토요일에는 인근 명지초등학교와 청풍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난해 졸업한 졸업생들까지 국악을 배우러 학교를 찾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악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인데요. 매주 서울에서 제천까지 먼 길을 달려오는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입니다.
2: 왔다 갔다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아침마다 설렙니다, 오는 게. 왜냐면 애기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애기들이 매주 매주 성장이 빠릅니다. 진짜 주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그 대학생들보다도 빠르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진짜 크다고 느낍니다, 저는.
3: 저희가 작년에 제 1회 정기 연주회를 마쳤어요. 저랑 이렇게 단체 사진을 다 같이 찍고 5명 모두가 다 저랑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상태 메시지에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또 뿌듯하고 애들도 좋아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0: 오늘은 곧 있을 공연을 위해 합주 연습이 있는 날. 물론 여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4: 다시. 자, 다시 가봅니다. 자, 다시 가보자.
0: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갑니다.

0: 금성초 국악관현악단에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셋이 모두 단원인 가족인데요. 피리를 연주하는 첫째 진호, 그리고 타악을 하는 쌍둥이 지호와 가야금을 연주하는 지훈입니다. 집에 와서도 바로 연습에 매진하는 아이들.
1: 지훈이 언니 뭐 배웠어?
2: 언니?
1: 응.
2: 오늘 복습하고 그러고.
1: 아프고 지금 없는데 해볼 수 있어?
2: 조금.
1: 조금?
0: 아들 셋 엄마는 이런 아이들이 기특하고 신기하기만 한데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 게임 삼매경이던 아이들의 일상. 하지만 국악을 배우기 시작하며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차분히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3: 같은 악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다른 데 게임 얘기만 하는데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배운 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에도 지금 쉬지 못하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교를 안 간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잠깐 배워서 이렇게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0: 악기를 가지고 강당으로 모이는 아이들. 무슨 일일까요?
4: 학부모님한테 저기 공연하는 날이에요. 강당에서
5: 부모님들 앞에서 하니까 실수 안 하고 싶고 멋지게 공연을 마치고 싶어요.

0: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부모님을 위한 특별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공연에 앞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아이들.
1: 엄마.
0: 부모님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2: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이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아이들. 토요일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요. 작년에 처음 제정돼서 올해 제2회 국악의 날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힘찬 이제 연주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국악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곡 바로 신명나는 신모듬 삼악장 놀인데요. 국악이 가져다준 이 놀라운 변화. 학교에는 활기를, 아이들에겐 자신감, 부모님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3: 처음 애들이 음악하는 거는 처음 보고 하는데 이렇게 잘해주는 줄 몰랐어요. 다들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애들이 학교 와서 이렇게 음악 배우는 자제가 너무 좋았어요.
4: 어버이날이랑 국악날 축하 기념을 해서 좀 좋았어요. 같은 국악인으로서 국악의 날이 생기니까 좀 자기만의 날이라게 생일같이 느껴져 좀 좋은 것 같아요.
5: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 음악이니까 우리 음악들을 함께 이렇게 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국악의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악기 한 가지는 또 우리 소리 한 자락은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국악으로 마음을 채우고 세상을 깨우는 해찬 소리 단원들.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국악 선율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 소리가 국악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길 응원합니다.
6: 네, 보통 토요일 아침이면 우리 학생들 늦잠 자기 바쁠 텐데 학교에 나와서 연습하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보는 내내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임기보다 악기가 좋고 학원보다 합주실이 더 즐겁다는 아이들. 최병일 교장은 남사당 놀이 이수자로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합주 연습을 해왔습니다. 악기를 가르쳐주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부모님들의 노력 덕분에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2030년 개교 100주년 기념 공연을 여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국악을 사랑하는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는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악진흥법에 따라 국악의 날이 지정된 건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국악의 날에도 다양한 행사와 공연들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은영 과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강은영입니다.
6: 네.

0: 청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관은 어떤 일을 담당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관은 전통 무용, 전통 음악 이외에도 네. 뮤지컬, 연극, 발레, 클래식, 그리고 현대무용까지 공연예술 전반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0: 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또 공연전통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한 어떻게 보면 국악인으로서 국악을 위한 기념일이 그동안 없어서 참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지난해부터 이제 국악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국악의 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국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악의 날도 법정 기념일로 신설됐습니다. 네. 올해 2회차를 맞는데요. 6월 5일로 지정되기까지 5개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네. 또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전문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0: 네,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죠?
1: 네. 세종실록에 여민락이라는 말이 최초로 기록된 날짜가 6월 5일입니다. 네. 여민락의 뜻은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자는 의미에서 네.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0: 네. 올해 국악의 날 슬로건을 보니까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이렇게 정해졌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 네, 국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악이 우리 일상에 뿌리를 내리고 네. 국악을 통해서 새로운 즐거움과 여유를 발견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0: 네, 국악의 날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일상에 더욱더 국악이 좀 깊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날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 국악의 날 기념식 또 역시 국악방송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또 행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1: 네, 우선 덕수궁 대한문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전국 각지의 농악보전회 그리고 풍물패 그리고 군악대까지 참여하는 네. 대규모 거리 행진으로 국악의 날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는 길놀이나 탈춤 그리고 줄타기 같은 다양한 공연들과 또 체험 행사들이 열릴 계획이고요. 네. 또 국악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국악원 예약당에는 식전 공연에는 길놀이, 판굿 그리고 사자춤 등 다양한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인근 국악박물관에는 아리랑 주제 전시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또 6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65분의 국악인들이 상모 돌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도 국악의 날의 가장 또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6월 5일을 기념해 네. 65분이 함께하는 예. 기념식은 저희 국악방송에서 또 생중계가 됩니다. 아, 정말 국악방송도 열일하고 있죠?
1: 그렇죠.
0: 네. 네. 저희 함께 또 이렇게 국악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6월 5일 국악의 날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그야말로 국악 주간이잖아요. 어디서 어떤 행사가 열리게 되나요?
1: 네, 먼저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 운영궁, 그리고 남산 팔각정 서울숲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숲에서는 국악으로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공연이 열리고요. 네. 남산에서는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강술래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고궁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복궁에서는 궁중 무용과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소리의 씨앗 공연이, 그리고 또 운영궁에서 에서는 운영궁 풍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더라고요. 세종에서도 열리네요?
1: 네, 세종에서는 수목원에서 국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부산에서도 국악 왓데이 공연과 체험 행사가, 또 남원에서도 국악 명상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6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와 학술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정말 그야말로 국악 주간 동안 국악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관은 국악의 날 외에도 좀 국악 진

0: 능을 위해 계획하시는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1: 네, 최근 저출산으로 국악을 공부하려는 분들, 전공하려는 분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국악을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 아카데미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동안 실기뿐만 아니라 명인들과의 대화, 국악기 제작 공방 방문과 문화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청년 국악인들을 대상으로는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과 협업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공연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청년 교육단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0: 네.
1: 또 전통 공연예술재단과 협력해서는 청년예술단을 저희가 창단했습니다. 전통 무용 분야와 연희 분야가 있고요. 네, 요 청년예술단들은 지역에 상주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즌제 단원 제도입니다.
0: 네.
1: 이번 국악의 날에도 청년예술단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자, 최근 국악이 정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통의 영역만이 아닌 정말 세계와 소통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국악의 국제적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네, 국악은 우리 문화유산이면서 현대에도 새롭게 연주되고 재해석되고 있는 살아있는 공연예술입니다.
0: 네.
1: 네, 최근에도 정묘제례악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초청 공연을 활발하게 다니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 국악 밴드들이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국제적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국악을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는 끊임없이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것인 만큼 우리 국악인들도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음악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게
0: 네.
1: 또 국제적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0: 네, 정말 그렇게 따지자면 무한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국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님으로서 국악의 날을 맞아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국악의 날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국악을 자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국악을 자주 접하면 또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국악이 우리 동시대 음악인들에게는 영감을 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상의 울림이 되는 날까지 국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 국악방송에서도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회 동안 국악창작곡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이어왔습니다. 서도밴드, 고영렬, 구이임, 오름세 등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국내외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국악방송은 앞으로도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은 6월 5일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되니까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은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 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5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공연들이 개최됩니다. 국립국악원에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명상체험공연 관조2 나를 비추어보다가 열리고요. 11일에는 정악단과 무용단이 참여하는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기악단 기획공연 국악으로의 힐링 여유를 열고요. 국립남도국악원에선 저승혼삭굿이란 주제로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26 굿음악축제가 개최됩니다. 자, 이 공연들 보러 온 가족과 함께 국악원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요? 문화인공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정갈한 마당 한가운데 소담하게 핀 모란꽃이 양반의 기품을 닮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전통 가옥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18세기경 추사의 증조부가 지은 집으로 우리나라 양반 문화의 정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물 사이에 돌계단과 축대가 균형 있게 들고 나면서 세심하게 짜맞춰져 있어 고택에 기품을 더합니다.

곳곳에 걸린 현판과 주변을 통해 추사 글씨의 파격적인 조형미를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비 내리는 후원이 고택의 운치를

고고함이 배어있는 추사고택,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은은한 묵향이 배어나온 듯 합니다.

덕유산에서 시작한 힘찬 물줄기가 6km에 걸쳐 안반을 타고 흐르는 곳, 경남 함양의 화림동 계곡입니다. 계곡 한가운데 정자 하나, 기암괴석 위에 오롯이 서 있습니다. 정자 스스로 풍경 속으로 들어가 화림동의 절경을 빚어냈습니다.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후대의 기화로 고쳐 지었습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드리 노성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0: 화림동 계곡은 곳곳에 많은 정자가 자리하고 있어 함양 선비들의 이상향인 무릉도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함양 땅을 사랑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1: 바람 부들 너울너울 가벼이 나붓기니 4월의 화개 땅엔 보리가 이미 가을이구나. 투류산 천만첩을 모두 다 둘러보고 외로운 배는 또다시 강물 따라 내려가네요.

정조 때 아내의 현감으로 이곳에 온 박지원은 물레방아를 만들고 백성을 교화하는 등 목민관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0: 어느 날 연암은 앞서간 선비들의 풍류를 동경해 계곡의 정자 순례에 나섭니다.
1: 한양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날 이 화림동 계곡에 발 담그고 탁족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라더니 과연 화림동이로구나.
0: 한양 땅을 떠나온 연안에게 이곳 화림동 산수정원은 풍류의 운치에 젖어들기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0: 깨끗한 세상에서는 내 영혼을 씻고 혼탁한 세상이면 그저 발 한번 씻으면 그뿐. 어찌 세상을 원망하지?
1: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가 바로 화림동 계곡이었습니다.

고즈넉한 풍광 속에 방 한 칸 마련하여 시 짓고 책 읽으며 오롯이 자연만 곁에 두었습니다. 들고 나는 것은 바람이요, 들리는 건 정막뿐입니다.

화림동 계곡 정자에는 선비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선비들의 풍류정신은 오늘도 이곳에 흐릅니다.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제주 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신명나게 노는 전문 연희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오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안성 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식삭 토케.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박속은 휑 하고 비었지.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속은 어떤 도적놈이 싹 다 집어먹고 웬 난데없는 괴 두 짝이 나오거나. 흥분에 왜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오. 여보 영감, 좌우지간에 우리 한번 괴짝을 열어봅시다.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부. 또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부 내외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비어 보란디.

어찌 떨어비어 놨든지 쌀이 일만 구만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이 아니라 흥보 내외 좋아하라고 돈 꾸러미를 들고 잠깐 논한디.

0: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2: 중도 하원 신내!
3: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

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그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2024년 국악진흥과 국악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국악진흥법 시행. 국악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 한마당. 6월 5일 다시 한번 우리의 국악이 일상의 울림이 됩니다. 제2회 국악의 날.
1: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우종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다은입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저희가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 네, 오늘 오전에 광화문에서 800여 명이 어우러진 대규모 길놀이가 또 펼쳐졌는데요.
1: 네.
2: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흥겹게 국악의 날 문을 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국악의 날은 이렇게 온 국민이 우리 음악을 즐기고 네. 또 그 가치를 나누는 날입니다.
1: 자, 국악은 정말 오랜 세월이죠. 우리의 곁을 지켜온 우리 음악이고요.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을 채워온 국악.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 늘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제2회 국악의 날 슬로건도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1: 네.
2: 우리 음악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함께 숨쉬길 기대하겠습니다.
1: 자, 그럼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0: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 바로
2: 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요,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악합창단과 함께 애국가의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국악방송TV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다은 씨, 네. 국악의 날을 네. 이 6월 5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세종실록에 여밀락이 처음 기록된 날이 바로 6월 5일인데요.
1: 맞습니다.
0: 여밀락의 뜻이 백성과 함께 즐긴다. 이런 뜻이고 그 네. 이름처럼 모두가 함께 또 우리 음악을 즐기고 나누자는 의미에서 국악의 날로 정해지게 된 거예요.
1: 아, 그래서 네. 세종대왕께서 꿈꿨던 그 여밀락 정신이 일상의 울림으로 다시 찾아와서 다시 살아나길 바라면서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그 축하를 더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님의 기념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0: 기념사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입니다. 세종실록의 여민락이 처음 기록된 날, 바로 오늘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악인 여러분과 내외 귀빈 그리고 국악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모시고 온 국민이 함께 우리 음악을 즐긴다는 여민락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묵묵히 우리 국악의 맥과 품격을 지켜오신 국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수백 년간 우리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국악이 오늘날 한국 음악과 문화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서 세계의 다양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창작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도를 맞는 국악의 날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국악진흥조례를 제정한 전국 21개 기초지자체가 함께하고 미래세대 국악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 창단한 국립청년연희단, 국립청년무용단원들도 공연자로 참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국악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더욱 깊이 스며들어 일상의 울림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악의 날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

0: 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께서 국악의 날 기념사를 해주셨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이 제 뇌리에 계속 남네요. 네, 앞으로도 정말 푸짐한 지원 저희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참 국악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곳에서 힘을 모아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국악의 날은 국민 모두의 날인 동시에 또 국악계의 축제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축제죠.
1: 오랜 시간 우리 음악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신 국악계의 큰 스승 원로 국악인의 축사를 또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정말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조흥동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께서 무대 위로 등단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서울시 무형유산 한량무 보유자인 조흥동 선생은 한국 춤사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무용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무용가로는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넘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맞는 뜻깊은 국악의 날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민족의 고결한 혼이 담긴 이 나라의 뿌리인 국악을 기리기 위하여 국악의 날을 제정하여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최휘영 장관님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평소 뮤지컬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반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무대 예술만큼이나 이 땅의 모든 예술의 모태가 되는 우리 전통문화의 국악 그리고 한국춤에도 장관님의 따뜻한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모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예술과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언제나 따뜻하고 온화한 햇빛이 가득히 비춰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국악의 찬란한 내리를 위하여 국악의 날 화이팅!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무용가상에 빛나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한량무 보유자이신 전통무용계의 큰 스승 조흥동 명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네, 이어서 또 뜻깊은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제2회 대한민국 여밀락상의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은 국악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서 제정됐습니다.
0: 네, 국악 지능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올해의 포상 부문은 지역 국악 지능입니다. 각 지역에서 국악 지능 및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1: 네, 먼저 시상을 해주실 최휘영 장관이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네,
0: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네. 맞아주시죠.
1: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을 영예 수상자분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호명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충청북도 영동군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김창환 예술감독입니다. 이택수 영동군 부군수님 그리고 김창환 예술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먼저 충청북도 영동군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발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충청북도 영동군 이 사람은 지역 국악 진흥 부문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2회 대한민국 여밀락상을 표창합니다. 2026년 6월 5일 문화체육

0: 관광부 장관 최휘영.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과 꽃다발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0: 네, 수상을 이택수 영동군 부군수께서 하고 계십니다.
1: 네, 자, 상장을 표창장. 앞으로 잘 보이게 펼쳐주시면 저희가 기념 촬영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부군수님도 좀 웃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활짝 네. 웃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창환 감독님, 표창장,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창환. 위 사람은 지역 국악진흥 부문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2회 대한민국 여밀락상을 표창합니다. 2026년 6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표창장과 함께 꽃다발이 수여되고 있고요. 앞을 향해 펼쳐주시면 기념 촬영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김창원 감독님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음악 조감독으로도 활동을 하셨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세 분, 여러분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명예 수상자 그리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입니다. 이제 무대 아래로 하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제1회 국악의 달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 국악인들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고요.
0: 네.
1: 2023년 7월에 마침내 국악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0: 정말 그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1: 네.
0: 그 이후에 이듬해인 2024년 7월 26일에 법이 시행되면서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전국 5대 권역 간담회 그리고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대망의 국악의 날을 6월 5일로 제정하게 됐고 이제
1: 네.
0: 투도를 맞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뭔가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마저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0: 네.
1: 이 자리가 더욱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응원으로 마련된 국악의 날이 세세연연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한 축제로 자리 잡길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0: 네. 자, 1회를 무사히 마쳤고 또 2회까지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세연연 국악의 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쁜 날을 맞아서 축하 무대가 빠질 수가 없겠죠. 국립무용단의 고무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고무악은요.
0: 네.
1: 이름 그대로 북과 춤 그리고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작품입니다.
0: 아, 네.
1: 전통 농악장단의 신명을요. 현대적인 감각으로 펼쳐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자,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1: 네.
0: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립무용단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0: 네, 아, 말 그대로 정말 북과 음악이 하나가 된 네. 정말 환상적인 무대를 봤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아, 북소리가 이렇게 흩어진 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네. 또 흥겨운 리듬을 보여주고 그리고 절제된 어떤 그런 군무를 보여주는 네. 정말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1: 그러니까요. 북소리가 둥둥둥둥 거리는데 뭔가 네.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으면서 맞습니다. 신명도 나면서 네. 아, 정말 이런 음악이 우리만 이렇게 알 게 아니고 정말 세계로 널리 널리 펴져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감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국립무용단원 단원들께 큰 박수로 예, 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정말 훌륭한 우리 전통문화 유산들이 많은데 네. 그 우리 전통문화 가운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오른 것만 23가지나 됩니다.
1: 23가지.
0: 뭐 종묘 제례학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문화 강국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노래 아리랑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죠.
1: 그쵸.
0: 특히 오늘 네. 나은규 감독의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나온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너무나 뜻깊은 날이 되죠.
1: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1: 사실 또 이제 그런 뜻을 기려서 이렇게 국악의 날을 제정했고
0: 네.
1: 국악 주간이잖아요.
0: 여러분 지금 네. 계속해서 국악 공연들 볼거리들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네, 국악 주간이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인데요.
0: 네.
1: 국악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그야말로 다채로운 국악 공연과 행사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0: 네.
1: 서울 도남문 국악당에서 열리는 도남문 국악 위크에서는요
0: 네.
1: 소리의 태동과 미학을 탐구하는 무대를 또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0: 네.
1: 6월 7일 남산 팔각정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전통 연희 및 전통 춤 공연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또 있습니다.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청년 연희자들과 명인들이 선보이는 최고 기회 대한민국 전통 연희 축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곳이죠. 국립국악원 예학당에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죠. 종묘제례악 그리고 사직제례악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왕의 재단 백성의 무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0: 네.
1: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위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축하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4인 놀이의 무대입니다. 4인 놀이는 아쟁 윤석영, 대금 이영섭, 검은고 이재하, 해금 김승태 이렇게 4명의 연주자가 전통 음악으로 한번 놀아보자라는 뜻을 이어서 만든 음악입니다.
1: 네, 장르와 악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전통 안에서 또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우리 음악의 다양한 소재로 새로운 선율과 리듬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0: 네.
1: 오늘 만나보실 음악은 놀이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과연 4인 놀이의 무대는 어떻게 펼쳐질지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0: 우와. 뭐야, 뭐야.
1: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음악의 뿌리 위에서 장르나 틀에도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음악을 연주했던 4인 놀이의 무대 함께 만나봤습니다.
2: 네, 네. 아우, 정말 전통음악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1: 그렇죠.
2: 그런 흥겨움이 느껴졌던 네. 그런 무대였습니다.
1: 맞습니다.
2: 국악진흥법에서는요, 네. 전통음악과 전통무용 또 전통연희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것을 재해석하거나 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모두 이렇게 국악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해요.
1: 그렇겠죠.
2: 네. 네. 전통의 뿌리 위에서 시대의 감성을 담아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음악이 네. 오늘의 국악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고 정말 앞으로 펼쳐질 계속 14일까지 이어지는 이 국악 주간이 어떤 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낼지도 저희가 궁금합니다.
2: 네.
1: 자,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 함께하고 계신데요.
2: 네.
1: 오늘 기념식에 대미를 장식할 무대가 기다리고 있죠?
2: 그렇습니다.
1: 네.
2: 경기 신하위 오케스트라와 박예리 명창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국악합창단이 함께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오늘 선보일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임동창님의 작품인데요. 백범일지에 실린 나의 소원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습니다.
2: 네, 백범 김구 선생은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이 단 한 가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1: 네.
2: 그 힘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여러분 오늘 국악의 날이라 다들 행복하십니까? 즐거워. 목소리가 좀 작은데 행복하십니까? 장관님 행복하십니까? 네. 아, 역시.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러니까 우리 국악이 점점 더 잘 될 수 있고 우리 문화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2: 정말 이 자부심이 또 이어지는 무대에서도 함께 느껴지면 좋겠고요.
1: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2: 네. 오늘 네. 이렇게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서 울려 퍼진 우리 음악이 더 넓은 세상으로 또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길 바라겠습니다.
1: 네.
2: 더 많은 사람들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길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1: 네, 마지막 무대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함께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멋진 클로징 공연까지 잘 봤습니다. 자, 여러분 잘 즐기셨습니까? 예,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분이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 이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일정 때문에 조금 늦으셔서 저희가 네.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뒤늦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진흥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시고 그래서 2003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발의 법안이 국악진흥법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이 지정됐습니다. 그것들을 다 만들어낸 주인공이죠. 여러분 이모경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1: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1: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또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신 객석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내빈 여러분들 장관 님 그리고 의원님 모두 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3회 때도 여기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약속하면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종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2: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2: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2: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3: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4: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3: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5: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5: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2: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5: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3: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2: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3: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2: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4: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3: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0: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3: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0: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3: 봉황이요?
0: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3: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0: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0: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3: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1: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3: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우와, 예쁘다.
3: 에헴,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3: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3: 그걸 이제 알았어.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2: 중도 하원 신내.
0: 괜찮았나요?
1: 괜찮다.
3: 하이어리 같은 느낌.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나따라따라 한방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러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5: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 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아,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이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같은 듯 다르고 닮은 듯 닮지 않은 국악기 가야금과 거문고. 둘 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현악기로 앉아서 연주하고 줄을 튕기는 것까지 비슷한데, 가야금이 금이면 거문고는 거문금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가야금은 금이고 거문고는 고일까? 모든 음악의 으뜸이라는 의미의 백악지장이라고 불렀던 거문고. 음색이 깊고 웅장해 다른 악기들을 능히 거느릴 만하다는 의미다. 거문고는 6개의 명주실이 이어져 있으며 16개의 괴 위에 석줄을, 기러기 발 모양의 안쪽에 나머지 석줄을 얹어 연주한다. 술대라고 하는 대나무 막대를 오른손에 쥐고 연주한다. 과거의 거문고는 현금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엔 사연이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거문고는 진나라의 칠현금을 고구려의 왕산악이 보고 고쳐서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검은학이 날아와 춤을 추니 현악금이라 이름 지었다. 훗날 줄여서 현금이라 불렀다 라고 되어 있다. 검은학을 뜻하는 현악, 현악기를 뜻하는 금자를 붙여 현악금이라고 했다가 훗날 현금이 되었다. 현금을 우리말로 하면 거문고다. 옛 벽화에서도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림이 전한다. 5-6세기 고구려 시대에 그려진 중국 지린성 지안시 벽화에는 거문고의 원형으로 보이는 악기가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고가 현악기를 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일본에 전해진 가야금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하여 가야고, 가야꼬라고 불렸다. 명주실로 만든 12줄을 안쪽 위에 얹어서 손으로 뜯거나 퉁겨서 연주한다. 가야의 악사 우룩은 가야국이 망하자 신라로 망명하면서 가야금을 가지고 와 제자들을 가르쳤다. 진흥왕 이후 가야금은 신라에 널리 퍼졌고, 8세기 무렵 신라에서 친교의 의미로 일본에 전해준 가야금이 지금까지 일본의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다. 이 악기를 한자로는 실라금이라고 썼고, 일본 말로는 실악이 고토라고 부른다. 또 일본의 가야금과 비슷하게 생긴 고토라는 악기가 있는데 둘 다

고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가야금은 이후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음 금을 써서 지금의 가야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검은고라는 용어가 순우리말이라는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가

전문고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주 현악기 중에 가야금과 쌍벽을 이루는 악기였었죠. 우리나라 선비의 아주 대명사고 고려 때 공민왕도 검고를 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검고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비의 악기로서 또 현악기로서 대표적이죠.

나무를 이렇게 사시사철 뭐 눈, 비, 바람 다 맞춰가면서 햇빛도 맞추고 해가면서 오래된 나무는 한 5년, 조금 이제 좀 싱싱한 나무 이런 거 한 10년까지도 이 섬유질을 이제 삭혀서 우리가 이제 악기를 제작을 하거든요. 이제 오동나무가 가볍고 그렇긴 하지만 섬유질을 잘 삭혀야 소리가 맑아요. 삭히지 않으면 강한 소리가 나거나 울리질 않죠.

바뀌기 때문에 우선 이제 나무 재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하고의 이제 그 잘 교감을 이루어야 좋은 악기가 나올 수가 있죠. 나무를 자주 파악을 하면서 이제 1년 된 거, 2년 된 거, 3년 된 것을 이제 두들겨 먹거나 아니면 이제 삭은 그 감을 눈으로 보거나 하면서 이제 자꾸 익혀야죠.

지금까지 계속 배우면서 아직도 제가 다 완벽히 배우지 못한 거는 악기에 이제 처음 울리는 소리, 악기 판을 고를 때도 좋은 그게 판인지 나쁜 판인지를 계속 악기를 두들기고 해도 그게 어려워요, 참.

아주 우연찮게 바로 옆집에 사시면서 뭐 지붕이나 뭐 담장 같은데 널어놓고 계시는 게 참 좀 신기하게 봤었죠. 그래서 거기 놀러 다니면서 어렸을 때 좀 장난을 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오셨는지 저보고 이걸 배워라. 한번 배우면은 기술이기 때문에 너 앞으로 사는

0: 줄줄이다.
1: 이쪽은 좀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 2개, 3개보다 이게 간격이 이제 높은 이유가
3: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좀 높아야 돼. 너무 높아버리면 이제 연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농연할 때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높지 이제 이 일개가.

그 당시에는 정학가야금 이게 이제 사라졌었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서울대에 계셨던 장사원 박사님이 저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학가야금으로 해야지. 왜 산조가야금으로 정학을 하고 있냐. 국악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빠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한번 뭐 뛰어넘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버지만큼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악기를 나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이,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1: 하회 타르게 중국인 관점은 역사적으로 좀 다르고 학술적으로도 또 매우 이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도 미적 감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 또 다른 달들하고는 만드는 기법적으로도 좀 특별해요. 그래서야 하회 타르가 좀 국보로가 되는 이유가 됐고 그 국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유일하니까.

붉어져요. 붉어지는데 그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의 붉은색이 벽사색이에요. 그런 것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신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탈춤 자체가 뭐냐면 그 귀신 쫓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맞절해서 아마 오리나무로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니까 옛날 요즘 저는 그냥 그대로 우리 재래용 오리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예, 하회탈이 1928년도에 마지막으로 탈춤을 하고 단절이 돼가 있었어요. 이거 탈춤이 안동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 복원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그 가면극, 하회 가면극 연구회라는 걸 그냥 그냥 뭐 70년대 초니까 아주 뭐 요즘 말하면 동호회 비슷하게 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요 뒤에 여기 좀 안 떠 아직 안 떨어지거든요. 그 뒤에를 또 살짝 조금씩. 있음으로 해서 탈춤을 출 때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말을 하면 우리 실제로 말을 하면 턱이 움직이잖아요. 이 원리를 이 탈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회탈이 좀 더 표정을 연출하는 데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죠.

나무가 완전히 흡수할 정도로. 그래서 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바르는데, 독특하게 이 한지를 바르는 이유는 이 나무 위에 그대로 오칠을 색깔 하면 색상이 잘 안 나요. 한지를 바름으로 해서 그 색상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오칠을 함으로 해서 혹시 이 나무가 갈라지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가 평생 하면서 하면서 숙제가 됐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구하고 이거 왜 이랬을까, 왜 이래,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전통만 고수하게 됐죠.

처음에 이름을 몰랐었는데 그런 것도 찾아내서 하고, 요 표정이 뭔가 이런 것도 찾아내고, 뭐 기법적으로도 이런 걸 내가 확실하게 찾아내고 인지할 때 그때가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보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후회할 적은 없습니다.

0: 놀아보세!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어디에?
1: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 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저는 알까기의 상징이자 심볼 알까기 구단 최양락이고요. 고개 숙여 겸허하게 인사드립니다.
1: 바둑판 한기퉁이에 붙여둔 껌딱지처럼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근데 제가 네. 이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1: 바둑인들에게 이 바둑판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이 바둑판 위에서 하는 알까기는 인생의 어떤 맛일까요?
0: 까는 맛. 인생의 축소판인 바둑판 위에서 까는 맛을 즐겨라. 네. 그래서 알까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네. 알까기는 인생의 까는 맛. 네. 네, 잘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의 출연자 대국장에 가서 만나보실 거예요.
1: 네.
0: 네, 두 대국자. 와.
1: 먼저 이세준 8단입니다.
0: 이세준 8단. 미남이지요. 네. 네. 가수. 네. 감성 듀오. 유리상자의 멤버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왜 이름이 유리상자냐. 이 혹시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거냐 농담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유리처럼 네. 맑고 투명한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1: 우리 들어봐요. 아름다운
0: 특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 축가로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 노래 첫 소절
1: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렇게 시작하죠.
0: 와 김가영 씨도 노래 잘하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결혼식 축가만 1500번. 1523번이래나 하여튼 하여튼 그 이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네. 히트곡이 있는 거지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뭐 그러셨습니까? 예?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뭐 네? 뭐 그러십니까?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1: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세준 씨는 국악방송 FM 음악이 좋은 밤의 진행자예요.
0: 네. 네,
1: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네. 네, 국악방송 FM 99.1 메가헤르츠 혹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덩덕쿵 플레이어 앱을 통해서 음악이 좋은 밤을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선수 이세준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가수로서 가왕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까고 가겠습니다.
0: 네. 멋져요.
1: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네.
0: 가왕의 꿈은 못 이루었지만 까왕.
1: 네, 까왕도 네. 괜찮죠.
0: 네. 약간 까부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멋진 출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멋있었습니다.
0: 저는 자신감이
1: 네,
0: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서는 이한철 8단입니다.
0: 이한철 8단! 가스라이터 아니고 싱어송라이터. 네? 불독맨션! 주식회사 등 뭐 여러 밴드의 멤버 유재하가 이제 동상 MBC 대학가 이제 대상
1: 와
0: 말이 쇼 대상이지 네. 1등

0: 알겠습니다.
1: 네, 진짜 대단해요.
0: 그 시작은 정말 이제 화려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만 네. 그 후 어땠습니까?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합니다만은 시들시들 시래기 줄기처럼 대중의 인기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네. 그렇게 끝나지 않지. 네. 어느 날 이 노래가 네. 짜잔 세상에 등장한 겁니다. 네? 노래 잘하니까.
1: 괜찮아.

0: 있어. 네.
1: 김광현 초등 원래 가수였나요?
0: 그쵸. 모르셨나요? 오늘 이렇게
1: 너를 다시 보게 돼.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안 부르고
0: 어떻게
1: 괜찮아요 잡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응. 괜찮아요 잡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0: 응. 노래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하는 모든 청춘들이 네. 한 번쯤 응원의 노래로 들었을 이 슈퍼스타 네, 바로 이한철 8단이 만든 노래입니다.
1: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슈퍼스타 노래로 이한철 8단 음악 인생, 어. 음악 인생에도 큰 변곡점이 찾아오지요. 네? 바로 2015년 네. 대중음악 작곡가를 위한 국악 아카데미에서 국악 작곡을 배우게 된 겁니다. 오. 네? 국립 국악원이 내놓은 이 털콕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 드디어 이한철 8단이 국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오. 그래서 이한철 8단은 내 지금이 아예 국악방송 FM의 아침 방송. 네.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맛살이 아니군요. 예. 네. 제가 지금 주춤해가지고 갑자기 맛살이 햇살. 네. 네. 예. 창호에 드린 햇살로 네. 라디오 DJ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철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해봤는데 이세준 씨는 너무 잘하시고 저는 계속 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괜찮아 잘 깔 거야.
0: 저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네.
0: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터부터 하겠습니다.
1: 네. 네. 손가락 풀기죠. 네. 저렇게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구나. 저렇게 해서 네, 네. 아, 이렇게 꽥이 나오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게. 아.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분 대국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그럼 포석을 해 주십시오. 멋지게 화이팅한다. 페어플레이. 금방 페어플레이 했더니 싸우려고 포석은 자유입니다. 중앙만 안 넘으면 여덟 알씩. 네. 국악의 날 지정 민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네. 네? 국악방송의 FM DJ 더미전 이한철 8단. 네. 이세돌 8단.
0: 이세준 8단입니다.
1: 네. 이세돌은 바둑의 9단이고 네. 이세준 8단. 네. 네. 대국. 자, 그러면. 흑선. 네. 이세준 8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우! 와! 경쾌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우! 와! 경쾌합니다. 와! 이 정탈 맞았을 때 그 타음은.
0: 와, 처음부터.
1: 청아하고 와! 듣기 좋지요.
0: 맞아요.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1: 예. 탁! 네. 네. 찌깃! 이래서 틀렸다. 톡! 깨끗한 이렇게 되면은 네? 이한철 8단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는데 이제 좋습니다.
0: 네. 네네. 네.
1: 본인도 똑같이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자세가 좋다. 편하다. 네. 실수가
0: 있어요. 네, 처음이니까 네.
1: 아직 실수합니다.
0: 네, 네. 아직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1: 그러나 이제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0: 맞아요. 네.
1: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승자가 가려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세준 8단 두 번째 공격도 성공할 것인지
0: 네.
1: 첫 수는 너무 못 쳤잖아요.
0: 네. 네.
1: 유리 상자 이세준 8단 또 좋은 거 있죠?
0: 와!

0: 어머.
1: 대단한데요.
0: 와.
1: 네? 이세준 8단 초반 좋아요. 네. 이세준 8단. 이한철 8단도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래. 물켜 있는 중앙을 향해서 평소 하던 대로. 아, 힘이 들어갔어요.
0: 아, 네.
1: 약간 티땅이 나왔습니다.
0: 네.
1: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어. 예, 돌은 이세준 8단에게 넘어갔는데 저거 애매하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잘못하다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네. 과연, 그걸로 봤네요. 그냥 봤습니다. 들어온 거 껄끄럽다.
0: 네.
1: 일단 이걸 처리하겠다. 과연.
0: 너무 껄끄러워요.
1: 이세준 8단, 이거 웬 일입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한철 8단 네? 힘만 안 쓰고 그냥 망신만 당하고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0: 네.
1: 아직 모르죠?
0: 네 아직 몰라요
1: 네, 네. 이제 뭐 초반입니다 초중반
0: 네. 네.
1: 이번에 성공하면
0: 왜요?
1: 이번에 성공하면
0: 왜요? 뭐
1: 네, 키가 죽었어요 덜컥수가 나왔습니다
0: 긴장을 일단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한철 8단이 작사 작곡한 슈퍼스타는 사실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만든 노래예요.
1: 네. 그 친구의 이제 슈퍼스타 노래 덕분에 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0: 오.
1: 비록 네. 꿈이었던 야구 선수는 접었지만
0: 네.
1: 지금은 어엿한 화장품 회사 CEO.
0: 오.
1: 됐다고 합니다.
0: 오, 네.
1: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0: 그러면 뭐 그분 화장품 회사 광고에 저도 어떻게 출연 안 될까요?
1: 네?
0: 네?
1: 둘, 셋.
2: 괜찮아 잘 될 거야.
1: 그렇죠. 네. 썰렁하네요.
0: 네. 네.
2: 괜찮아 잘 될 거야.
1: 자, 이세준 8단. 완전히
0: 네.
1: 승기를 잡았어요.
0: 네. 또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1: 예, 승부의 세계는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0: 네.
1: 봐주다가 또 역전패 당합니다.
0: 네, 맞아요.
1: 네.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0: 네. 네. 와!
1: 끝까지.
0: 네. 네.
1: 와!
0: 끝까지.
1: 네. 네. 와!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0: 네.
1: 네. 와! 물론 부디나 알도 하나 희생했습니다만 1타2도 네?
0: 와!
1: 와! 야!
0: 진짜
1: 쓸어버리네요.
0: 네.
1: 네?
3: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 이것이 알까기다.
0: 와!
1: 네? 와! 이세준 8단
0: 지금까지 막 큰 실수가 없어요.
1: 이세돌 9단.
0: 네.
1: 알까기는 이세준 8단.
0: 혹시 가족이신가요?
1: 우와.
0: 아니요.
1: 자, 이럴 수가.
0: 와.
1: 끝내줍니다.
0: 네. 멋있었어요.
1: 예. 오히려 참 이한철 8단 우리
0: 네.
1: 다코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0: 네.
1: 네. 자, 과연.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0: 네.
1: 나 이한철이야.
0: 네.
1: 어? 나도 한 수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0: 네,
1: 네 좋았습니다.
0: 네.
1: 네, 이러다 보면
0: 네.
1: 이 한 번 한 번 하다 보면
0: 맞아요.
1: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1: 네. 네. 자, 이세준. 약간 건드렸죠? 네,
0: 네.
1: 건드렸습니다. 아,
0: 오.
1: 처음에 실수는 아닌데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0: 네. 위험할 뻔했는데
1: 자세가 안 좋은 보통 이제 매너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이세준 8단 그 자리로 옮겨서
0: 네.
1: 해달라
0: 맞아요.
1: 그리고 욕심각신 하는데
0: 네.
1: 그 자리에서 이한철 8단을 하네요
0: 네.
1: 근데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냥
0: 과연.
1: 저게 사실은 저게 네. 옳은 매너입니다 남의
0: 오.
1: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러나 자세가 잘 안 나오지요
0: 네.
1: 예.
0: 과연 이 매너를 과연? 지킬 것인지
1: 다수고탄을
0: 지킬 것인지
1: 자세로
0: 오,
1: 예,
0: 그래도
1: 그냥 다소고 타기만 네. 했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하죠.
0: 그래도 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1: 네. 네.
0: 이세준 8단은
1: 네.
0: 결혼식 축가를 하루에 7번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고
0: 네.
1: 재혼 전용 축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 정말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뭐 문의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0: 진짜 대단해요.
1: 저는 재혼도 아니고 3혼 세 번째인데 저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0: 아, 저는 깜짝 놀랐네.
1: 하여튼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었는데 기왕 네. 이렇게 된 거 이한철 팔단에게 네. 이 참 국악 축가를 작곡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
0: 오, 좋아요. 네?
1: 국악 축가로 녹론하자. 네. 네. 뭐 이야기는 그렇고 네. 지금 알까기 판세는 압도적입니다.
0: 네.
1: 예, 실력파예요. 네. 보니까. 네, 와. 그렇습니다. 와. 사석작전입니다.
0: 네.
1: 논개타법이라고 네. 그러지요.
0: 근데 이렇게 돼도 네.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1: 유리하니까. 저거 뭐 한 점 승리나 네 점 승리나 일곱 점 승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1: 1승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좋은 작전입니다. 역시 고수답죠. 그러나 이한철 팔단도 칠땐 치더라도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과연 이한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이제 그 두 번째 대국에서 네. 오 무서운 수가 있어. 네. 상대가 얕보지 못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날 대국판마다 네. 판세가 완전히 또 달라질
0: 맞아요.
1: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두 번째 대국 완전히 달라질
0: 네,
1: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1: 자 어쨌거나 이번 대국은 지금도 뭐 4대2니까
0: 네.
1: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사석작전 좋습니다.
0: 네.
1: 그냥 시원시원하게 논개타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그러나 쉽게는 하지 말고 신중하게.
0: 와 진짜 잘하는데.
1: 진짜 잘하지요.
0: 네.
1: 네. 네. 금원 분위에서 예.
0: 딱 깔끔하게.
1: 아. 군더더기가 없어.
0: 네.
1: 원래 그 또 외모도 깔끔하지
0: 네, 맞아요,
1: 않습니까
0: 맞아요.
1: 스타일이.
0: 오.
1: 네.
0: 와 근데
1: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한철 팔단이 지저분화되는 게 아니고. 예. 이한철 팔단 깔끔합니다.
0: 네. 네.
1: 그래 그런 깔끔하고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하나 남았어요. 저.
0: 오.
1: 아.
0: 좀 아쉬워요.
1: 네. 아쉽지만 이세준 팔단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 하나 처리하기가 자칫하다면 본인의 아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렇잖아요.
0: 네.
1: 각이 잘 안 나옵니다.
0: 맞아요.
1: 아, 네 그걸 뭐 이제 약을 내는 건지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고수 네 정타가 아니고 약간
0: 내가 알아서 하겠다.
1: 네.
0: 내가 알아서 하겠다.
1: 네. 아, 역시 무리였어요. 본인 아를
0: 네. 네.
1: 그러나 네, 뭐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0: 네, 아직 세 알이 남았어요.
1: 네, 세 알.
0: 네.
1: 자, 요 한 점을 가지고 과연
0: 네. 아 이렇게 하겠다.
1: 아 구상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있다.
1: 그래서 결론은 이 한 점.
0: 네.
1: 거리는 있지만 네. 각이 좋으니까
0: 건드리지
1: 자세가 좋으니까
0: 돼요.
1: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오, 큰일 날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도론.
0: 네.
1: 이세준 팔단에게 넘어갔는데.
0: 네. 이거.
1: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0: 이거.
1: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멋진 승리.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예명인자 시즌 2입니다. 2차전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분위기인데 말이죠.
0: 네.
1: 네, 보성 끝났고요.
0: 네. 그럼 흑돌을 잡은 이세준 팔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1차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끝낼지. 1차전은 첫 수, 두 번째 수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0: 네.
1: 2차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더욱 이한철 팔단이 곤란할 텐데 말이지요.
0: 오.
1: 네, 비슷해요. 자세는 좀. 예!
0: 아!
1: 그러나 1차전과는 다르게
0: 네.
1: 똑같은 입장입니다.
0: 네. 네. 아, 멋있게 쳤는데
1: 네.
0: 네, 같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리를 약간 옮길 필요가 있어요. 굳이 꼭 그 자리만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막상막하네요. 나도. 그런 식은 나도 할 수 있어.
0: 네.
1: 네? 이한철 팔단. 네. 예. 오, 좋습니다.
0: 지금 6달씩 있습니다.
1: 두 대국자 모두 스타일이
0: 네.
1: 기풍이 시원시원한
0: 네.
1: 망설임이 없어요. 거침없는 네. 알까기. 여러분들 아주 오늘 멋진 알까기 네. 대국 감상하고 계십니다.
0: 네.

0: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1: 네. 네. 한번 신중하게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냥 망설임 없이 공격합니다. 아, 역시 또. 네? 와, 계속 이런 수가 나오네요. 네. 노계타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 드문 경우인데 말이죠. 어,
0: 그러니까요.
1: 예.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0: 네.
1: 네. 5대 5. 막상 막그런
0: 네,
1: 얘기예요.
0: 오늘 재밌어요.
1: 네. 네. 별 차이가 없다.
0: 네.
1: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과연 본인 노래대로. 아, 떡이 됐네.
0: 네.
1: 아,
0: 조금 아쉬웠어요. 어. 네. 이세준 팔단이요.
1: 네.
0: 결혼 7년 반 만에 동시통역사인 아내가 오빠 우리 됐대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뭐가 됐다는 걸까요?
1: 아파트 당첨이 됐다? 아닙니다.
0: 네.
1: 밥이 뜸이 다 됐다? 더더욱 아니겠지.
0: 네.
1: 사실은 임신이 됐대 그 얘기였습니다. 와, 정말 경사지요 이거.
0: 네.
1: 7년 반만. 저도 아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오면 됐다 거실에서 자라. 됐어, 밥 차리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먹고 와. 됐어.
0: 네. 아, 그 됐다.
1: 됐다 됐다.
0: 네. 네. 아, 좀 똑같아요.
1: 예.
0: 네, 다섯 달씩.
1: 그렇습니다.
0: 저. 어!
1: 와!
0: 아, 계속 이렇게.
1: 예, 뭐 소렵을 걸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한두 알 남았을 때 결과를 보겠다.
0: 네.
1: 네.
0: 혹시 최소범님은
1: 네.
0: 국악을 따분하고 막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으로 생각하진 않으시죠?
1: 당연하죠. 여기는 국악방송이라 큰일 나치를 하고
0: 왔네.
1: 김가영 주도원이 물어보건 혹시 그럴까봐.
0: 네.
1: 이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의미에서
0: 네.
1: 국립국악원에서 생활국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0: 네.
1: 매년 생활국악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1: 네.
0: 그게 이제 생활음악 시리즈인데 시리즈 21집에 이한철 팔단이 작곡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1: 와, 이한철 팔단 대단하네요. 네.
0: 제목이 달거리.
1: 어, 그 가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0: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1: 그 뭐예요? 그 신구 선생님에 관한 노래인가요?
0: 네, 신구가
1: 네.
0: 친구라는 뜻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경기 작가 달거리의 한 소절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한철 팔단의 작품이죠.
1: 진짜 그 신구 선생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1: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아니라 니들이 국악을 알아? 어, 예, 니들이 국악을 알아? 자, 네. 거리가 워낙 네 그러나 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0: 오~
1: 이야 이한철 발단 와 저런 명수
0: 네
1: 오늘의
0: 와 오
1: 저 먼 거리에서
0: 네
1: 저런 수가 나오네요. 네 대단한
0: 네.
1: 멋진 수가 나왔던 이한철 발단입니다. 야 역전을 당한
0: 네
1: 네 이수준 발단 1차전 하고는 잠깐 이런 식으로 갔다 와가는 결승까지 갑니다.
0: 네.
1: 네. 약간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는 네.
0: 어.
1: 지금 어.
0: 어?
1: 네.
0: 어머.
1: 네.
0: 어.
1: 지금 어.
0: 어.
1: 네.
0: 어머.
1: 본인 알이 꽤예요. 네. 당황 맞습니다.
0: 말렸어요.
1: 네. 말렸습니다. 이한철 발달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0: 네.
1: 승기를 잡았어요. 이럴 때 중앙 정도로. 와. 계속 멋진.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타석 멋진 수. 네. 야구 말하면
0: 우와,
1: 연타석
0: 네.
1: 홈런이에요, 이건.
0: 네.
1: 네. 오! 이한철 발단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한 이세준 발단 떨리. 갑자기 손까지 떨리고. 네. 어.
0: 네. 진짜 오늘 경기 재밌네요.
1: 예. 자, 그러나 이세준 발단.
0: 어?
1: 예.
0: 아!
1: 예, 별 희망이 없어서 뒷공문이지요. 할 수 없습니다.
0: 도망가기를 선택했어요.
1: 네,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0: 네.
1: 문양 빠지지만 어쩔 수 없죠.
0: 네.
1: 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0: 네.
1: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0: 네.
1: 네. 가진 자의 아! 아,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0: 네.
1: 어, 꽤기나 봤는데 그래도 3대 1입니다.
0: 네, 그래도 유리.
1: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뒷공문을 빼겠죠. 그렇죠.
0: 아.
1: 예. 그렇습니다. 그냥 손님 실수 유발하는 거지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할
0: 네.
1: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네.
1: 자, 또 한 번 재차 공격을
0: 네.
1: 하나요? 오, 네, 이거로 해보겠다.

0: 끝냈습니다. 이한철 팔단,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한철 팔단. 와, 결승전입니다.
1: 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3알씩만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네. 흑 이세준 8단 성공해주세요.
0: 저 1차전 봤을 때는 이세준 8단이 가볍게 네. 뭐 2차전으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네. 반기역에 나선 이한철 8단 네. 무서웠습니다.
1: 네.
0: 네? 저력이 너무... 있는 이한철 8단. 자, 네. 과연? 와! 와! 웃기지 말아요. 나 이세준 8단이야.
1: 와, 너무 깔끔하게 딱 그 자리에 자. 들어갔어요.
0: 그러니까 보세요. 딱 한 번 성공했는데도 벌써 판세가
1: 네.
0: 세 알이기 때문에. 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결승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됩니다.
2: 와.
0: 네. 이야, 이거 곤란하다.
1: 네.
0: 그러면 그 첫 들어온 걸 포기하고 내가 할 길, 그거보다는
1: 위험하죠.
0: 네, 그거 그게 어떨까? 저 같으면 손이 떨리나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것도 네. 참 애매해요. 어찌할 거냐?
1: 네. 막았네요.
0: 네.
1: 네.
0: 와, 왼손 타법.
1: 네.
0: 네. 오른손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세준 8단.
1: 너무 우와. 깔끔해요.
0: 모른 선에서는 안 가리네요.
1: 네.
0: 네.
1: 와, 그러면 지금
0: 떨러 하나 남았는데.
1: 네.
0: 그랬거나 저랬거나 자 이렇게 되면 역전패 당하나요?
1: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 저거 이제 찍기 당구에서 이제 마세 타법이라고.
1: 그렇다가
0: 괜한 짓이지요.
1: 네, 건드리면은 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최서범님이라면 어떤 거를?
0: 저는 네 공격을 합니다. 예, 질 땐 치더라도 시원하게. 네. 애매하게 됐네요.
1: 아쉬워요.
0: 네. 사정권에 들었어요. 네, 왼손 타법도 네. 대단하거든요.
1: 네.
0: 예, 이세준 8단의 왼손 타법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사실 농개타법을 해도
0: 네 충분합니다. 네.
1: 아.
0: 과연 김치국부터 마신 결과냐? 네. 네. 농개타법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퍼펙트 승리. 대점자리 결승전. 이렇게 해서 이세준 8단의 승리. 올해의 최종 승자는 이세준 8단입니다.
1: 진짜 멋있었어요. 와.
0: 야. 여기도 잘했는데
2: 너무 잘했다.
0: 너무 잘하네.
2: 그렇게 잘해주세요.
0: 맨날 알까기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2: 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0: 예.
1: 네.
0: 오. 이세준 8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3: 그 7년 반 만에 얻은 아들이 요즘 많이 커가지고 저한테 자꾸 덤비는데요. 제가 알까기로 한수 가르쳐야겠습니다.
1: 아드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3: 아빠 잘했지?
4: 첫판 할 때 좀 긴장해가지고
0: 첫판이
4: 네. 이거 망신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판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잘 깐 것 같아서 만족하고요. 또 창호이 드린 햇살 저희 라디오에서 열심히 멘트를 잘하는 것으로 또 더 성숙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0: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경제총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0: 잘해보자.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여러분들 추임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얼씨구 좋다!
2: 절씨구 좋다!
1: 얼씨구 헤이!
2: 절씨구 헤이!
1: 얼씨구 절씨구
2: 지! 과자 좋다!
1: 얼씨구 좋다!
2: 절씨구 좋다!
1: 얼씨구 헤이!
2: 절씨구 헤이!
1: 얼씨구 절씨구
2: 지!

0: 진화를 놓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상팀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비상밴드의 얼굴 신예주 씨를 소개합니다.
0: 반갑습니다. 팀의 리더이자 장구로 신명을 만들어내는 이현철 씨입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내는 헝가리의 광성현 씨입니다. 피리의 박미은 씨입니다.

0: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악인데 조금 이상합니다.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상적인 그런 국악팀을 좀 상상하면서 그런 이상이라는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여러분 방금 들은 신곡 조금 신명나시죠? 네.
1: 바쁘고 힘든 직장 생활 속에 잠깐의 쉼을 갖기를 원하는 여러분들께 전통의 소리로 작은 위로와 즐거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사실 2014년도에 데뷔를 해서 벌써 10년이나 넘은 팀입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팀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저희가 조금 우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모두 성격이 좋고 밝고 긍정적인 기운 때문에 저희가 음악적인 힘도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점이고 원동력이라 생각해요.
0: 네, 저희 모두가 다들 좀 웃는 좋은 인상이긴 하죠, 그쵸? 그냥 보기에는 국악기 잘 다루고 춤 잘 추는 그냥 아저씨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국립부산국악원 출신의 한국전통연희 전공자로 풍물, 탈춤, 한국무용을 음악과 접목시키는 것을 가장 잘하는 분들입니다. 다음에 부를 곡이 봉산탈춤 퍼포먼스가 들어가는 곡입니다.
2: 여러분도 혹시 봉산탈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추는 전통 춤인데요. 오른손을 옆으로 한번 펴볼까요? 그렇게 해서 뒤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뒤로 한 바퀴. 그 다음에 왼손을 뒤로 한 바퀴. 자, 이거를 같은 손, 같은 발을 하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니, 저기 보니까 저기 모자 쓰신 분이 아주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랑 같이 무대를 한번 네, 뒤로 돌아보시고
0: 마시고요. 네, 그분이요.
2: 얼씨구.
3: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0: 그러면 함께 따라 해주실 수 있나요?
3: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 한번 해볼게요. 같은 손 같은 발 시작. 덩따 덩따 덩따. 자, 한 번 더요. 시작. 덩따 덩따 얼쑤 덩따 덩딱 절수 덩딱 덩딱 덩따닥 덩딱. 어렵죠? 네, 근데 음악이 나오면 또 더 신나게 될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빠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돌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네, 하나, 둘, 셋. 찰칵.

0: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이곳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그리고 일반 회사 직장인들까지 잔뜩 모여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요. 저희 소리가 여러분들께 작은 여유와 활력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창작곡인 얼씨구 좋다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여기 문정역에 온 만큼 추임새에 문정역을 넣어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1: 문정역
0: 어쩔씨구 저쩔씨구
1: 좋을씨구 여러분들 다같이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0: 산들이 공장에
1: 좋은 시골
0: 경기
1: 충청
0: 산들이 순순해
1: 좋은 시골
0: 전라도 선세는 산들이 좋게
1: 좋은 시골
0: 강원
1: 강원
0: 제주
1: 제주
0: 산들이 높아
1: 좋은 시골

0: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광장이 힘든 직장 생활 중에 어떤 위로를 주는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상밴드 공연 계획이 없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인스타에서 알게 되었는데 직장 근처에 있어서 속으로 만세 부르면서 왔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계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저 안정근이라고 합니다.
0: 직장을 여기에 다니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여기 근처는 아니고 저 역삼동인데.
0: 역삼동은 꽤 먼데요?
3: 너무 먼데요.
2: 차 타고 재빠르게 왔어요.
0: 저희 이상팀을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2: 예전에 이제 방송할 때, 예, 그때부터 좋아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이렇게 빅빅팬을 만나게 되다니.
3: 그리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두 번째는 저희 이상 밴드에게 궁금한 점이에요. 이 멤버 그대로 30년 뒤에도 공연을 볼 수 있을까요?
3: 아, 30년 뒤면 성현 씨 저희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30년 뒤에도 저희가 할 수 아마 예주 씨 혼자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0: 네. 열심히 제가 으쌰으쌰 해서 30년 뒤에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세 번째는 이상 밴드가 국악 버전으로 부르면 좋을 댄스곡 소담팝이라고.
3: 말릴 소담팝.
0: 그 춤 아세요?
3: 몰라요. 블랙핑크 뛰어.
0: 아, 뛰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뛰어.
2: 그건 노래가 아닌데.
0: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열심히 맞죠? 하는 신예주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0: 국악이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다가가려면 아무래도 현대적인 것이 섞여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섞어야 될지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느끼고 많이 접목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곡은요 발매는커녕 녹음도 안 돼 있는 그런 곡인데요 신곡입니다 어기아디어차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어기아디어차 들으면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실까요? 저기 지금 막 노를 젓고 계신 것 같은데 된 노래 맞아요 어기아디어차 이런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힘든 직장 생활도 화이팅해서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어기아디어차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멤버분들 공연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0: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1: 저희가 이상 밴드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버스킹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시민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우리 노래를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힘든고 지친 일상 속에서 좀 휴식 같은 해방감을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3: 어려운 국악이라는 것들을 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가사도 쉽게 바꾸고 안무도 좀 쉽게 하고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께 비춰졌길 바랍니다.
4: 저희 공연을 통해서 국악이 너무 어려운 장르가 아니라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이야기로 마음에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 음악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오늘이 정말 보람된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0: 직장생활 속에서 힘든데 좋은 공연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너무 신나는 공연에 어깨가 덜썩덜썩거렸어요.
2: 오늘 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공간, 시간이었었는데요. 국악과 현대음악이 이렇게 잘 어울려지고 이렇게 신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3: 조선버스커즈 화이팅!
4: 이상밴드 화이팅!
5: 지금까지 이상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아줌마 너무 짜지 않게 해주세요.

0: 아, 아가씨 몸도 성찬인데 그만 들어가시세요. 다 났어요.
1: 여보, 그 떡실을 좀 옮겨주세요.
2: 알았어.
3: 강원래 선생님하고 박목주 선생님은 내일 아침 일찍 오신대요. 그리고 윤명주 선생님은 못 오시겠다 그러시던데요.
4: 왜 못 온대?
3: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4: 사정은 무슨 사정? 창피하다 그것이.
3: 잊어버리세요, 어머님.
4: 알지. 그 소갈머리 없는 것이 정실부인으로 들어앉아 살림한다고 동기생들을 깔보고 우쭐댄다는 소리를 내들었다.
3: 지난 과거는 숨기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4: 아이고, 흉한 시절에 젓가락 돈으로 난 팔자가 좁게 살림 맛들었다고 변해버려. 살 비벼서 색깔을 진년들이라 과연 무섭기는 무섭구나.
3: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나 이렇게 살았소 하고 내세우기가 어디 쉬운 일이에요?
4: 하긴 그래야 숨기고 싶겠지. 하지만 설빈아, 이 두 손바닥으로 얼굴 가린다고 나 살아온 과거끼리 그 숨긴다고 그것이 숨겨질 거이냐?
3: 그렇죠.
4: 월심인 온다고 하더냐?
3: 못 오실 것 같아요.
4: 맞다. 진년들도 염치가 없겠지. 내가 처음 경성에 들어섰을 적에 내 앞에 철조망을 친 생각을 하면서 무슨 염치로 낯을 내밀 것이냐. 특히 그 평양기생 월시민은 유독 매운 년이었단 게.
5: 와, 영감님, 읍시다, 영감님.
6: 아유, 어그야, 월드면 오라, 아유, 월드면 왔는데.
7: 한 번은 내 단골 손님이 왔는데 말이야. 아, 요것이 나 대신 그 방에 들어가서는 수심가를 간드러지게 뽑았겄다. 그러고 설랑은 이금하는 사각모자한테 반여서 상사병으로 알아누웠소. 요렇구름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헌디 그 손님은 막 나한테 불이 붙던 참이라 월심이 진연이 지 아무리 평안도 일색인들 불길을 돌릴 수가 없었제. 급기야는 술상이 엎어지고 그때 참말로 대단이었제. 그 손님들은 나한테 문병을 가겠노라고 주정을 부리고 그런데 그때 내가 나타나는 바람에 월심이 그냥 들통이 나서 주인한테 치도원이를 당한 것이요. 본시 평양 것들은 보증수표가 되어서 경성 온 지 1년도 못 되어서 집 사고 살림장만 하고 한창 기름때가 낄 땐디 나 땜시 돈 쌈지 초상이 났은께 월심이년 미칠만도 허제.
4: 그때 사쾌에서 맞은 목침매로 들창을 얻어서

0: 손님 방에도 못 들어갔었지, 아매. 나중에 반신불수 영감을 물고서는 들어앉았다고 허드니만 명줄이 힘줄같이 질겨서 여적 살아있었구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나제.
1: 네?
0: 네 속으로는 어떻게 이런 것이 가야금의 대가냐 하고 구역질이 난다 그 말이요?
1: 아니에요, 어머니.
0: 아니요?
1: 네. 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사시던 시대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라에서 국악하는 사람들 뭐 돌봐 줬겠어요? 양반집 자식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했겠어요? 우리 가락, 우리 소리, 우리 춤 이거 다 천하고 배고픈 장인들이 지키고 보존하고 물려준 거 아니에요?
0: 네가 그걸 아냐?
1: 정악이고 소악이고 다 같다고 봐요, 어머니. 우리 전통문화를 한의문화로 푸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동감이에요, 어머니.

0: 아이고, 이 새끼 자자. 아이고, 어머니 새끼 자자.
1: 나 풍량했다.
2: 진짜로?
3: 응, 20초.
1: 풍량 4장. 얼마야, 너?
2: 40.
1: 40? 그러면 120이 본이니까.
2: 어우야, 쌀쌀 때려. 좀
1: 뭐가 아파, 참아.
2: 아, 진짜 좀 쳤다 때려.
1: 안 돼, 안 돼. 지금 빨리 때려야지. 아우.

0: 기장이 긴지 짧은지.
1: 솜씨가 제법이다.
0: 한번 입어보세요, 언니.
1: 예, 맞겠지.
0: 아유, 안 맞으면 밤새 고쳐야지, 언니.
1: 옷이야, 걸치면 되겠지. 시원한 데 가서 자거라.
0: 에이, 그래도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언니.

0: 헌천수를 연주해 드려야지.
1: 그게 뭔데요?
2: 임금님 앞에서 장수무병을 기원하던 연주곡인데요.
1: 예.
2: 요즘은 수연회 같은 데서 헌수악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3: 이야, 굉장하겠는데요?
1: 뭐가 굉장해요?
4: 아 참, 저 형수님은 형님이 연주하시는 헌천수가락 한 번도 못 들어보셨겠네요. 그 이 원래 헌천수는 잔잔하고 특별한 감정 없이 담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님 연주는 달라요. 그 마치 화산에서 흘러내리는 용암이 꿈틀대듯이 힘이 불뚝불뚝 솟구치는 연주거든요.
1: 그래요?
0: 아니야, 찬우가 날 놀리는 거지.
1: 에이, 힘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0: 헌천수는

0: 죽사 선생님은 임금 연단인데 어때요? 난 형님 연주가 더 마음에 들어요.
1: 원형은 원형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세월이 변했으니까 시민들도 정악을 들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2: 에이, 찬우 씨가 봐주시네.

0: 어떠냐?
1: 어머냐, 어머님 아주 꼭 마시시는데요?
0: 예, 내 맘에 꼭 든다. 이런 고운 옷 입어본 지도 참말로 오래되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게 우리네 쟁이들의 덕목이라면

0: 당장에 지 송장칠 걱정에 잠이나 편히 자라고. 엄마, 너는 왜 웃냐? 응?
1: 선생님 말씀은 항상

0: 어머님.
1: 저 아까 한 교수님하고도 약조하셨잖아요.
2: 참말로 시집살이 시키네. 네가 언제쯤부터 애미 생각을 그렇게 했냐?
3: 제가 출산 봐올게요.
1: 거기 앉아있어.
2: 야, 보게.
1: 어머니, 이제 저 어머니 마음대로 못 사세요.
2: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사냐?
1: 제가 이 집 장남입니다. 가장이에요.
2: 그럼.

0: 애미가 한 말씩 오면은 두 눈 부릅뜨고 댕겨들더니.
1: 아저 어미 저 바람도 찬데 방에 들어가시죠. 제가 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0: 효자네. 그여 효자손이 얼마나 시원한 거지 맛 좀 보자.

0: 잘 왔어, 언니. 들어가자. 응? 남의 집 왔어. 들어가자.
1: 누가 왔냐?
0: 와, 언니 괜찮아.
1: 누가 왔는데 다
0: 들어가자.
1: 누구야?
2: 들어가자.

0: 언니. 아 이게 뭐다?
1: 야, 이년, 이 참기기 잡아먹었냐? 이년, 이년, 이년, 이년 죽여야 돼. 이년이 이 제스가 넘느냐? 참기기 잡아먹었냐? 이년 어디로 도망을 가냐? 예, 아예 나가서 들어오지를 말어. 예? 발목아지로 빈질러 놓을 테니까 아예 집에 들어올 생각 말란 말이야.
2: 네가
3: 어머니
2: 제실이 아니야.

현덕이 오빠 뒤를 따라서 저도 죽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겁이 나서 아무리 약을 먹으려고 해도 구역 지나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믿어주세요.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해를

부러진 것은 네가 평생을 날 등질 작정이었냐. 성은 성이고 정은 정이지. 천륜을 거역함 5대 조상까지 밥도 못 얻어먹는다는데. 아이고 이쁘신 거 어디 갔다 그러지. 이 뭐지.

0: 근데 뭐
1: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니?
0: 까꿍.
1: 이렇게 집에 오니까 좋다.
0: 어.
1: 꿈만 같아 정말.
2: 친구분들 다 오시라 그랬지?
3: 예. 아유, 음식 준비한다고 했는데 내일 장에 큰일 치르는데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피곤 안 하세요?
2: 아니, 괜찮아. 내 어머니한테 근사하게 연주를 해드려야지.
3: 예, 효자노릇 타셔야 돼요.
4: 어째 살아있다는 소식만 전하고 연락을 안 주시오. 지시는 곳이 어딘지 연락을 줘야 달려갈 것 아니오, 유다.

0: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여. 아, 우리가 언제 제자들한테 요런 대접 받고 살리라고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어?
1: 그래, 많이 돼.

0: 오셨어요?
1: 손님이 많이 왔네요.
0: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2: 예, 어서 오니라.

0: 마지막 위원 좀 모시고 오도록 하죠. 자, 들어가시죠.
1: 보였어요?
0: 그래.
2: 아이고, 이충사 선생님. 이 구밖에 큰 잔치가 벌어지셨습니다.
0: 자, 이 문화재 위원들이 있습니다.

0: 너한테 작별 인사하러 왔어.
1: 어딜 가는데?
0: 병원에 갔지만 용기가 없었어.
1: 윤호 씨하고

0: 미안해.
1: 그런 소리 말고 잘 살기나 해.
0: 난
1: 나한테 변명할 거 없어. 그냥 가.
0: 나중에 먼 훗날
1: 그래.

잘된 거야. 내가 있잖아. 갈금엔 북쟁이만 있으면 돼. 좀 웃어라, 응?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사실이 지대로 섰구먼. 그리고 말이여, 3억 원번에 그 남자 모여서 기억나지라? 그 권반장한테 화초를 받아줘서 우리가 미워했던 사짝 공부 말이여. 혹시 자가 그 딸 아니여? 춤사위가 굵고 시원스럽구만. 맞아 맞아. 아, 잠깐만큼 소름 끼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파고드는 꼴이 꼭 그 남자 짝이구먼.

네.

0: 테레비가 좋긴 좋더라. 내 얼굴 보고 이 친구들이 찾아오지를 않나. 내 가야꽃 소리 들어봐달라고 29명 되는 문화재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댕기지 않아서 좋고, 신문에 나서 좋고, 이제 문화재는 따놓은 당상이요.
1: 축사 선생님, 물론 권본에 적을 두었던 기생들이 오늘날 이만큼이나마 이 나라 민속예술의 맥을 이어놓은 공로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무서화를 들러리로 한...
0: 이보시오, 젊은 양반. 예제로 입칠이 어려운 여자들이 발벗고 나설 일이 뭐겠어. 인물 고운 여자 팔자고 온 거 봤어. 하지만 나는 예지였다고.
2: 엄마, 그게 뭐 자랑스럽다고.
0: 으허, 구린내 나는 젓가락도 안 먹고 한낭군 해로여서 한평생만 살 수 있다면은 지지 팔자로선 좋은 팔자제. 집안 살림 닭살이 나서 내 뭔 모르고 이 바닥에 뛰어들었다면서도 노류장화가 뭐가 좋을 것이냐. 다 팔자인 거 이제. 기생 나이 스물이면 환갑인 게 삼십 전에 봉으로 들어앉혀야 누울 자리가 편타더니, 나는 내 나이 40이 넘었어도 화류장을 못 빠져나왔어. 도대체

0: 좋습니다. 자, 그럼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자.
1: 드디어.
2: 할머니, 좀 비켜주세요.
0: 자, 스탠바이! 큐!
3: 언니, 전화했어요.
0: 갓!
1: 응? 어디서 운전하냐?
3: 저 시외에서 온 전화 같은데.
1: 아, 방송국 사진 받고 있는데 나중에 하라고 해라.
3: 중요한 전화 같은데 빨리 받아보세요, 어머님.
1: 그래요?
3: 네.
1: 에이, 여기서.

0: 안 그었다는 것이냐. 네가 꼭 같이 가야 할 까닭이 있느니라.
1: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 혼자 다녀오세요. 오빠하고 같이 가시든지요.
0: 유당은 네 아버지요. 내 말 잘 들어. 사람들은 날더러 애비 없는 자식 줄줄이 낳았다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만 나 역시 목포에 팽개치고 온 두 아그들 말고는 누가 누구 자식인지 자신은 없다마는 그러나 넌 아니여. 넌 틀림없는 유당 백응산의 자식이여.
1: 거짓말 마세요.
0: 거짓말이 아니여. 넌 틀림없는 유당의 자식이란 게 가서 아버지를 만나자. 기뻐하실 게다.
1: 엄마, 유당 선생이 제 친아버지든 아니든 이젠 상관없어요. 만나러 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비록 제 친아버지라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딸을 버린 사람이에요. 어머니보다 먼저 날 세상의 비바람 속으로 내팽개친 무린정한 사람이라고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0: 난 결코 널 버린 적이 없다. 그분의 유일한 혈육인 너를 버리다니. 내가 널 얼마나 끔찍이. 손 좀 내밀어봐, 무희야.
1: 왜요?
0: 어서.

아버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냐? 귀봉 선생께서 내 재주를 가상히 여겨주신 것이니 그 숭엄한 뜻을 받들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너도 내 낯에 되거든 후대의 명인을 찾아 물려주거라.

0: 전 이 반지를 받을 수 없어요. 오빠나 한 교수에게 주세요.
1: 안 될 소리.
0: 전
1: 우영이는 안 돼. 제주는 신철기몰하다마는 천기가 흐르고 품위가 없다. 소리가 그렇게 비속해서야 평생 아쟁이나 긁으라지. 설빈이도 안 돼. 나이 들면 가락이야 좀 농이 꺼지면서도 즐겁되 질탕함에 이르지 않고 슬프되 비통하지 않은 풍류도의 맥을 잇긴 너무 잔꾀가 성해. 진중하고 정대한 유를 깨치긴 아예 글렀어. 너도 아직은 소리 속이 부실하고 또 너무 냉여서 그게 걱정이다만 40이 넘으면 좀 트일 것이다. 네 매운 성깔에 공맥은 흩어지지 않으리라 싶어서 전하는 것이니 단청은 마라. 내가 빨리 문화재가 돼야 할 텐데 이 가락지도 문화재가 되거든 주려고 작심했었는데.
0: 문화재는 돼서 뭐래요? 문화재가 되면 금은보화라도 쏟아져 들어올 줄 아세요?
1: 금은보화, 넌 이 애미가 내 한 입 잘 먹고 잘 살자고 문화재 타령한 줄 아냐?
0: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1: 아니다. 아니고 말고. 나가 금은보화를 무엇에 쓰겄냐? 이 낯살에 좋은 옷을 타먹었냐? 노리개를 타먹었냐? 그런 거 호시절에 실컷 지니고 살아봤은 게 원 없다.
0: 그럼 왜 문화재가 되려고 그렇게 안달하셨어요?
1: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짓거리였다.
0: 네?
1: 내가 살아생전에 시상의 인정을 받아서 문화재가 돼야 서귀복류가 이죽사를 지나 이무희에게 갔다는 게 확실해지고 그려야 애미 저승길 떠난 다음에라도 네 이승길이 편해질 것 아니냐. 네 애미는 광대다. 이 시상 어느 광대든 죽기 전에 올곧은 씨 하나 보면 소원 부리는 다 한 거다. 나는 너로서 좋아.

비로소는 틀렸지만 허나 네 스승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없을 만큼은 스승에게도 양도할 이유가 없단다. 그저 가야금을 딱 붙들면은 아무 생각 말어.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야 정음이 열리고 그려야 혼이 줄에 떨어진 것이요. 허나 너는 아직 신접하려면은 멀었다. 신묘기교 가운데 이제 겨우 솜씨자랑을 면하고 묘에 들어있느니라. 내가 늘상 하는 얘기다마는 무엇보다도 손가락 노름에 떨어지지 말고 음정 노름에 매이지 마라. 기에는 손으로만 닦는 게 아니니라. 손 재주를 닦으면은 음은 부드럽게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을 흔드는 힘에는 미치지 못하느니 안쪽에 얹힌 줄만 보고 마음에 얹힌 줄은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줄을 잊어라. 그려야 신줄이 울고 신줄이 울어야 능히 하늘도 감복시킬 수 있는 진음을 얻는 것이니라. 알아듣겄제 무이야.

0: 정말 어떠나시오? 몸으로는 하염없는 업을 지었어도 마음적으로는 믿어주시오. 난 당신밖에 섬긴 일이 없어.
1: 믿고만 나는 인자 가고 소리 듣고 살았어.
0: 이보다 그까진 무식군 맺히 떠든다고 젖대를 껐다니. 그러면 당신은 여지 남 들으라고 황대 짓을 하신 것이오.
1: 난 실례였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니야. 그때 받은 내 한일
0: 유다, 그려도 아직은 떠들지 않고서 젖대 소리에 귀 기울여줄 사람이 있을 것이오. 우리가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들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아무리 있고 말고 아무려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진나라 소리를 어떻게 그리 빨리 잊을 것이오. 아, 또 없으면 어쩌요. 없으면 지금서부터라도 가르칩시다. 갓난 아그가 애미 낳 익히듯이 쬐깨씩 천천히 가르칩시다. 애미가 미운지 구운지는 철들면 알 것이.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양악에 맞춰서 춤을 추듯 국악에 맞춰서 춤을 추든 그것이 우리가 할 바가 아니지 않소. 우리 새끼요, 율러도 당신과 나를 쏙 빼나고요.

내게 들려줄 가야권을 남지 않았어.

아유마, 아유마, 가슴.

일어 일어

结果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무산향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효명세자가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무산향은 효명세자가 아버진 순조의 건강을 기리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산향의 복장에도 장수를 상징하죠. 거북이. 이 거북 무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저희 국악콘서트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춘행전 기억하시죠? 이 춘행전은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방금 감상하신 무산향은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효명세자의 효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효심하면 떠오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바로 회심곡인데요. 이번엔 이 회심곡을 새롭게 연주한 분의 무대를 감상해보겠습니다. 공미연 도돌새김의 무대입니다.

0: 돌이킬 수 없는 마음, 회심 들으면서 아마도 부모님을 생각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미연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보통 그 회심하면 꽹과리와 함께 연주하는 거를 많이 상상했는데 좀 전혀 다른 음악을 선보이셔서요. 이렇게 좀 다른 조합, 회심곡을 새롭게 만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요즘 가사를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 곡을 작업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보는데 현타라고 하죠.
0: 네, 현자 타임.
1: 그렇죠.
0: 네.
1: 제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은 항상 30대 모습인데
0: 네.
1: 갑자기 문득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늙으신 거예요.
0: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1: 네네. 그래서 아 언젠가는 우리가 이별을 할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부모님에 대한 추억 그리고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내용으로 개사해서 재구성했고 그 안에 이면가락이라는 반주를 다 같이 공동 편곡해서 입히게 되었습니다.
0: 그 이면가락 반주라는 건 뭔가요?
1: 이면가락 반주는 보통 민요에서 반주하는 수성가락 반주랑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성가락 반주는 민요 가락이 이렇게 가면 그 가락을 악기들이 똑같이 따라서 연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면가락은 가사를 이렇게 놓고 악기 연주자들이 둘러앉아서 네. 본인이 생각하는 이 가사에 맞는 이미지들을 그리는 거예요. 각자 악기로.
0: 서로 다른 악기로?
1: 그렇죠.
0: 그럼 그러니까 되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지만 가사라는 네. 하나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주 멜로디가 네. 하나 가고 있고 민요가.
0: 네.
1: 그러니까 조금 더 다채로운 그림을 만들 수가 있겠죠.
0: 말하자면 가사가 하나의 중심되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지만 그 가사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거를 다양하게 연주를 하는데 그게 어쨌거나 가사에서 나온 거니까 다시 통일성을 갖는다 이런 건가요?
1: 네네네네.
0: 오. 뭔가 멋있는데요?
1: 뭐, 그쵸.
0: 그러니까 뭔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요즘 세상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저는 주변의 이야기들을 민요로 풀어내고 싶은 작업을 많이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다채롭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이명가락 반주로 도들새김에서는 반주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공미연 도들새김에서 민요는 알고 있다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네.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이건 어떤 프로젝트죠?
1: 네, 공미연 도들새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요의 현대적 서사를 담아내는 저는 이야기꾼으로서의 경기소리꾼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민요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옛날 노래고 좀 살짝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민요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온 노래고
0: 그렇죠.
1: 사람들의 삶이 정말 묻어있는 노래고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왔는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노래가 민요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0: 네.
1: 생각해보면 엄마도 부르셨고
0: 네.
1: 예를 들면 자장가 같은 거요.
0: 그렇죠.
1: 자장자장하고 우리 다 재우셨잖아요.
0: 네네네.
1: 엄마도 부르셨고 네. 아나운서님도 부르실 수도 있죠.
0: 저도 불렀겠죠.
1: 그렇죠.
0: 네.
1: 그 엄마도 부르고 엄마의 엄마도 불렀고
0: 네.
1: 엄마의 엄마의 엄마도 불렀고 또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도 부르셨겠죠.
0: 네네.
1: 네 그런 노래가 민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민요는 다 알고 있어요.
0: 다 알고 있다고요?
1: 네.
0: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다.
1: 마음도 다 알고 있고 민요는 우리 삶을 다 체득한 노래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이 굉장히 답답하시고 답이 안 보인다 이러실 네. 때는 민요를 한번 쭉 차분히 들어보시면 민요가 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0: 그래요? 완전히 또 민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려주실 곡이 과연 어떤 곡일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1: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민요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1: 민요에도 이제 이명가락으로 반주를 저희가 새로 편곡을 해서 붙여봤어요.
0: 이번에도 이명가락으로?
1: 네네. 어랑타령이랑
0: 네.
1: 창부타령, 전숙희 전태용제 창부타령을 들려드릴 건데요.
0: 네.
1: 어랑타령은 친고산타령의 원형인데 그 원형 중에서도 여러 지역의 곡을 재구성한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미연 도돌새김의 어랑타령과 창부타령 청해 듣겠습니다.

산조는 국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연주하는 음악이고 또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와 같은 음악이라고 합니다. 처음 산조를 배울 때는 스승의 가락을 받지만 연주가 거듭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만의 가락을 얹어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완성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그런 분입니다. 원장현류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대금산조를 창시하신 분이죠. 원장현 명인의 대금산조 감상하시겠습니다.

0: 원장현유 대금산조를 감상하셨습니다. 원장현 명인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선생님, 그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대금 연주하시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제가 이제 사실 그 어렸을 때 시골 살면서 네. 풀 베다가 이제 낫으로 이제 이 식기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0: 네네.
1: 힘줄이 좀 약간 좀 당긴 듯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부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그 아버님도 사실 반대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그 수로 올라가 보면은 이 조선조 때도 뭐 저 그림으로 보면 이제 김홍도 신윤복 그림에 보면은 풍속화에 그 아주 대표적인 김홍도의 그림 보면은 무동에 대금이 저처럼 이렇게 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0: 그렇군요. 그 원장현유 대금산조라는 게 이제 연주하신 곡이잖아요. 그러면 원장현유라고 돼 있으니까 네. 선생님께서 지금 만드신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산조가 거의 한 100여 년 전부터 저 모든 산조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주로 이제 그 자기 류라는 거 붙였을 때는 뭐 한 지금 제 나이, 제가 70이 넘었습니다만 70 넘어서 유명했을 때 붙인다든가 아니

0: 그러면은 그 죽어서 사후에 뭐 이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곡이 활성화되고 해서 이제 붙였던 건데,
1: 네.
0: 저는 이제 85년도에 35세 나이에 제가 이제 그 국립국악원에 이제 무용문화 상설 공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축사를 좀 부탁했더만은, 아니 무슨 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유를 하네요. 그래서 한참 유 없는데 그랬더만은, 아니 왜 없냐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더만은, 그리고 원장의 니가 그 만들었으면 원장의 눈에 그러게 해서 자연스럽게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품을 만들고 브랜드, 상품명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1: 근데 그때도 뭐 본인이 의도해서 붙인 건 아니었네요.
0: 사실은 아이고 저 그런 엄두도 못 냈죠. 그런데 아마 지금 같았으면 못 했을
1: 아,
0: 거예요. 왜?
1: 그
0: 그때만 철이
1: 당시에는
0: 없었죠.
1: 35살을 류 붙이면
0: 예,
1: 좀
0: 처음이에요,
1: 선생님.
0: 제가. 근데 그런 건 처음이고, 저는 저희 선배님들하고 유명한 선배님들도 2년 후에 다 붙였습니다.
1: 아, 이제 원장현도 붙이는데 우리도 붙이자 이렇게 됐군요.
0: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마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세간에 이제 많은 욕을 먹었어요. 아우, 젊은 사람이 젊은, 좀 건방지지 않냐.
1: 아, 욕
0: 어떻게
1: 먹었을
0: 그런
1: 것
0: 유를
1: 같아요. 아,
0: 붙이냐.
1: 그걸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0: 예,
1: 있을 것
0: 그런데
1: 같아요.
0: 그 우리 선배님들은 아주 편안하게 점잖게 다 붙이셨고, 저는 욕을 좀 많이 먹고 붙였고.
1: 그러니까 뭐 간판으로 앞에 나와서 대신 욕을 다 먹어드렸으니 다른 분들은 좀 편안하게
0: 예.
1: 붙이셨겠죠.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야말로 류파가 아주 뭐 아주 다양하게 모든 악기에 다 붙여져 가지고 많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류파라는 걸 쉽게 붙일 것 같지만 쉽지 않는 이유가요.
1: 네.
0: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떤 내 브랜드로 상품을 하나 만드는데
1: 네.
0: 소비자가 원치 않고 안 사가면은 결국 공장 문 닫아야
1: 아이,
0: 되는
1: 그럼요, 그럼요.
0: 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하면 지금 아찔한 거예요. 지금 같아서 못했을 거예요.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면은 큰일 날 텐데,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계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음악할 때요, 어떤 계산적인 게 없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고 뭐 그냥 잘한다 소리 듣고 하면 그것으로서 만족했지. 야, 이것을 해서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대금 잘 푼다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1: 근데 선생님은 대금 연주뿐만이 아니라 야쟁도 하시고
0: 아니
1: 또
0: 그냥
1: 검은고도
0: 그렇게 내면 그렇게
1: 하셨다고.
0: 배웠던 거고,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한일섭 선생님한테 이제 구음으로 대금 배울 때
1: 네.
0: 우리 한일섭 선생님께서 이제 아쟁 산조 창희 씨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네네네.
0: 그 다른 분들 김청만 선생님 뭐 옛날에 뭐어 저하고 참 친형제처럼 지냅니다만 이런 선생님들 배우고 할때 옆에서 저는 어깨 내밀어 이제 배우고 했었죠 이제.
1: 정식 제자도
0: 예.
1: 아니고, 네.
0: 제가 이제 제대로 배운 악기는 대금하고 검은고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가야금, 태평소 모든 악기는 전부 어깨 내밀로 배워가지고, 그 사실 제가 국립국악원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악기를 전부 다 무대에서 실제 연주를 했습니다.
1: 아니, 어깨너머로 배워서 무대에서 연주를 하신 거예요?
0: 음악이라는 게 그래요. 이 악기라는 자체가
1: 네.
0: 저는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망치, 대패, 무슨
1: 그쵸?
0: 톱, 뭐
1: 못도
0: 하는 게
1: 있어야 되고, 뭐.
0: 있듯이
1: 네.
0: 연장 다룰지 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장은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 어떤 가구 하나의 목적 의식에 의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 연장들이잖아요. 이 산주라는 음악은 어차피 내 몸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금이면 가야금이라는 그 도구로서 산주를 표현하고, 대금은 대금이라는 그 도구로서 그 산주라는 음악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기 다루는 법만 잘 익히면은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1: 어차피 음악이나 예술은 내 머릿속에 있으니
0: 예.
1: 내 손에 어떤 악기가 쥐어지든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올 뿐이다.
0: 열심히 하면 되는데, 주로 이제 뭐 관악 현악을 그게 좀 어려워요. 관악하는
1: 네.
0: 사람들은 관악 악기 종류는 다 이제 하고, 또 현악하시는 분들은 현악 종류를 다 하는데, 관악하는 사람이 현악하고 또 현악하는 사람이 관악하는 경우는 좀 드문 현상이죠.
1: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 천재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약간 화나는 포인트가 아
0: 네.
1: 그냥 하면 돼뭐 이러시니까요. 하면 안
0: 아니
1: 된다잖아요.
0: 근데
1: 다른 사람들이.
0: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아
0: 그
1: 열심히.
0: 악기의 특성을 알고
1: 네.
0: 그 악기의 그 다루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톱질 같은 거 가지고 뭐 나무를 한번 썰어 보면은 그 목수 하시는 분들은 힘을 안 들어서 그거는
1: 어휴.
0: 금방 써는데, 우리는
1: 그죠.
0: 그 힘을 다 들어가면서도 삐딱하니 썰리고 뭐 그냥 제대로 안 썰리잖아. 그안 빚어 그잘잘 다지지 않지
1: 네.
0: 않습니까?
1: 네.
0: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구만

0: 다른 방법을 잘하고 누나게면은 제대로 이제 가능하죠 이제.
1: 그 환경도 좀 남다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안이 전부 대금을
0: 예,
1: 하신다고.
0: 저는 이제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사물을 보기 시작한 건 대나무를 보고 자랐고, 소리를 들을 때는 대나무 대잎 스치는 소리를 들었었고, 또 아버님의 대금 소리를 들었었고, 사실 이제 대금이라는 그 원래 그것도 명칭은 이제 젖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대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대금이라는 용어는 몰랐어요. 젖대라는 소리는 알았어요.
1: 젖대가 뭐예요?
0: 예. 그 대금의 원래 이름이 젖대입니다.
1: 아, 젖대라고
0: 가야금도
1: 불렀나?
0: 가야꾸라고 그러잖아요.
1: 아.
0: 그 검은 고도 이제 그 수,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함으로 표기할 때는 거물연자에 검은 고금자에 현금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그 젖대를 태어나면서부터 연주를 하신 거네요.
0: 그러니까 듣고 자란다는 게 이제 그 엄청 그좀 어떻게 보면 뭐 어머님 뱃속에 태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리를 들었겠죠.
1: 그럼 정식으로 내가 이거를 배워보겠다 한건몇살 때쯤이었나요?
0: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저희 또 숙부님이 이제 검은고 다니셔서 무용문 아저씨였거든요.
1: 네.
0: 숙부님이 검은고를 하시고 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원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계속 들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좀 관심 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숙부님이 한번 그 젖대나 한번 배워봐라 해가지고 이제 배웠던 게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1: 그게
0: 이제
1: 중학교 때?
0: 예.
1: 네. 그 원장현 선생님께 영향을 준 음악가들은 누가 있으신가요?
0: 저는 이제 그 돌아가신 김동진 선생님이라고 이제 아주 산주를 잘 푸셨는데 일찍 50도 안 돼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1: 아이고.
0: 그리고 결정적인 음악에 어떤 저한테 이제 영향을 주신 분은 그 한일섭 선생님. 그러니까 그 김동진 선생님이나 그 우리나라 유명한 선생님들을 그 선생님의 구음에 의해서 산주를 다 이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그 선생님 영향이 제일 컸죠. 그리고 이제 제
1: 한일 선생님.
0: 나름대로 개독군 바깥에서 유명한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게 제한테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1: 제도권
0: 그
1: 바깥에서.
0: 선생님들이 그 옛날에는 그뭐 약주도 좋아하시고 건강관리를 잘못하시고 오래 못 사셨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기회를 저는 놓치지 않고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한일섭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1: 네.
0: 73년도에 그 선생님이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방에 있어서 돌아가신 걸또 몰랐어요. 그해 여름에 배웠는데 사실은 그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 같으면 이제 몇달못 사신 걸로 아마 되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저그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공부를 제가 했고 또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도 진짜 대단한 거죠.
1: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자신
0: 예,
1: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저를 공부를 가르쳐 줬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몇한세 차례 걸쳐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이제 항신자들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효도하는 기회와 저 때와 공부하는 때는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선생님들도 그렇게 내 곁에 형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나이에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은 다시 가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부모님도 내가 살아계실 때잘 해두고 싶을 때 효도를 해라. 부모님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형편 피고 모든 게 자리 잡힐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항시 이제 내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1: 네.
0: 이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새로운 대금 연주곡을 또 발표하셨다고 들었어요.
0: 아, 창작곡.
1: 네.
0: 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음악적인 게 보수적이었어요. 전통 외에는 뭐 이제 제가 민속음악의 전공이다 보니까 산조나 신화의 남도 민요 이 외의 음악은 절대 이제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저희 그 집사람도 해금 전공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드라마 음악 같은 거라든가 여튼 그런 연극 음악 같은 거 백뮤직으로 이제 만든 음악을 작업하는 걸 보고
1: 네.
0: 당신이 한번 좀 창작곡 한번 해보면 안 되냐 그래서 아우 나 그런 건 비없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막 권했어요. 한번 해보라고 막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말 듣고 이제 그 날개라는 곡도 우리 집사람이 그 뭐랄까 그 제목을 주고
1: 네.
0: 낙화라는 것은 또 우리 딸도 해금인데 중학교 때그 제목을 주고 해서 제가 이제 또 소세원 제 고향의 소세원이라는 음악 또 이제 그저 고향 가는 길제 고향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런
1: 네.
0: 것들을 해서 98년도에 이제 그 음반을 냈죠. 그래가지고 음악 중에 지금 날개 소세원은 많은 그 애호가들 또 이제 특히 대금을 추민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1: 소세원.
0: 예.
1: 소세원도 직접 작곡하신 거고. 이번에 들려주실 무대가
0: 네,
1: 소세원인
0: 소세원
1: 거죠?
0: 음악입니다.
1: 네. 이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좀 좋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흔적들을 보면요. 우리 전남 담양이라는 데

0: 이런 게 가사 문학 아주 발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남면에 이제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에 소세원이라는 게 있는데
1: 네.
0: 거기가 얼마나 그 가사 문학이라는 게잘 보존돼 있고 있으면 그면 이름 자체가 가사 문학 면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몇년 전에. 그래서 그쪽 가면 뭐 시경정 소세원들 많은 그 전공자들이 있는데 그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음악을 상상해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곳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실 겁니다. 아마.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음악을 좀 다시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우리 원장현 명인께서 연주하시는 소세원을 감상하시면서요, 전라남도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0: 자, 저희 국악 콘서트 판에서는 젊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판티스트죠. 오늘은 여류 가객 조의선 씨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가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특히 여러 가지 악기와의 협업을 통해서 정가를 우리에게 보다 친숙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새벽 편지라는 곡을 준비하셨는데요. 검은 고와 함께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정가하는 조의선입니다. 저는 현재 정가 앙상블 소울직이라는 팀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의선이라는 이름으로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가로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또 현대인들과 공감하고자 새로운 음악들을 창작해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가에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사랑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여섯.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세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제 삼해 용왕을 청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앉혀 수삼회를 즐기더니 과음오신 다시 온지 용왕이 우연히 특병하여 백약이 무효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 탑상을 타

0: 흑방귀 현은 흑운이 궁전을 뒤덮고 폭풍새우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서은 도사가 학창을 떨쳐 입고 궁전을 내려와 재배이진왈 약수삼천리에 해당화 구경가 대군요지연의 천년벽돌을 얻으려고 가옵다가 화약풍편에 듣사오니 개왕의 평세가 만만이중 다기로 배웁고 저왔나이다.
1: 알아요.
0: 용왕이 판기허사 원컨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황황은 나의 병세에 특효지약을 자세히 일러주시옵소서. 왕이 발을 내어주니 도사 앉어 맥을 볼 제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 장은 금이요 신방 광수요 피난토라. 간목이 택과하여 목급도 하였으니 피가 상하옵고 담성이 심원이 신경이 비약오고 폐대장이 왕성헌이 간담경자진이라. 방서에 일러쓰되 비는 일신지 조종 이요 담은대 일신지 표군이라. 심정 즉 만병이 식오고 심동 즉 만병이 생하오면 신경 곧 상하오니 무슨 병이 아니랄까. 오로 칠상이 급하오니 가감 백줄탕을 잡수시오. 백줄을 초구하야 서돈이 요사이는 초구하야 두돈이요. 백봉령 산약 오미자 회양 당기 청구강 알독갈 가간 돈 감초 질포 수일승 전반윤용 사십여 처불수대 효무 동경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감 백줄탕을 잡수시 백줄을 추하야 서돈이 요사이는 추가야 두돈이요. 백봉령 산약 오미자 회양 당기 청군강 알독갈 가간 돈 감초 질푸 실롱시 백조약을 각가지로 다 쓰려다는 치려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테 모일 적어 인삼은 비가 뭐니 대보원기하고 시간 생기면 조영량이로다. 창출을 감으노니 건비당이오고 제사 제스보고 겸치담비라. 감초는 감으노니 구직 온중하고 생육사화로다. 침구로다 살일째 천지지 상경이면 갑인 갑술시 담경유수.

대고 을일 유시에 대장경 상향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신 매기주해 삼해간 사이음 육공손 지루해 팔레관 구혈 삼기 보자 팔문과 삼액을 풀어주되 효염이 없으니 십이경 주어보자 승장엽 전 천도울구미 거월 상완 중완 하완 심권 단전 곤륜을 주고 촉대음 비경 삼음교 응.

약과

0: 맥을 볼제 맥이 경동맥이라 비맥이 상하오면 복중으로 난 병이여 복중이 졸려 아프기 난 화병으로 난 병인디 음황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통하여 손기 산기 난 정음이여 신경임이 난 정량이라 음모화동 황달을 겸하여 싸우니 진세산가 토끼칼을 얻으면 자효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라대왕이 동성 삼촌이여 동방사기가 초산이 되어도 두루황새암천 돌아갈기 허였소.
1: 그때여 별주부가 음친경에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왠갓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좌 다툼을 허는 뒤 가관이었다. 봉황새 청난지며 니들

0: 전신에 흰점 없고
1: 식어.
0: 두 눈에 검은창 뿐인 놈이 어디로 상자한단 말이냐. 까마귀 왈.
1: 식어.
0: 내

두고 오나은 길에 적벽강 선유할지나 미도 삼국망으로는 할지 천하의 반분을 내 홀로 알았으니 천하의 비금주수 효자는 나뿐인가 아이고 소름이야 아이고 서름이야 서름이야 부엉이 허우고 네 앞만 그런디도 네 심정 불치어여 열두 가지 구름으로 과부찜 남기 앉아 우르모르로 동료할 까옥 까옥 도락 도락 개이연 음성으로 수절과 부유인할 띠소리 꽉 꽉 나면 세상인가 하니 미워라 돌을 틀어날리며 떠나자 뱃 떨어지니 세상에 미운 놈은 너 밖에도 있느냐 빈터에 나 찾아가지 이 좌석은 물기로다 까마귀 왈 내 아무리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만좌 중에 내 망신을 이다지도 시킨단 말이오. 그때요 별주부는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갓 길김생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하는 뒤 가관이었다.

0: 하시며
1: 좋지해
0: 옥경상관 승 필하오던 풍채 좋은 사냥으라 서백이 위수 사냥을 째 비웅 비표 오미로다 창예 방랑나 저 격시황 처다람지

온다고 저자 나비 꽤 많은 여우 날랜 토끼털 좋은 너구리며 암곰 솥곰 맥도시며 노루사슴 승냥이 이런

가서 상자 다 춤 그러는구나. 아, 우리가 연년이 회치호고 노는 노름에 상자 없이는 못 놀겠대. 그러니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하고 노름이었던고. 그 말이 옳다하고 저기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노르란 놈이 좋아라고.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내 나를 살짝 쉬면 기경상천 이태백이 날과 둘이 동접어요 황산시.

하면 미모를 김생이가 일이 좋게 되었으나 태백과 연갑이 되니 내가 상자를 묻었나 팔파총 너구리가 난이며 장도감도 내 아래요 팔파총은 언제나 쏘 나우수작 들어부소 웅작 내 지은 집에 좌편 청룡가요 우편은 금봉로라 이교의 뜻을 두고 조작은 이 글을 지어 동작 때

시오. 대체 별주부 관상 잘 보시오. 영락 없이 그렇소. 내 세상은 그렇다 하거니와 수궁 흥미는 어떠호? 우리 수궁 흥미야 좋지요. 수궁 풍경 반개 듣고 가자 하면 마다 할 수 없고 가자 흔들 갈 수 없으니 당초에 듣지도 마시오. 내가 만일 듣고 가자 하면 쇠아들놈이오. 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내가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

중에 신위 체령이라. 무비원 대해다 전역한 집을 짓고 유리

쇼. 백성이 안덕이라. 왕무금변창일 주와 천배인오빠 헌담은 안주 불로초홀 쌓야그르 취토로 먹은 후에 지흥이 토도 할지 정벽강 소장 첨과 채석강 태백 흥미 예와석 아로 쓰면 이 세상에

한문제도 이러고는 재미를 알았던 늘 이 세상에 있을 소가 달란 세상을 다 버리고 태서방도 수궁을 가면 훨씬 벗은 점포물에 좋은 표수를 할 것이요.

0: 허리 끄시오. 별주부가 어떻게 말을 잘해 놨던지 토끼가 딱 풀렸겠다. 할일 없이 수궁으로 들어가는 뒤 철왕릉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총깡총 월로 수변을 내려갈지 걷는 산바위 틈에 여울한 놈이 난지며 여봐라 토끼야 와야 너 어디 가느냐 너 수궁 간다 너 수궁은 무엇하러 가느냐 나 별주부 따라서 교수로로 간다 어허 자식 싫은 놈
1: 아이고
0: 불쌍 타천 태궁아 녹록 간지른 마음 얼려무터랴마는 고인이 기르기를 태상 호비라 허여겠으니 너와 나와 이 산중에 암혈의 기득이

나. 봉어를 놓고 웃을 삼고 피우고 안개 낀 날 달자 취석으로 찾아 동천상 동지상국 일시 일병을 맞았다.

옛말을 못 들었나 한잔 쓰는 위인형가 역수 한풍술 분소리 장사일보 제일 못 왔고 천추원한 초해왕도 진무관에 한번 가서 다시 오지 듯이

0: 이는 언젠가 은 다시 못 오느니라. 위방 부립 난방 부지거니 속길을 흐르가지 마라. 여보시오, 별주부.
1: 예.
0: 우리 여우 사촌 아니었더라면 큰 일 날 뻔했소.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못 가겠소. 별주부 기가 막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마는 저놈 심술이나 한번 들어보시오. 먹을 때가 있으면 지가 앞을 서서 가고 죽을 때가 있으면 퇴서방을 앞세워 갈 것이니 더군다나 내일 아침 김포수 날랜 총알 꾸르르르르르르르 탕! 그분 탕 소리는 빼래도 그렇다대 아니 갈 일 있거수만은 여기서 수궁이 얼마나 돼요? 별주부가 다시 구변을 내놓는 뒤에 수궁 천리 뭐다 마소 맥자도 푸른 천리 양해원을 가고 왔고 위수북항태공도 문왕 따라 입죽을 흘러고 한기도장 척두근하는 황면장군하신이도 소하따라 한중가성 대창단에 굴렀으니 태서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소궁을 들어가면 좋은 벼슬을 할 것이니 염려 말고 따라갑세. 그러면 온갑세 각상을 바라보니 토요가 떠나게는 한가헌 추강어부 풍월실록 가득은벤지 심리장강 격파상후 왕래를 하던 거룩된지 우호상연 오를 속에 범상공 노던벤지 동강칠리 단호와 흠자 등 낚시벤지 야

0: 돌렸던네. 별지부 기가 막혀. 응. 여보 태공 간 좀 빨리 가지고 오시오.
1: 아마
0: 가든 토끼 돌아다보며 욕을 한번 퍼붓는디. 제기를 붓고 발기를 갈 녀석.

0: 나 말이냐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너 그 용왕이 미련하더라 너 그 용왕 실겁 이날 갖고 내미련 기덕의 용왕가 거두면 영락 없이 죽을걸 내미 궁기서이 아니었더라면 내 목숨이 살아나리 내돌아간다 내가 돌아 간다 백운 청산으로 나는 간다
1: 시미야
0: 별지부 기가 막혀 여보 태공 간 좀 판날 만큼만 뒤어주고 가란 말이오 가든 토끼 힐끗 돌아가군요 야 이놈 별지부야 네 죄상을 생각하면 너를 단박에 저 내민 바위에다가 옹기찜 부시듯 팍 부셔 죽일 일으로 돼 수로말리를 나를 얻고 나온 정성으로 너를 살려줄 것이니 이 다음에는 그런 보초 떼기 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정성이 지극하니 너 그 용왕에게 먹일 약이나 하나 일러주마 수궁에 들어갔더니 암자라 이쁜 놈 쎄뜨구나 하루에 1,500마리 씩만 잡아서 석 달 열흘간 먹이고 복쟁이 쓸게 천석을 만들어서 양이간에 다 먹이면 죽든지 살든지 끝장이 날 것이다 자 나는 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별주부 할 일 없이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란 놈은 죽을 목숨 살아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정을 떨다가 노루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탁! 걸렸겠다. 아이고, 이럴 어쩔 거나. 차라리 내가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정초 한식 탄호 추석이나 받아 먹을 것을 이제는 네 놈의 뱃속에다 장사를 할 거나 일이 한참 설이올지 18이 때가 윙 하고 날아드니 아이고 신앙청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이놈 그물에 걸렸으니 속절없이 죽게 되었구나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였사오니 내 몸에다 신화 좀 쓸어주시오 네가 꾀를 부릴 양으로 실을 쓸어달라 하지만은 사람의 손을 당할 소냐? 사람의 손이 어쩌단 말씀이오? 내가 이럴 테니 들어봐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보놓으면 하나리요 대세 놓으면 땅인디 우리저리 금이 이기는 일월 다니는 금이요 엄지 장가락이 두 마디기는 천지 인삼제요 치가락이 장가락만 못오기 정월 2월 3월 장가락이 그 중에 길기는 4월 5월 6월이요 무명지 가락이 장가락만 못오기는 7월 8월 9월이요 소지가 그 중에 짜롭기는 10월 동지선 딸인디 4호 유유가 여가 있고 건간 간진 소리고대 선천 팔개가 여가 있고 불도로 두고 일러도 감중년 감상년 여가 있고 육동의 물에 대안경 천지가 모두 일장중이니 네 아무리 꾀를 낸들 사람은 소나라 못 땅어리라 두 말을 말고 넣어주어라 그저 죽고 살기는 내 최저매였으니 그냥 내 몸에다 신화 좀 쓸어주시오. 18대가 달라들어 신을 빈틈없이 담뿍 쓸어놓고 날아간 뒤에 토끼란 놈은 죽은 듯이 없었을 적 그때 마침 초등목수 아이들이 지게 갈 키를 짊어지고 매나리를 부르며 올라오는디 어이!

너그너와 넘차 사람이 세상에 삼견할제 별로 후박이 없건만은 우리네 팔자는 무슨 여러 팔자로서 심심산고글이 다니는가 여보아라 동지들아 너는 저거를 비워 나는 이고를 피어 부러진 참목 떨어진다 겹을 긁고 배워 뭉뚱거리며 부모 처자를 극진 공대를 하여 보세 이 가리 너화 넘차 이력 올라오다가 보니 토끼가 걸렸겠다 아따 이 아들아 토끼 걸렸다 그 불패라 꼬먹고 가자 한 놈이 썩 들어가 토끼 뒷다리를 쑥 빼보더니 이야 이놈 걸린 지 오래되었나 쉬를 담뿍 쓸었구나 그러면 그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놈의 냄새를 맡대 머리 쯤 맡았으면 잘 꼬먹고 갈 것인데 해피는 밑구멍에다 맡아놓은 것이 꽤 많은 토끼가 숭에서 참고 나왔던 도토리 방구를 스르르르르 껴놓으니 꼭 구랭이 썩은 냄새가 나던 것이었다 아따 이놈 썩은 지 오래돼야 한다 구랭이 썩은 냄새가 난다 썩었으면 냅싸버려라 휙 집어 던져놓은 것이 쫙 건너가 오똑 서서 예요 이 시래비 아들 놈들 이번에 수궁에 가서 너거보다 더한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데 니놈들 손에 죽을 소냐? 이놈이 또 한 목숨 살아났다고 방정을 떨고 한번 돌아보는데 환대장자 한구족 분양만 키가 날 많으며 운주결승을 창자 방이 의사만 키가 날 많으며 신 줄기물을 채갈 양

바르며 예전 청산 두연 자준다 각세 소리 타향 수국에 갔던 번님 고국 산천이 반가워라 기산광야 너 눈천지 금잔디 차르르르 깔린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깡짱 뛰어 돈 일며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치와자 존 내 고국 산천이 반가워라 이리 한참 논일 적에 독수리란 놈이 어디서 윙 하고 날아들더니 토끼 대굴박을 후닥닥 뚝딱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내가 둥둥 떠댕기다가 시장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왔다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맞죠 대가리에서부터 먹어야겠다 아이고 장군님 나 죽기는 설찬으나 나 서름이나 들어보시오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서름이 있단 말이냐 이놈이 청승조로 한번 울어보는디 아이고 아이고 어쩔 거나 아이고 이룰 어쩔 거나

주 공산에다 던져두고 임자 없이 죽게 되지 이야 언제 설 수 있까 야 이놈아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숙례에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숙례에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줌치를 하나 주십디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렇게 쫙 펴놓고 보면 궁기가 서너 개 뚫렸는디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썩은 귀아지 창자 나오니라 하면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귀아지 창자 나오니라 하면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삥아리 새끼 나오니라 하면 삥아리 새끼가 하루에 1,500마리씩이 나오는 그런 좋은 보물을 임자 찾아 못 전하고 저 무주 공산에다 두고 죽게 되니 그간이 원통어요 야 이놈 토끼야 그럼 네 목숨을 살릴 텐게 그거 다 줄래? 아이고 장군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느냐 저기 있죠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좋은 소지병 들고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발틈에다 탁 내려놓고 여기냐? 예. 야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에 죽고 쓴 게 빨리 들어와서 의사 줌치를 내오니라 장군님 내가 저 안에 가서 내올 텐 게 내 뒷발을 잡고 계시다가 놔달라는 대로 좀 놔주시오 토끼는 꾀감하는 놈이라 앞발을 발 속으로 쑥 집어넣더니 장군님 달만 허요 조금만 더 놔주시오 조금 조금 허더니 뒷발을 탁 차고 안으로 쑥 들어가 느닷없이 희주 반장을 내겄다

야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이 죽었다는데 뭐시 그리 한가한채라고 시주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야 이놈 독수라,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텐게 어서 날아가거라. 야 이놈아, 다시는 안 나올래? 내가 뭐 들으러 갈 것이냐? 노래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안에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이나 할란다. 어서 날아가거라. 이것이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 좀 지라는 것이다. 자.

0: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쇠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산조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복리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3: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0: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고독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0: 우와, 예쁘다.
1: 에헴,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0: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0: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축도 하온 신내.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악의 날 행사가 열려 온 국민이 국악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국악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냈는데요. 6월 5일 올해 두 번째로 맞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문화인 공감에서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장악원은 조선시대 궁중음악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은 이 장악원의 전통을 이어 개원했는데요. 국가음악기관인 장악원에서 이름을 따 탄생한 창작국악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장악원 악사들인데요. 문화인사이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창작국악집단 장악원 악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전주 한옥마을 거리 공연과 지역 소규모 음악회를 통해 이름을 알리면서 관객들에게 국악의 흥과 멋을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전북 고창에서 관객들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공연을 선보인 장악원 악사들의 음악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앞에서 즐기는 한뼘 국악으로 전통의 흥을 나누고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국악으로 시원하게 풀어낸다. 세상에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 전주의 악사들.

0: 어둠이 내려앉은 밤. 주택가에 있는 지하 연습실에는 밤이 깊도록 음악 소리가 울리는데요. 과연 이 소리의 정체는?
1: 목소리 좀 더 키울까?
2: 네, 아니요.

0: 왔습니다.
1: 그럼 그럴 것 같은데.
0: 그럼 오면 맞춰보시죠. 네.
2: 아, 이렇게까지.
3: 이들은 전주 출신의 동갑내기들로 전주 한옥마을이나 지역 행사에서 우리 음악의 흥과 멋을 전하는 창작 국악 집단 장학원 악사들입니다.
4: 장학원 악사들이라는 팀은요, 원래 조선시대에 이제 장학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학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음악을 좀 확산시키는데 저희는 기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능에 좀 더 모티브를 두고 저희가 이제 조금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으로, 우리 음악으로 좀 더 대중들에게 소통하면서 활동하는 단체가 되자 하면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팀원이 둘은 전주고 둘은 서울이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늦게 만나는 경우도 엄청 다반사긴 해요.
3: 내일 전북 고창에서 열리는 공연 연습을 위해 모였는데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드럼 연주자 민철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5: 아, 버스가 너무
6: 지금 오신 거예요?
5: 네, 서울 와서 여기 왔습니다. 공연 끝나고, 아 공연이래, 연주 끝나고 지금 합주를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0: 멋지고 좋다!
3: 10년 전 연주팀으로 출발한 장학원 악사들은 공백기와 팀 재구성을 거치며 팀의 색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4: 그때는 기타 둘에 퍼커션 그리고 대금 연주라는 저 해서 이제 네 명으로 연주하는 연주팀이었는데, 근데 이제 팀원들이 다 남자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정적 휴식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22년쯤 돼서 이제 연주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좀 뭔가 관객들한테 다가갈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22년부터는 노래팀으로 저희가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팀원인 채경 씨와 같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원 악사들에서 소리와 또 작사를 맡고 있는 임채경입니다.
8: 안녕하세요. 장학원 악사들에서 기타도 치고 이제 뭐 DAW로 트랙 작업도 하는 김태훈입니다.
5: 네, 2025년부터 장학원 악사들의 드럼으로 이제 합류하게 된 드러머 김민철입니다.
3: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창작 국악을 만드는 장학원 악사들. 익숙한 전통 가락에 현대의 이야기와 서양 악기 연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역은 문화, 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다양한 국악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게 현실인데요. 이들은 전주에서 국악을 즐길 자리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4: 지금도 네,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청년들이 다 서울로 떠나요. 근데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팀이 너무 적단 말이죠. 또 그 팀을 또 바라보고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이제 후배들도 있을 거고, 조금 지역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활동 반경을 여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명한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회 진출도 해보고 이런 여러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느낀 취업 전쟁, 일상에서 느꼈던 사회적 단절 등 사회 문제도 음악에 녹여내는데요. 마음에 닿는 공감의 국악에 세상에 전하는 위로를 담았습니다.

0: 만약에 앞부분에 나올 거면은 어. 좀 더 많이 덜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차라리 킥만 치던지 핸만 치던지.
1: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
2: 잠깐만 잠깐만 한 번만.
3: 하나 둘 셋 둘 둘 셋.
4: 내일의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 연습실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날 관객을 만날 생각에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 고창의 한 농장. 봄나들이 나온 관객들을 위한 야외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5: 신명 씨 먼저 오셨네.
6: 안녕하세요. 아, 예.
5: 저기 공연장 둘러보셨어요? 오늘 어떨
6: 네, 것 같아요? 네, 좀 일찍 와서 오늘 한 바퀴 둘러봤는데 오늘이 연휴라서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았는데 좀 없네요. 그래서 관객이 없을까 봐 좀 많이 걱정입니다.
4: 갑자기 내리는 비에 장학원 악사들의 얼굴도 잔뜩 흐려졌습니다. 따사로운 봄바람에 물결치는 청보리밭 대신 실내로 공연장이 바뀌었는데요.
7: 지금 약간 비가 와가지고 많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오신 분들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또 열심히 같이 재밌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8: 어제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네. 나오셨는데 안 피곤하세요?
2: 전혀 안 피곤합니다. 공연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이제 힘이 나는 일입니다.
4: 걱정은 되지만 흥겹게 무대를 시작하는 장학원 악사들. 소리에 이끌린 듯 사람들이 하나 둘 공연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자리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곡 천하태평가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0: 장학원 악사들의 신명나는 노래에 객석의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장학원 악사들의 마음에도 행복과 뿌듯함이 무지개처럼 떠올랐습니다.
1: 되게 그래도 마지막에 홍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덜 긴장해.
2: 그래도 처음에 관객이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래도 한 30명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힘을 좀 얻어서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0: 앞으로도 관객과 한 뼘 거리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음악을 즐기고 싶다는 장학원 악사들.
3: 장학원 악사들은 대중에게 좀 열려있는 팀으로 앞으로 성장하고 싶고 그걸 목표로 좀 삼았고요. 오늘의 우리들에게 좀 위로와 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사실 저희의 좀 지향하는 방향성이고 또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벌써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이제 국악의 날 너무 축하드리고요. 국악이 많이 대중의 곁으로 많이 다가오긴 했지만 조금 더 다가와서 조금 옛날 전통 국악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저도 원합니다. 국악의 날 하면 이제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4: 2026년
5: 6월 5일
1: 국악의 날 화이팅!
0: 공감과 위로를 담은 창작 국악으로 오늘을 노래하며 한 뼘 거리에서 함께 나누는 국악의 온기. 장학원 악사들은 오늘도 국악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6: 네, 올봄 봄나들이 온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장학원 악사들. 관객들의 미소에서 즐거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창작 국악 집단 장학원 악사들은 전주라는 도시가 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싶어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단절과 청년 문제, 환경 문제 등 우리 시대의 고민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거리와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

0: 전국 최초로 전교생이 단원인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는 제천 금성초등학교인데요. 1930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96주년을 맞은 제천 금성초등학교. 한때는 전교생이 1,000명에 육박했지만 인구 감소로 지금은 16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살리고 있는 건 바로 국악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인데요. 2024년에 부임한 최병일 교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국악관현악단. 전교생 16명이 가야금, 해금, 피리 등 악기 하나씩을 배워 지난해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를 창단했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는 제천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전국 최초 전교생 국악관현악단이 있는 제천 금성초등학교. 국악 선율로 폐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을의 희망이 된 아이들. 우리의 소리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금성초등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도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한데요. 이 개구쟁이들이 학교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열리는 특별한 국악 수업 때문인데요. 가야금, 대금, 태평소, 해금, 타악기 등 자신이 선택한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단원들입니다.
2: 제가 하고 있는 악기는 대금이고요. 지금 약간 청한 소리가 나가고 마음이 약간 뭔가 맑아진다 그런 느낌이 나요. 좋은 느낌.
3: 꽹과리는 이렇게 탁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 그리고 여기 뒤에를 맞고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치다 보니까 여기 타악관 애들 같이 하니까 홍도 나고 막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1: 더위! 그런데 이 작은 학교에 어떻게 국악관현악단이 생겼을까요? 1930년에 개교한 금성초등학교. 한때 전교생이 1,000명이 육박할 정도로 활기찼었는데요. 현재는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16명이 전부입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의 변화가 찾아온 건 2년 전 최병일 교장이 부임하면서라는데요.
4: 그 국가무용유산 남사당 놀이 거기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같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수자 선정까지 됐고, 2024년도 9월에 금성초등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면서 우리 음악은 한번 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악기 하나는 연주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학교를 살릴 방안을 찾던 중 특성화 교육으로 국악관현악단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최병일 교장과 아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3월 전교생이 모두 단원으로 활동하는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탄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창단 연주회도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4: 창단 연주회를 통해서 저희 학교의 국악관현악단 활동도 알리고, 또 주변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호응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부모님들이 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막 너무 적극적이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힘이 더 나죠. 워낙 여기 아이들이 너무 성실하고 착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고 뭐 이럴 때 되면은 본인들 스스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1: 국악 선율로 활기를 되찾은 금성초등학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국악 수업이 열리는데요. 토요일에는 인근 명지초등학교와 청풍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난해 졸업한 졸업

0: 학생들까지 국악을 배우러 학교를 찾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악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인데요. 매주 서울에서 제천까지 먼 길을 달려오는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입니다.
1: 왔다 갔다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아침마다 설렙니다, 오는 게. 왜냐면 애기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애기들이 매주 매주 성장이 빠릅니다. 진짜 주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그 대학생들보다도 빠르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진짜 크다고 느낍니다, 저는.
2: 저희가 작년에 제 1회 정기 연주회를 마쳤어요. 저랑 이렇게 단체 사진을 다 같이 찍고 5명 모두가 다 저랑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상태 메시지에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또 뿌듯하고 애들도 좋아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0: 오늘은 곧 있을 공연을 위해 합주 연습이 있는 날. 물론 여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3: 다시. 자, 다시 가봅니다. 자, 다시 가보자.
0: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갑니다.

0: 금상초 국악관현악단에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셋이 모두 단원인 가족인데요. 피리를 연주하는 첫째 진호, 그리고 타악을 하는 쌍둥이 지호와 가야금을 연주하는 지훈입니다. 집에 와서도 바로 연습에 매진하는 아이들.
1: 지훈이 언니 뭐 배웠어?
2: 언니?
1: 응.
2: 오늘 복습하고 그러.
1: 아까 지금 없는데 해볼 수 있어?
2: 조금.
1: 조금?
0: 아들 셋 엄마는 이런 아이들이 기특하고 신기하기만 한데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 게임 삼매경이던 아이들의 일상. 하지만 국악을 배우기 시작하며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차분히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1: 같은 악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다른 데 게임 얘기만 하는데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배운 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에도 지금 쉬지 못하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교를 안 간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잠깐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0: 악기를 가지고 강당으로 모이는 아이들. 무슨 일일까요?
3: 학부모님한테 저기 공연하는 날이에요. 강당에서 부모님들 앞에서 하니까 실수 안 하고 싶고 멋지게 공연을 마치고 싶어요.
0: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부모님을 위한 특별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공연에 앞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아이들.
4: 엄마.
0: 부모님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5: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이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아이들. 토요일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5: 6월로 5일이 국악의 날이에요. 작년에 처음 제정돼서 올해 이게 뭐가 국악의 날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힘찬 이제 연주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국악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곡, 바로 신명나는 신모듬 삼악장 놀인데요. 국악이 가져다준 이 놀라운 변화. 학교에는 활기를, 아이들에겐 자신감을, 부모님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6: 처음 애들이 음악하는 거는 처음 보고 하는데 이렇게 잘해주는 줄은 몰랐어요. 다들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애들이 학교 와서 이렇게 음악 배우는 자제가 너무 좋았어요.
7: 어버이날이랑 국악날 축하 기념을 해서 좀 좋았어요. 같은 국악인으로서 국악의 날이 생기니까 좀 자기만의 날이라게 생일같이 느껴지면 좋은 것 같아요.
8: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 음악이니까 우리 음악들을 함께 이렇게 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국악의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악기 한 가지는 또 우리 소리 한 자락은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국악으로 마음을 채우고 세상을 깨우는 해찬소리 단원들.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국악 선율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국악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길 응원합니다.
4: 네, 보통 토요일 아침이면 우리 학생들 늦잠 자기 바쁠 텐데 학교에 나와서 연습하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보는 내내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임기보다 악기가 좋고 학원보다 합주실이 더 즐겁다는 아이들. 최병일 교장은 남사당 놀이 이수자로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합주 연습을 해왔습니다. 악기를 가르쳐주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부모님들의 노력 덕분에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2030년 개교 100주년 기념 공연을 여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국악을 사랑하는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는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악진흥법에 따라 국악의 날이 지정된 건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국악의 날에도 다양한 행사와 공연들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은영 과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강은영입니다.
4: 네. 일단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9: 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는 전통 무용, 전통 음악 이외에도 뮤지컬, 연극, 발레, 클래식, 그리고 현대무용까지 공연예술 전반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4: 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또 공연전통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한 어떻게 보면 국악인으로서 국악을 위한 기념일이 그동안 없어서 참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지난해부터 이제 국악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국악의 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9: 네, 국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악의 날도 법정 기념일로 신설.

0: 6개월 됐습니다. 네. 올해 2회차를 맞는데요. 6월 5일로 지정되기까지 5개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네. 또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전문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 네.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죠?
0: 네. 세종실록에 여민락이라는 말이 최초로 기록된 날짜가 6월 5일입니다. 네. 여민락의 뜻은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자는 의미에서 네.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 네. 올해 국악의 날 슬로건을 보니까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이렇게 정해졌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0: 네, 국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악이 우리 일상에 뿌리를 내리고 네. 국악을 통해서 새로운 즐거움과 여유를 발견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 네, 국악의 날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일상에 더욱더 국악이 좀 깊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날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 국악의 날 기념식 또 역시 국악방송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또 행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0: 네, 우선 덕수궁 대한문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전국 각지의 농악보전회 그리고 풍물패 그리고 군악대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으로 국악의 날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는 길놀이나 탈춤 그리고 줄타기 같은 다양한 공연들과 또 체험 행사들이 열릴 계획이고요. 네. 또 국악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국악원 예약당에는 식정 공연에는 길놀이, 판굿 그리고 사자춤 등 다양한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인근 국악박물관에는 아리랑 주제 전시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또 6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65분의 국악인들이 상모 돌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도 국악의 날의 가장 또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6월 5일을 기념해 네. 65분이 함께하는 기념식은 저희 국악방송에서 또 생중계가 됩니다. 아, 정말 국악방송도 열일하고 있죠?
0: 그렇죠.
1: 네. 네. 저희 함께 또 이렇게 국악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6월 5일 국악의 날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그야말로 국악 주간이잖아요. 어디서 어떤 행사가 열리게 되나요?
0: 네, 먼저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 운영궁, 그리고 남산 팔각정 서울숲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숲에서는 국악으로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공연이 열리고요. 네. 남산에서는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강술래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고궁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복궁에서는 궁중 무용과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소리의 씨앗 공연이, 그리고 또 운영궁에 에서는 운영궁 풍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더라고요. 세종에서도 열리네요?
0: 네, 세종에서는 수목원에서 국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부산에서도 국악 왓데이 공연과 체험 행사가, 또 남원에서도 국악 명상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6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와 학술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정말 그야말로 국악 주간 동안 국악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관은 국악의 날 외에도 좀 국악 진흥을 위해 계획하시는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0: 네. 최근 저출산으로 국악을 공부하려는 분들, 전공하려는 분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악을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 아카데미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름방학 동안 실기뿐만 아니라 명인들과의 대화, 국악기 제작 공방 방문과 문화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청년 국악인들을 대상으로는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과 협업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공연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청년 교육단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전통 공연 예술 재단과 협력해서는 청년 예술단을 저희가 창단했습니다. 전통 무용 분야와 연희 분야가 있고요. 네, 요 청년 예술단들은 지역에 상주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네,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네, 시즌제 단원 제도입니다. 네. 이번 국악의 날에도 청년 예술단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자, 최근 국악이 정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통의 영역만이 아닌 정말 세계와 소통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국악의 국제적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네, 국악은 우리 문화유산이면서 현대에도 새롭게 연주되고 재해석되고 있는 살아있는 공연 예술입니다. 네, 최근에도 네, 종묘제례악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초청 공연을 활발하게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악 밴드들이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국제적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국악을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는 끊임없이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것인 만큼 우리 국악인들도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음악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게 또 네. 국제적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그렇게 이렇게 따지자면 무한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국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님으로서 국악의 날을 맞아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국악의 날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국악을 자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악을 자주 접하면 또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국악이 우리 동시대 음악인들에게는 영감을 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상의 울림이 되는 날까지 국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국악방송에서도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회 동안 국악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이어왔습니다. 서도밴드, 고영렬, 구이임, 오름새 등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국내외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국악방송은 앞으로도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은 6월 5일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되니까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은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 곳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0: 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공연들이 개최됩니다. 국립국악원에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명상체험공연 관조2 나를 비추어보다가 열리고요. 11일에는 정악단과 무용단이 참여하는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기악단 기획공연 국악으로의 힐링 여유를 열고요. 국립남도국악원에선 저승혼삭굿이란 주제로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26 굿음악축제가 개최됩니다. 자, 이 공연들 보러 온 가족과 함께 국악원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요? 문화인공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0: 먼 옛날 동물들이 국악기를 연주하며 놀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1: 자,
0: 검은고의 아버지 왕산악이 만든 검은고는 국악나라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0: 두루미 이 녀석, 성스러운 검은 거는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자는 거 알아? 천둥 소리잖아. 으아? 검은 거가 없어졌어. 루미, 괜찮아?
1: 고마가 검은 거를 가지고 갔어.
0: 뭐? 고마 이 녀석도?
1: 호랑, 검은 고가 없으면 구강나라의 평화가 깨져버려. 늦기 전에 검은 고를 되찾아와야 해.
0: 그래, 알았어. 가자!

0: 여기가 고마가 사는 성이야. 자, 어디 한번 볼까? 뭐야? 철창문이 굳게 봉인되어 있잖아. 베코라면 열 수 있을 거야. 사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좋아, 꽉 잡아. 자, 간다.
1: 괜찮아, 놈이. 안 되겠어. 주작, 현무, 백호를 부를게. 국왕나라의 호랑인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불을 다스리는 주작이여, 물을 다스리는 현무여, 쇠를 다스리는 백호여, 내 앞에 나타나라.

0: 이제 곧 도착해. 엄마 이 녀석. 배꼽, 문을 열어줘. 가자, 루미.
1: 그래, 호랑.
0: 고마워, 얘들아. 고마는 어디에 있는 거야?
1: 그러게, 검은 고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텐데.
2: 누구야? 내 잠을 방해하는 게.
0: 고마, 어서 검은 고를 내놔.
2: 그, 싫어. 검은 고로 이 성을 구강나라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1: 너 때문에 지금 구강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졌다고.
2: 몰라. 하여튼 이 검은 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1: 그건 안 되지.
2: 정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1: 호랑, 대금으로 청력을 불러.
0: 안 돼, 청력을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1: 호랑, 어서, 할 수 있어.
0: 알겠어. 구강나라의 호랑이 사신도인의 마라도라. 나무를 다스리는 청룡이여, 지금 내 앞에 나타나라!
1: 제발 나와줘.
2: 이 녀석, 청룡을 불러내다니.
1: 이야.
0: 잡았다! 임무 완료! 자, 고마.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다시 되찾은 검은 고 소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구강나라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0: 노란색!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2: 축도 하온 신내.
0: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할 수 있겠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너무 좋죠. 너무 멋있어요.
1: 이 집 앞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
2: 볼거리가 다양해진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3: 속도로스를 갖다 대표하는 스피어.
4: 자, 오늘 잠시 더 스피어 찢어보도록 합시다. 경성 구라부 화이팅!
5: 비나리 비나리 공중살 풀고 가자. 비나리 비나리 그네끼 풀고 가자. 저다리 저다리 월명 바탕 밝게 빛날 비나리 이나리 소원.

0: 팀원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밴드의 색깔을 맡아주고 있는 태평소의 김영서 연주자. 일렉기타의 김라희 연주자. 드러머 이세환 연주자. 해금의 애절한 그런 선율로 마음을 울리는 이소영 연주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성의 매력을 갖고 있는 베이스 전세호 연주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소리꾼 양진수입니다. 저희 경성구라꾼은 민요를 새롭게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날 되게 많은 것들이 갈려가는 것 같습니다. 세대, 이념, 성별 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로 갈려 있을 때 세대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건 민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날 이렇게 민요를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릴 때 배웠던 혹은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거 그냥 꺼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1: 네.
0: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태평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경성불악부는요 2021년에 이렇게 결성이 돼서 4~5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서양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성악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민요를 하는 데는 바로바로 뭐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가 되고 너무 재미있었고요. 아, 나의 길은 민요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분께서 홍대에 이런 버스킹이라도 한번 해봐라, 너 어디에서 공연 안 불러준다고 막 버팅기지 말고 해봐라 해서 저희 할아버지 제사 지내는 병풍을 들고 홍대에서 버스킹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막 바람 부니까 병풍 넘어가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는 데 가서도 버스킹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민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저기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쪽의 함경도 민요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르는 걸 한번 따라해보시면 될 텐데 해보실까요? 시작! 허랑 허랑 오이야 허이야 도 허이 시작!
1: 허랑 허랑 오이야 오이야 도이야
0: 내 사랑아 시작!
1: 내
0: 굉장히 잘하시네요. 여기서 내가 오늘 선물 받아가겠다 하시는 손 저 뒤에 우리 어머님 또 한번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입니다. 벌써 이 흔들면서 오시는 것만 봐도 이게 기운이 남다르거든요. 저희 엄마 같아요. 네.
1: 서연이 엄마 황애란입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황애란 누님께서 한번 제가 하는 거 따라해 볼게요. 허당 허당 어이야 어. 어. 자, 다 듣고 하셔야죠. 너무 지금 한 소절을 싹 불러볼게요. 허당 허당 어이야 허이야 너 허이야 내 사랑아 시작.
1: 어랑 어랑 어야 어야 디야
0: 어시고.
1: 내 사랑아.
0: 네, 아이고. 친필로 사인을 했는데 네, 요거 해서 집에 거실에 걸어놓으세요. 가문의 영광 정말로요. 그러면 이거 한번 기념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황일한 누님 잘 즐기고 계세요? 팔 안 아프세요? 아까부터 계속 이거를 흔들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는 이곳은 송파 더 스피어 공원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석촌호수 관리사무소가 있던 곳인데 지금 저렇게 큰 동그라미 구 하나로 이제는 송파구에 또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변모했습니다. Take over 이 시간도 여러분들께 문화와 또 휴식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잡새라는 곡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남도잡과 세타령이라는 거를 저희가 바꿔봤는데 세타령에는 다양한 새 소리가 나옵니다. 뭐 쑥국, 쑥국 아니면 뭐 닭소리 이런 것,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런 걸. 좋습니다. 이렇게 세타령에는 다양한 새들이 나오는데 그 시대 당시에 이 새들을 양반에 빗대서 풍자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유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가 날아든 다음에 새가 날아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텐데요. 해볼까요? 새가

0: 이제 또 현장 QR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곳 공원에서 느낀 첫 인상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하원길에서 신나는 소리가 들려서 홀린 듯이 와서 보게 되었는데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을 즐길 수 있어서 기쁘네요. 힙한 느낌이에요. 저희 무대가 그렇게 힙했나요?
0: 사실 좀 뜨거웠죠. 지금 사실 가을인 거 지금 잠시 까먹었잖아요.
1: 어쩐지 그렇죠? 무대가
0: 저희만 살짝 더운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여러분들 좀 뜨거우신가요? 오늘 지금 이 배부른 춘식이님 계신가요?

한번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아기와 함께. 네. 이름이, 우리 선생님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아, 이 성

0: 보니까 어떠세요?
1: 좋아요.
0: 우리 애기 친구에게도
1: 아주대 카카.
2: 경성고락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에 대한 질문으로 어떤 기준으로 곡을 선정하고 편곡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저는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리더님이 아마 이거에 대한 네.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0: 민요는 제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따라해볼까요? 시작!
3: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0: 이렇게 바로 따라할 수가 있는 장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곡은 그냥 모르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노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곡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0: 네. 오늘 저희 음악을 통해서 민요라는 것이 과거에 이렇게 머무는 무언가가 아니라 재밌고 현대적으로도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느끼셨을 수 있기를 바라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멤버들의 이제 소감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1: 많은 사람분들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좋은 무대하고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뜻깊었고요.
2: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벌써 한 시간 지났다 그래가지고
0: 네.
2: 행복한 하루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자리에서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고요.
4: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연하니까 더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5: 남은 곡들도 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경성구락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의 음악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세상에 한 발자국 갈 수 있다면 저희는 정말 바랄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 비나리인데요. 액과 살을 풀어주는 그런 곡입니다.

0: 근데요, 여러분들보다 한 사람의 그 의견이 되게 중요한 때가 있어요. 자, 우리 박주하 선생님께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1: 앵콜.
0: 세상에, 우리 박주하 선생님께서 앵콜을 외쳐 주셨습니다.

0: 색다른 장르여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은 것 같고
1: 얘기가 너무 즐겨워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2: 힘든 일도 많고 해피한 일은 적고 한데 저희가 같이 흥을 함께 할 수 있는 옛것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많이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조선 버스커즈
2: 화이팅!
3: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콘세애들립 아홉 번째 무대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해가 달이 날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무대가 올해 세 번째 무대인데 좀 큰 무대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좀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어요? 예. 아, 읽어보시면 생각하셨겠지만 이번 무대는 정말 또 아니할 수 없는 무대를 만들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무대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번 오늘 연주될 곡 중에서 아버지의 정원 그리고 묻고 묻는다 어느 것을 제목으로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사계로 갔습니다. 아마 대단히 적절한 제목의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시고 일주기 추모 공연을 이렇게 만드는 기분이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이 무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작곡된 연도로 볼 때는 93년도 작품도 있고요. 2002년도 작품, 2015년 작품. 그래서 연도수로 봤을 때는 20년을 훨씬 넘어가는 오래 묵어있는 그런 작품들인데 오늘 한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통적인 주제냐면 사계라고 하는 첫 번째 무대는 가야금 독주로서 호연사계 손호연이라는 분께서 단가, 일본 단가 57577 딱 31글자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런 시의 형태인데 그 단가를 쓰신 그 손호연 씨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단가 중에서 제가 12편을 골랐어요. 그래서 짧은 곡들이 12개가 이어지는 호연사계의 가야금곡. 그 후에 오늘 이제 무대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에 가야금 무대, 그 다음에 가야금 병창. 가야금 병창의 어머니의 자장가, 아버지의 정원. 이렇게 해서요. 저는 저희 아버지 일주기를 추모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를 추억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대는 아듀 마망이라고 호른 두 개하고 소프라노를 위한 제가 시를 가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어머니하고 이별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무대는 유당송. 그것은 호른 두 개와 소프라노, 바리톤, 타악기 그리고

여성 충창. 이 곡은 저희 아버지께서 70회 생신 맞으셨을 때 황금찬 시인께서 시를 써주신 거기에다 제가 곡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휴식하신 이후에 합창곡이 혼자 사랑 도종환 시인께서 만드신 시에 붙인 곡, 그리고 Dead Love Song,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서 오르간 독주곡이 이어지고요. 그리고는 묻고 묻는다라고 하는 칸타타 형식의 합창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무대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동과 서, 어머니, 아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마 이 무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되새기시면서 즐거운 감상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오늘 음악으로 인해서 좋은 꿈을 꾸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도 보고 싶었던 아버지도 보시고, 예, 그리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 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0: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퍼졌습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도산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항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 서원이 됐습니다.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병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분과 김정희,

옥산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현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인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회재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괭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굉필은 평소 도학의 심취에 수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 헌당 김굉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성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명승지가 참 많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기 때문에 푸른 숲과 나무가 주는 혜택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경치 좋은 바닷가나 숲이 울창한 곳에 포젓한 정자와 누각을 지어서 망중환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벗들과 풍류를 즐기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요. 자연과 벗하며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정자와 누각은 모두가 꿈꾼 작은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누정이 지푸른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곳, 관동팔경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관동 8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1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촌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축 구조 역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천연 안반을 주춧돌 삼아 높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렸습니다. 죽서루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이 묵던 숙소의 부속 건물로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언제 창건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빼어난 경관 덕분에 많은 시인과 묵객이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0: 죽서루 내부에는 정조 임금과 율곡 이의를 비롯해 당대 유명한 선비들이 남긴 기문과 시판이 죽서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감푸른빛 서려있고 강변 모래가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네. 시인과 묵객은 원래 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 맑은 경치 속에 어찌 나그네 수심이 생기리오. 모든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 푸른 강변 서쪽 물가에서 잠든 갈매기와 함께하리.

0: 송광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그린 관동팔경의 제2경 울진 망향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이름답게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동해 망경 창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우뚝 선 망향정.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조선 숙종 임금은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문인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강원도 관찰사로 망향정에 올랐던 송광정철은 관동별곡이라는 걸작을 남겼고 김시습, 이산해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도 주옥같은 시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직접 관동팔경을 유람한 숙종은 망향정에서 느낀 감회를 한 편의 시로 완성했습니다.
1: 여러 골짜기 겹겹이 구불구불 열리고 성난 파도 거센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지금 이 바다를 술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겨우 300잔만 마실 수 있으리오.
0: 천혜의 절경 덕분일까요?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망향정 위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울진군 기성면 망향리 현종산 기슭에 있던 것을 1860년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심하게 낡아 2005년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은 덜하지만 망향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전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해안 일대 여덟 곳의 명승지를 관동팔경이라고 하는데요. 통천, 총석정, 고성, 청간정과 삼일포,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청, 죽서루, 울진 망향정과 월성정입니다. 현재 망향정과 월성정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편입됐고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 지역에 있지만 관동팔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죽서루와 망향정처럼 드넓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곳에도 선비들의 풍류가 담긴 아름다운 누정이 많은데요. 삼척, 울진을 지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 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초록빛 계곡물에 발을 씻고 정자마루에 누워 바람을 맞으면 마음속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죠?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화림계곡은 영남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안이삼동 중 한 곳입니다.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같은 조선시대 정자들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특히 거연정은 땅이 아니라 남강천 암박 위에 세워져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이합니다. 정자나 누각은 보통 계곡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거연정은 과감하게 계곡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치형의 다리, 화림교를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거연은 자연에 어울려 편하게 산다는 뜻인데요. 흐르는 계곡물과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우뚝 솟은 거연정은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호방한 선비의 풍모를 닮은 듯합니다.

화림동 계곡의 절경을 빚어내는 거현정은 조선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1872년 후손들이 기와로 고쳐 지은 것입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들이 노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아내 현감으로 이곳에 온 연안 박지원. 한양에서 함께 풍류를 즐기던 지인들이 하나 둘 떠나자 그는 화림동 계곡의 거연정을 찾아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요. 한양을 떠나온 연암에게 거연정의 산수정원은 풍류에

운치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 화림동 계곡 거연정에는 선비들의 풍류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에는 화림계곡을 따라 줄지어 있는 정자나 누각뿐 아니라 선비의 고장답게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왕에게 편액을 하사받은 사액서원이 무려 13개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양이 선비 문화가 왕성한 이유는 뭘까요? 함양은 조선시대의 유배지였기 때문에 비운의 학자나 고위관리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당파 싸움에 휘말려 관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한 거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식과 지조를 갖춘 학자들이 곳곳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선비 문화가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외장을 껴안고 남강의 푸른 물결로 뛰어든 논개의 한과 기계가 서린 경상남도 진주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2012년 CNN고에서 선정한 한국의 명소 50곳 중에 하나로 건축미와 영남 제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누각이 있는데요. 남강의 바위 벼랑 끝에 장엄하게 솟은 촉성루를 만나봅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루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의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기농계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0: 1780년 진주를 유람하다가 촉성로를 찾은 19살의 젊은 선비 정약용은 촉성로 마루 위에서 펼쳐지던 무의들의 건물을 보고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금북 울고 젖대와 거문고 소리 사방으로 트인 연석은 광활한 가을물 같아라. 진주성 여인은 꽃같은 얼굴에 옷차림은 군복이라 영락없는 남자 자색깊

0: 쾌자의 푸른 전립. 좌중향에 절한 뒤 발꿈치 들고 사뿐사뿐 종종걸음 느림박자 맞추며 갈 때는 서글픈 듯 올 때는 기쁜 듯 선녀가 나는 듯 훌쩍 내려왔는데 발밑에선 출현 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구름 뒤집는 듯.
1: 예로부터 크든 작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풍수지리를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고 산을 배경으로 강을 끌어안는 배산 임수 지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정자나 누각을 지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실용성보다는 짓는 이의 성향이 가장 많이 반영됐는데요. 시를 쓰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지었는지, 혹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 목적과 취향에 따라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가에게 풍성한 영감을 불어넣어준 문학의 산실, 전라남도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소세원의 세현정, 면항전, 면옥헌, 송강정, 시경정 등이 있죠. 시경정은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름처럼 호젓하고 나직한 산 중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인데요. 계절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 선비들이 시상을 떠올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0: 시경정은 조선 명조 때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이몽룡을 위해 지었는데요. 을사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낙향한 송강정절이 이곳에서 이몽룡, 김성원 같은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별곡인데요. 성산은 시경정이 터를 잡은 산 이름으로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입니다.
1: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며 하는 말이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찌 한강산을 좋게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들어가서 안이 나오시는고. 산 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 아래 펼쳐진 경치가 철 따라 철로 생겨나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히 사는 세상이로세.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칠

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정자와 누각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누각과 정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움과 성찰의 장소이자 선조들이 남겨준 귀한 선물입니다.

Thank you.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5: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2: 괜찮았나요?
3: 괜찮다.
2: 라이어리 같은 느낌.
4: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5: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줄기에서 엄청 불어나와요.
1: 자, 본격으로
2: 놀러오세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시커먼 어둠은 바위처럼 단단한 진정성을 지녔는데요. 변치 않는 검은색으로 금강석에 칼을 새기듯 붓질을 하는 화가와 글씨의 세계.

0: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신령한 기운 가득한 소나무 숲 속에 봉분 세 개가 예쁘게 솟은 곳, 경주 삼릉입니다.
1: 아, 이 신선한 공기 느껴지시나요? 제가 있는 이곳은 경주 남산의 오래된 숲, 삼릉숲인데요.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주에 살면서 경주를 그리는 화가 박대성 화백인데요. 현대 한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연 박대성 화백의 예술세계, 이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0: 골짜기 곳곳 신라 유적이 있는 경주 남산의 서쪽 자락. 천년이 넘은 왕릉과 숲 바로 옆에 박대성 화백이 살고 있습니다.

0: 오랜만에.
1: 아이고 웬일이세요?
0: 잘 지내셨어요?
1: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1: 예, 예. 아유 오늘 참. 예.
0: 경주에 왔습니다.
1: 예, 아유 환영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예. 저로 좀 드시죠.
0: 아,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아이고 그래. 자, 누차전 좀 드세요.
2: 와. 서재 겸 침실로 쓰는 화가의 방. 그런데 그림이 아닌 글씨가 한가득 걸려있네요. 마치 그림 같은 글자들. 자, 이제 그림을 보러 작업실로 가볼까요?
1: 오늘 저 작업실로 갑시다.
0: 바로 옆에 덕림 작업실.
1: 자, 듭시다.
0: 오, 네, 감사합니다. 네.
1: 편안하게 들어가세요.
0: 와, 이 공간이 진짜.
1: 여기는 작업실이에요.
0: 와. 와, 대단합니다. 진짜. 대가의 작업실에 초대를 받다니요. 와, 좀.
2: 직접 수집한 고미술품을 그린 고미 시리즈를 작업 중인 방. 이제 화가의 작업실 같네요.
0: 바로 앞에 있는 진짜 도자기를. 와, 진짜.
2: 물감 냄새와 묵향이 기분 좋게 풍기는데요. 와, 붓의 종류가 정말 많네요.
0: 네, 제가 오늘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낱낱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1: 뭐. 한 대까지 해줘요.
0: 감사합니다. 자, 1945년입니다. 바로 이곳 경주 바로 옆에 아주 아름다운 시골 마을인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거기에서 미술을 처음으로 참 재밌다라고 접하셨던 계기가 좀 궁금해요.
1: 왜 우리 시골에서 이제 그 전통 마을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전통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네. 1년에 수십 번씩 제사를 모신다고. 새벽에 이제 내가 일어나 보면 그 머리맡에 이제 그런 지필묵이 있어서 그걸 이제 엉금엉금히 올라와서 이렇게 병풍을 보고 흉내를 내서 그거 그리는 게 최초에 내가 붓을 잡은 건데.
0: 와, 그때 몇 살 때?
1: 그럴 때 내가 네 살인지 다섯 살인지 몰라도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그럴 때 이제 집안 어른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이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
0: 오.
1: 예, 그 단 한마디요.
0: 네.
1: 한마디가 지금까지 그 소리가

0: 쟁쟁할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1: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걸 갖고 놀면 혼낼 수도 있단 말이죠.
0: 바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항상 내가 그런 기회가 오면
1: 네.
0: 어린이는 미완성의 미완성이니까 절대 혼내키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1: 예. 그래서 그러면 자유롭게 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셨지만 독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또 닥쳐옵니다. 네.

0: 내가 국민학교까지는 아주 제대로 학교를 다녔어.
1: 네.
0: 다녔는데 이제 중학 진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9km 떨어진 데라. 9km 떨어진 데를 이제 걸어서 통학을 하는 거예요.
1: 네.
0: 통학을 하는 가운데 이제 보면 이렇게 우리 또래의 그런 애들이 모여 있다가 나를 놀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나는 치명적이다.
1: 그렇죠.
0: 그 어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포로 다가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게 학교가 끝이 나는 거예요.
1: 아.
0: 네. 이제 그런 이제 독학이 됐는데 요새 이제 생각해 보면 운명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네. 돌이켜 생각하면 운명이었나?
0: 네, 운명이죠. 네.
1: 네. 그런 삶의 길을 쭉 걸어오시면서 바깥 세상 첫 나들이를 하신 때가
0: 중학교 졸업을 하고
1: 예.
0: 졸업을 하고 이제 집에서 뭐 좀 있으니까
1: 네.
0: 어른들이 이래가 안 된다 해서 이제 부산에 이제 그런 선생님을 마련해서 그 길에 그래 가게 됐어요. 한 18살쯤 되는 것 같아요.
1: 18살.

0: 그러시다가 이제 한 1960년대 후반쯤 돼서 서울에서 그때 활동을 하시던 그 당대 이제 한국화의 거장들을 또 만나시더라고요.
1: 그럴 때 맞은 저 집안 아저씨의 부인이 그 상당히 명문가에서 시집을 오셨어. 예,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셨더니 우리 형부가 그 상당히 그 서울에 유명한 조각가니까 네. 거기를 한번 같이 갑시다 하더라고. 난 안 간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뭘 내가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갈 만한 이목도 안 되고 그래도 하지 못해 갔어. 그게 이제 뭔가 뭐 과거에 서울미술대학이 마로니에 공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종영 조각가를 만났어. 그 어린이 서울미대 그 학장이다. 그림을 몇 점 이렇게 말아서 그래 올라갔습니다. 그 김종영 화백 각백이 뭘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바닥에 이렇게 깔아서 몇 장을 피워놓으니까 아 여긴 동양화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서를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동양화 교수가 누가 나오셨느냐. 그럴 때 이제 뭐 월전, 서세옥, 뭐 박노수 여러분이 계셨는데 네. 그래 박노수 화백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좀 오시라 해라. 그래서 이제 첫 만납니다. 그게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그림을 보시더니 좋은 스승 될 만한 분이 우리 졸업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영찬 화백입니다.
0: 아.
1: 예,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정통 최고 코스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게 행운이죠.
0: 그러니까요.
1: 한 1년쯤인가 왔다 갔다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막 그 다음 해쯤 내가 국전 입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0: 1년 배우시고 바로 다음에 또.
1: 그래, 바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0: 네.
1: 그래서 연속 8년을 입선했습니다.
0: 그러게 말이에요.
1: 예. 연속 8년을 쭉 입선했는데.

0: 8번이나 입상을 하셨다는 얘기 직접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것도 진짜 커다랗고 대단한 일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어요. 1973년에 대만에 고궁 박물관으로 1년간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1: 그러니까 대만을 내가 간다는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이 중국이라 하는 거대한 국가가 그 동양화의 원조인데 그 원조라 하는 게 항상 이 마음에 부담을 줬어. 그러나 중국이라 하는 그 당시에는 주계장막이 쳐져서 가볼 수도 없고
0: 없죠.
1: 장계식 종통께서 그 중국의 서화보물을 어마어마한 양을 대만에 고궁 박물관이라 하는데 모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거기라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딱 보고 나서 어떠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1: 아니,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그럴 때한 숙소에 가서 한 3일을 내고 그랬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일생 해온 게내 나름대로
0: 네.
1: 이게 수표로 돌아가는 거예요.
0: 왜요?
1: 내 행위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내인데 이 충격을 준 그림은 송나라 때, 송사대가 뭐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그런 거장들이 크기도 엄청실이 크고 수백 곳짜리가 떨어져 있고 한데 이 축으로 걸렸는데, 야 나는 그 산속을 들어가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그림을 포기하자니 내가 살 길이 없고 말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내가 충격을 갑자기 먹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뭘 생각했냐면, 이걸 백지로 돌리고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0: 진짜 선생님은 머물지 않으세요. 계속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 큰 충격과 그다음에 그 영향을 받고 이전의 나를 부인하고 또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또 한 번의 큰 전기가 생긴 게 1979년이더라고요. 당시 중앙일보사가 야심차게 시작한 그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때.
1: 이제 그게 이제 왜 됐냐면 제가 이제 대만을 갔다 와서 이제 내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해에 낙선을 시키더라고. 낙선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낙선을 했어요. 아.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연, 학연 뭐 이런 게 그 당시도 심해고 지금도 맞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사에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심했습니다. 예. 그럴 때 그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께서 민전을 하나 만들자. 네.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내가 저거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첫 해에는 대상 없는 장려상을 네. 1회에 네. 네 사람이 공동 수상했어.
0: 아이고, 하고 대상은 없고.
1: 다음 해 그 가을 풍경을 그래서 그게 이제 대상이 된 겁니다.
0: 그러니까.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과와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이제 만든 신문이고, 그래서 1980년대 초에 이 삼성가의 전속화가로 또 활동을
1: 이제
0: 하셨어요.
1: 그런 행운이 왔어요.
0: 네.
1: 이제 그런 행운이 왔는데 제가 한 4년쯤 했습니다. 한 4년 하니까 없는 사람이 좀 돈이 있게 되면 호화를 부리기도 하고 나도 그래 했습니다.
0: 아,
1: 그러고
0: 그때 좀뭐 월급이나 이런 게 풍족하게 주어졌나 봐요.
1: 그렇죠. 엄청나게 풍부해졌지. 풍부했는데 여러 개의 친구들도 사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집사람이 보니 좀 시원찮게 보였겠지. 그게 어느 날 아빠 돈좀 고마버리면 안 돼요. 그왜 그래 하니까 돈이 그렇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0: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가 1988년.
1: 네, 88년입니다.
0: 그 선생님 나이 43세.
1: 네, 43.
0: 43세 나이에.
1: 그래서 이제 큰 계기가 되는데.
0: 맞아요. 1988년에 전시할 때는 이

0: 내가 원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0: 그 원이 뭐냐? 중국을 좀 가봐야 되겠는데 길이 없다. 그러니까 알아보겠다고. 예,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그 비자를 받아주셨어.
1: 아,
0: 예,
1: 진짜요?
0: 그래서 중국을 석달 열흘 다녀왔어.
1: 석달 열흘?
0: 예, 석달 열흘.

0: 근데 그 되게 중요한 화가 한 분을 만나기도 하셨다면서요.
1: 디크라이라고. 이가염.
0: 이가염. 그분을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1: 그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내일 좀 뵙게 될 수 있나 하긴 뭐 알아봤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와병 중이라서 외래계 방문을 원한다 하더라고. 이념도 다르고 네. 굉장히 오기 어려운 나라에 왔는데 목적은 당신을 위해서 왔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 병환 중이니까 굉장히 죄송하지만 내가 몇 시에 오라 하면 몇 시에 창문을 열어주면 얼굴만 한번 보고 가겠다. 그래 전해라네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적중했어. 네. 15분 면회를 해주겠다. 네.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오느라. 그래서 그 이제 아파트를 찾아갔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인사를 드리고 키가 자그마하신 어른이 참 인자하더라고. 네, 아주 인자하시더라고. 또 우리 저희 보시들이 또 이래 보시고 그랬더니 참 기초를 잘 닦았다. 아주 기초를 어떻게 닦았느냐. 그럼 내가 질문을 했지.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을 좀 더 잘 그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통역을 하고 하는데 글씨를 중요시해라. 그럼 뭐건 어떻게 쓰는가? 뭐건 어떻게 쓰느냐 이거 뭐가 가장 중요하다. 뭐를 중요시해라. 네. 그 배운 게 큰 두 가지라. 그게 내인데 또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돼 있어.
2: 글씨를 중요시하라. 먹이 가장 중요하다. 화가 박대성은 매일 아침 붓글씨로 하루를 열며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처음부터 열기를 띠는 이 화가와의 대화. 잠시 바람 쐬러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1: 아이고.
3: 와.
1: 여기.
3: 와, 여기 진짜. 경치가
1: 여기 좋죠.
3: 좋네요가 아니라 정말 네. 뛰어나고 아름답네요. 네. 집 안에 이렇게 소나무가. 야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와 이 정원이
1: 이 조각들
3: 네. 너무 근사해요. 와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이 경주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20년이 넘었고.
3: 20년이 넘었다.
1: 네. 24년 됐어요.
3: 와
1: 네, 됐는데.
3: 그러면 90년대 말쯤에 오셨네요.
1: 그렇지. 99년도.
3: 99년에.
1: 정식으로 이제 경주 이사를 한 게.
3: 어떠세요? 사시니까 경주.
1: 경주만 한 데가 없죠.
3: 아 진짜요?
1: 그건 뭐 역사적으로 규명을 하니까.
3: 그렇죠. 그래. 야, 근데 이 경주에 있는 유적들이 사실 선생님 그림을 그리시는데 되게 중요한 영감을 주는 소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아주 유적이 많죠.
3: 그렇죠. 예. 저도 이왕 남산까지 왔으니까 선생님 남산의 유적들 좀 보고 싶은데
1: 그럼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3: 아, 예, 예. 그럼 가볼까요?
1: 예 가봅시다. 예.
3: 네 좋습니다.
2: 경주 남산 동쪽 자락 탑골의 불무사. 경주 사람들에게 옥룡암으로 익숙한 절이 늦가을에 물들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인 이육사가 요양하기도 했던 절에 놀라운 보물이 숨어 있다며 화가가 안내합니다.
1: 가을이 아주 무르익었죠.
3: 완전하게 내려앉았어요.
1: 기가 막히네요.
3: 그러니까 오늘은 또 햇살도 좋고 이 낙엽들이 양탄자.
1: 양탄자, 그렇네. 요새는 날씨가 따뜻해서 동백이
3: 어머,
1: 이것도 편해.
3: 그러네요.

0: 비밀의 화원 같은 탑골에 과연 어떤 보물이 숨어 있는 걸까요?
1: 저기가 이제 부처마을이라.
2: 오.
1: 저게 그 부처마을이라 하는데.
2: 네.
1: 저기 보면
2: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저
2: 바위.
1: 네, 저거.
0: 옥룡암 뒤에 장엄하게 솟은 거대한 바위. 계단을 오르자 경주 남산 탑골 마예불상궁, 일명 부처바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2: 그러니까 저게 지금 부처 패밀리?
1: 네, 부처 패밀리. 여러 그 군상들이 있는데 네. 본존불 밑에 뭐 없는 게 없어.
2: 어머.
1: 어, 많이 있어요.
2: 아니 근데 좀 예쁘고 매끈한 바위에다가 조각을 하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두덕두덕 붙어있는 바위 같은 느낌도 있고.
1: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이 자연 바위가 이런 정도로 매끈한 것도 쉽지 않지. 연꽃이 하나 쏴악 올라오는 거예요.
2: 연꽃이?
1: 연꽃이죠. 이 연봉우리야 이거. 막 피기 직전 연봉우리가 잎을 터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2: 와. 와, 가까이 왔어요.
0: 사방에 신라때 조각으로 가득한 부처바위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건 북쪽면. 연꽃에 앉아 천계를 쓴 불상의 양옆에 신라때 목탑이 새겨져 있는데요. 9층으로 된 동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일까요?
2: 우와, 이쪽은 또 다르네요.
1: 요 올라오세요.
2: 와, 느낌이 확 달라. 와.
0: 바위의 동편으로 돌아가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폭 13m에 달하는 수직 안반은 자연이 만든 거대한 캔버스인데요.
1: 거울로도 또.
0: 신라인들은 마치 그림 그리듯 극락세계를 묘사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천들이 압권입니다.
1: 여기도
2: 멋있어.
0: 자, 이제 부처바위의 정면이라 할 남쪽으로 올라봅니다. 동서남북 내면에 각기 다른 공간미를 보이는 부처바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굴사원이라 할 수 있죠.
2: 아니 근데 저 진짜 이런 광경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근데
2: 아니, 어떻게 이런 조형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0: 부처바위 남면은 보조로 된 삼중불 옆에 환조의 열애상이 세워져 있어 입체적인 공간 배치가 돋보입니다. 붉게 칠한 본존불과 풍만한 열애상이 대비와 조화를 이루는데요.
2: 야, 아니 저는 진짜 지금 그 경주에 와서 뭘 보고 갔나 싶을 만큼
1: 열을 오는 사람들 지극히 드물어.
2: 너무너무 네, 귀한 그래,
1: 경주가 아직 속속들이 안 알려졌어 그래.
2: 와, 놀랍습니다.
1: 네,
2: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신라의 모더니즘이다.
1: 나는 이게 모더니즘이다. 거기에서 보면 이 바위의 선을 활용해서
2: 네.
1: 또 직선적인 탑을 넣고 예, 그런 거 보면 모더니 멀리 있는 게 아니다는 걸래. 그래서 이제 미국 뉴욕에서도 깨친 거예요. 그게.
2: 그러니까.
1: 예.
2: 그러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 모더니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선생님의 자취를 보면 1988년에 호암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성공적으로 여신 다음에.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나 가기 어려웠던 중국 본토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악착같이 진짜 열심히 보고 오셨어요. 그때가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하십니다. 바로 1990년대에 미국입니다. 뉴욕을 가셨어요.
1: 이런 참 천수백 년 전 유물을 해서 네. 내가 뭘 느끼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내가 생각하면 가장 첨단 사회가 어디냐? 그게 뉴욕입니다. 그래서 내 뉴욕을 가서 이제 그 맨하탄 가는 그 특수한 거리는 이 산처럼 이 산 속을 지나가는 것 같아. 그
2: 건물
1: 빌딩,
2: 때문에.
1: 빌딩,
2: 네, 빌딩,
1: 빌딩 숲을 지나가다
2: 그렇죠.
1: 보면 거기 달도 걸리고 별도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지금 하는 건 뭔가 과거의 이 예술, 미술에 가는 거를 아주 그 복잡한 데서 자꾸 탈피해서 탈피해서 단순화시킨다고 보는데 그럴 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아 모더니즘이 여기에서 벌써 실행이 된 거예요.
2: 오.
1: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조형을 하면서 여기 딱 이 탑을 보세요. 직선과 곡선을

0: 가장 현대적인 걸 벌써 천 수백 년 전에 저런 조형물이 딱 들어섰어.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1: 그러네요. 예.
0: 모든 일이 천년 전에 극치를 일어났다고 그래 보이더라고. 요새 가는 이제 우리가 설치 가지만 이거 이상 설치가 어디 있나요?
1: 아, 그렇죠. 예.
0: 그래서 바로 귀국을 해서 1년 만에 경주에 와서 제가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

0: 그러니까 이제 서양화가 당시에 추구했던 게 사진 같은 사실적인 그림들을 추구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한계가 오다 보니까 추상적인 것들에
1: 근데
0: 대해서
1: 추상화관이 따로 또 만들었지.
0: 그렇죠. 그런 모더니즘이 나오게 된 거고.
1: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을 찾았는데, 이제 내가 하는 수목화는
0: 네.
1: 처음부터 추상, 구상을 아울러서 한꺼번에 표현하게 돼 있어. 왜 여백의 미라클 그런 것도 있고, 네.
0: 그렇죠.
1: 선 위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0: 그렇죠.
1: 자체가 추상이라. 그러나 그리는 물체 자체는 구상 쪽으로 그걸 담게 하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0: 그래서 이제 내 경주로 바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진짜 놀랐던 이 아주 발 빠른 행동이 뉴욕에서 돌아오신 지 하루 만에 짐을 싸고 경주로 내려오셨다면서요?
1: 그럴 때마다 이제 나이도 젊지만은 아주 뭔가 이제 내가 성격이 좀 급해요. 뭘 참고 이런 걸 못하는데. 그 하룻밤을 자고 짐을 꾸리니까 어디 가려고 하는데 불구사 좀 가야 되겠다니까. 좀 쉬어가가지 뭘 그렇게
0: 그러니까
1: 바쁘냐고.
0: 시차도 적응 안 되셨을 텐데.
1: 시차고 뭐 그런 거 생각이 없었어.

0: 그래서 제가 짐을 꾸리가 불국사 그 여관 앞에 도착하니까 한 4시 반 되더라고. 그 불국사 입구에 들어간 게 문을 크로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시 5분만 내가 여기 갔다 올 일이 있으니까
1: 네.
0: 날 좀 해달라고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서 불국사 건물 앞에 딱 서니까 이 아랫두리가 흔들려서 흥분이 됐어. 도저히 5분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바로 되돌아와서 숙소로 와서 잤습니다.
1: 네.
0: 과거에는 그 뭐 엄청실이 다녀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전율이 오고 감동이 왔어.
1: 그때 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셨을까요?
0: 이 너무 흥분하면 그런가 봐.
1: 그렇죠.
0: 예, 예, 예.
1: 그냥 거기서 뭐 발견하신 게 있는 거예요.
0: 이제 그 가람을 뉴욕에 있을 때 생각을 했어. 이 장축으로 긴 동서로 이렇게
1: 네.
0: 긴 회랑이고 이 위에 이제 이 둘러친 회랑 같은 걸 생각하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힌 입체가 나와. 예, 그래서 그 가보니까 그게 너무 현장에 오니까 내가 그냥 흥분했던 것 같아.
1: 와, 그것이 참 한 예술가에게는 얼마나 운명적인 일이겠어요.
0: 참 귀한 그런 시간을 기억을
1: 맞아요.
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참 뭔 대물 하나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1년 방을 얻었어. 불국사.
1: 네.
0: 마침 이제 불국사에서 허락 할 수 없는 일을 허락했어. 내가 방을 하나 배당 받았어.
1: 아 불국사 안에?
0: 안에.
1: 방을
0: 안에 이제 그 이제 내가 선정실 가는 데가 있어. 방이 세 개 있더라고.
1: 네.
0: 그 선정실이 왜 그런 제일 가쪽에 있어가 여기가 조용할 것 같다 싶어서 그걸 달라 해서 있었어.
1: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대표작인 불국 설경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0: 그래 됐어요.
1: 그렇죠. 예. 이게 길이만 13m가 넘는 대작이고 이게 1995년이고 선생님 연세가 50살이셨을 때세요.
0: 처음에 이제 이걸 대가람을 그리는데 한눈에 들어오질 않잖아요. 시점이.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내가 이 발걸음 수를 재해가지고 3단계를 끄었어.
1: 네.
0: 그 여기서 그리고 두 그래서 이제 완성을 시켰어. 시켜보니까 그냥 참 흥분될 만큼 뭐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어.

0: 근데 선생님, 이게 참 한순간인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방황을 하신 인생이시기도 하잖아요.
1: 오랜 방황했죠.
0: 예, 진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일도 겪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모험도 하시고, 진짜.
1: 그런 방황이기에 그런 찰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찰나라는
1: 네,
0: 것이,
1: 그걸 기다리고
0: 네.
1: 그동안 연습을 했는 거 아니냐, 살아온 거 아니냐, 그렇게
0: 그러게
1: 생각해요.
0: 말이에요.
1: 그때 이제 절에 보면 그 보살들이 있어요. 밥 먹고 지나가다 뭐 누가 앉아 웅크리고 그림을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림을 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회자가 돼서 김대성이가 짓고 박대성이 그리다 하는 이야기가 그 절에서 나왔어.
0: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연의
1: 네,
0: 일치로
1: 우연일처럼
0: 이름이
1: 그 이름이 비슷해.
0: 같아요. 아니, 이게 진짜 그냥 이렇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뭔가의 인연이 있지 않을까.
1: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그때 경주 이전까지는 작품을 그리실 때 재료도 좀 여러 가지 쓰셨는데, 먹 외에 아크릴도 좀 즐겨 쓰시고, 불국설경 이후에는 또 완전 좀.
1: 불경설경 시작부터 먹 외에 안 써서 잘안 썼어.
0: 그렇죠. 아예 그냥 먹으로
1: 아예
0: 돌아서셨군요.
1: 먹으러 돌아섰어. 이게 본질이다.
2: 천년이 넘는 세월이 깃든 적막한 폐허. 자연과 하나 된 고요한 아름다움이 예술가의 영감을 일깨웠을까요? 화가는 갑자기 노트를 펼치고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가는 평소에도 야외 스케치를 즐겨 하는데요. 경주를 누비며 느낌이 올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창조의 순간, 저는 침묵하며 멀리서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바위의 삼존불이 한순간에 뚝딱 그림으로 탄생하는 신비로운 과정을 목격하게 됐죠.
1: 공룡암 삼불이라. 아직은
0: 거품 안
1: 덜
0: 될것
1: 말랐을 게
0: 같아요.
1: 덜
0: 맞아요.
1: 말랐네.
0: 자랑해야지. 나랑 우셨을 때
1: 이게 이제 원시 맛이 나는 이 원시 맛을 내야 돼.
0: 그리셨다고.
1: 천년 된 붓꽃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붓이 위대한 거예요.
0: 와.
2: 부처바위에 감동을 안고 옹룡암으로 내려온 길. 대웅전 옆 전각에서 뜻밖의 또 하나의 미술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0: 와, 선생님. 이 글씨가 추사의 글씨라고요?
2: 일로향각. 추사 김정희가 영천 은혜사에 남긴 현판을 모각한 건데요. 중국 한나라 때의 예서체로 된 웅장한 서체의 현판 뒤로 감각적인 흘림체의 현판이 또 하나 있어 더욱 놀라게 되죠. 역시 추사의 글씨를 모각한 게 포함됐다는 조유육죽세식일화입니다.
0: 저게 이제 추사 말년의 글씨체라면서요.
1: 정확한 연대는 제가 알수 없지만은 한참 무리 익을 때 추사의 특히 추사생의 장기는 예서입니다.
0: 예서.
1: 예서인데 굉장히 모던하고 그뭐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어떤 조형언어가 아니냐.
0: 진짜 구조적이면서도 힘있고, 그러면서도 그참 갖고 있는 그 예술적
1: 아니
0: 감각도
1: 조형
0: 뛰어나고.
1: 미술의 극치라고 보면 돼.
0: 아, 그렇죠. 그리고 또그 뒤로 보이는 현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저게 조유육죽세식일화라는 현판입니다.
1: 저도 자주 왔고
0: 네.
1: 오래됐지만 저걸 보려 깜짝 놀랐어. 왜 놀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단아하게 일어서는데
0: 맞아요.
1: 이걸 아주 웨이브를 줬어.
0: 역동적으로
1: 역동적으로.
0: 움직임이. 저게 되게 꿈틀거리는.
1: 아니 그렇지. 어떤 용이 꿈틀거린 것처럼.
0: 그리고 사실 저건 글씨인데 그림 같기도 해요. 무슨
1: 근데
0: 추상화 같기도 하고.
1: 서란 게 그림에서 출발한 거예요. 상형이니까.
0: 맞아요.
1: 상형에서 출발해서 이게 하나하나 자꾸

0: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 약속 문자로 된 거예요. 그 뒤돌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형태로
1: 네.
0: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화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0: 이번에 와서 많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문인화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1: 송나라 때이 그림이 극도로 발달했어.
0: 네.
1: 특히 산수화가
0: 네.
1: 했을 때, 그때 이제 걸출한 소식이라 하는, 걸출한 참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멋쟁이 선비가
0: 네.
1: 소동파인데,
0: 네.
1: 그년에 그 소위 말하는 문인화 하는 걸 재창하신 분이라. 그래서 문인 정신을 그림 속에 넣지 않으면 안
0: 그렇죠.
1: 된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온 거지.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보이는 대로만 담는 것이 그림이 아니라 문인의 정신이 들어간 그림.
1: 그렇지. 그게 소위 말하자면, 글을 연구하야 하면 알아야 된다.
0: 네.
1: 예, 그러니까 문화. 화와 문이 둘이야, 이것도 또. 거기서부터 오늘날 문인학은 격조 높은 자원의 그림을 요구했던 거예요.

0: 화가의 스케치를 보고 나니 전 시장의 작품들이 보고 싶어졌는데요. 그날 저녁 경주 엑스포 대공원 안에 있는 경주 솔거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솔거 미술관은 지난 2015년 박대성 화백이 작품 830점을 기증해 만들어진 미술관이죠.
1: 와, 저 선생님의 와. 여긴 되게 큰 호수의 그림들이.
2: 그렇죠. 예. 이 정도면 대작이라고 할 수 있죠.
1: 그렇죠. 네, 네. 와, 청우. 푸른 소.
2: 네. 그래. 푸른색이라고 하는 게 다 좋아하잖아요.
1: 맞아요. 네.
0: 이번 기획전은 원흉무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붓에 힘찬 필선이 살아있는 소그림이 먼저 반겨줍니다.
1: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작품을. 이게 금강산에 있는 폭포들 그렇죠. 그리신 거예요.
0: 경제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연상되는 금강산 폭포 그림은 제가 정말 꼭 보고 싶었던 것이죠. 정선도 문인화가로서 300년 전 조선의 모더니즘을 이뤘는데요.
1: 와. 와. 여기는 서예의 방이네요.
2: 그 글씨. 네. 주로 글씨. 네.
1: 선생님, 와, 이거는 대단한 또 하나의 대작인데.
0: 서화 동체의 문인화를 지향하는 박대성 화백에게 서예는 그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2: 여기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아, 붓은 어떻게 온필에 용단을 내야 된다. 그런 테크닉이라 할까.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런 걸 수없이 썼거든.
1: 네. 네,
2: 그 중에 하나입니다.
0: 마지막 방에는 폭 11m가 넘는 거대한 그림 몽유 신라도원도가 걸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로 융합한다는 원흉무해를 구현하고 있죠.
1: 와, 정말 이 그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네요. 와, 진짜 여기 서니까 경주 곳곳을 다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2: 신라를 이제 통째로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막 그러면 이게 그 산을 연꽃이 막 피어난다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탑이 아까 황룡사
1: 구청
2: 탑인데 이게 꽃술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0: 디자인한 거예요, 이렇게. 꽃잎마다 이렇게 중요한 불적을 투영시킨 거예요. 상당히 도판적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어디서 이런 느낌을 내가 표현하냐면, 고구려 고분 벽화. 고분 벽화는 뭔가 굉장히 거칠다고.
1: 그렇죠.
0: 그래, 그 거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내가
1: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벽화, 네, 벽화. 같은 질감이에요.
0: 근데 이 디자인은 내 스스로 하는 거야.
1: 저기는 해가 있고, 이 끝엔 달이 있어요.
0: 1월이라.
1: 네, 1월이라.
0: 1월이라. 1월이라 하는 날에 그 어떤 우리가 우주적인 네. 큰 걸 나름대로 생각했고, 네. 특히 양옆에 불구, 화음, 원육무의 네. 일체가 하나로 다 통한다. 여기 그런 사상이라.
2: 흙과 백으로만 이뤄진 거대한 세계, 몽유 신라도원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는데요.
0: 예, 그런데 이게 하나의 뭐 이건 바닥에 뭘 깔고 있냐면 세세한 그런 칼날을 빼고 순수 먹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볼수록 신기한 게요. 되게 다면적이어 보이는데 색채가 딱 흙과 백밖에 없어요.
0: 먹이라 하는 것만큼 무게가 있고 세계 왕도라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태초에 그 어두움이 있었다.
1: 네.
0: 그런 데서 나는 이미지를 많이 가져와요. 그러면서 우리 해가 질 때 이래 보면 이 먹색이 전체를 깔고 있어요.
1: 그렇죠.
0: 네, 깔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먹은 어떠냐 하면 금을현 현색이라 하는데 일목다색 또 어떤 일목칠색 예,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전통은 네. 쓰는데 먹은 불의 심판을 받아서 얻어진 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손 밑에 있는 그 거름
1: 네.
0: 그게 이 먹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채취를 해서 가공을 하는데 태양빛을 통해서 모든 열두색을 얻어내는데
1: 네.
0: 그러나 그 태양이 열두색을 다 환원해가 가요. 빛에 발해버린다 이 말이야.
1: 네.
0: 그러나 단 먹색은 그렇지 못해.
1: 아, 그 먹색은 빛에 바래지 않아요?
0: 아무리 태양빛에 내놔도 바래질 않아. 그럼 그게 무엇냐 하면
1: 네.
0: 동양정신의 태동이라. 왜 그러냐, 그게 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고
1: 네.
0: 그 기록이 우리가 이제 문자를 발명해서 쓸 수 있고 역사를 기술하고 그런 한 해 큰 그렇죠. 의미를 가졌다고.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서 문방사복 하는 거를 지금도 바꿀 수가 없어.
1: 그렇죠. 네,
0: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 이거를 보면서 좀 반성도 한 게 뭐냐면 우리는 검은색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 먹색도 되게 단조로운 먹색이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색이 그 안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0: 거. 그렇지. 예.
1: 그런데다가 바래지도 않는 이 먹의 성질로 인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울긋고 강인한 측면이 있다는 거.
2: 전시를 보고 나오자 해가 진 세상은 검게 먹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먹색의 변화무쌍한 색상은 변치 않는 진정성의 문제와 관련 깊다고 하죠. 근원적인 본성을 지킴으로써 만물을 품을 수 있는 건데요. 다음 날 아침, 궁금한 마음에 화가의 작업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0: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동양화하면 산수가 제일로 치거든.
1: 네.
0: 산수화가를.
1: 네.
0: 산수화가를 제일 치기 때문에 제가 주력한 건 금강산을 그리고 싶었어.
1: 그러니까.
0: 네, 했는데 마침 그럴 때 이 금강산을 한 열몇 번을 갔어.
1: 와. 많이 가셨네요. 네,
0: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서 의문을 붙은 게 중국의 그 많은 산들 또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산들이 금강이라 하는 말이 붙은 건 처음이거든 이게.
1: 금강이라는 게 어떤?
0: 근데 금강경이 이제 불교의 핵심을 금강경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금강이라 하는 불경의 그 핵심은
1: 네.
0: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본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수억 년 전에 융계될 때 수압에 토압에 뭐 풍압에 눌리다 보니까
1: 그렇죠.
0: 수억 년 동안 만들어진 게

0: 금강석이 된 거야.
1: 금강석.
0: 예, 금강석이 나무가.
1: 네, 아,
0: 그런데
1: 나무가.
0: 들어간 나무가 참 재미난 게 태양빛을 받아서 다 검은 보석이 빛이 나는데,
1: 네.
0: 그럼 태양빛이 없으면, 불빛이 없으면 자기 색깔을 발표하지 못해요. 표현하지
1: 그렇죠. 스스로
0: 못하고
1: 발색이 되진 않죠.
0: 발색이 안 된다 이
1: 예.
0: 말이야. 안 되는데 금강석은 깜깜한 밤에도 자기 발색을 한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게 역시 그 보석 중의 왕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진정성 칸이 뭐냐?
1: 네.
0: 이제 거기에 핵심은 금강석이 불에 넣으면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쇠를 잘라내는 그 야문 쇠가
1: 쇠를
0: 보석이
1: 자르는 그 금강석이라는 그
0: 석이 어쇠
1: 강한
0: 돌이
1: 돌이.
0: 불에 들어가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색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게 핵심이라.
1: 아, 본질은
0: 예,
1: 나무였으니까
0: 나무였으니까. 그러니까
1: 본질
0: 얼마나
1: 잃지
0: 우리
1: 않았네요.
0: 그렇게 불교의 심오한 철학이 그 있더라 이 말이에요.
2: 먹과 금강석 모두 나무가 변형된 건데요. 불에 타는 본성을 지켜서 만물을 품게 된 거죠. 하나에서 우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날 화가는 먹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겠다며 경주시 남쪽에 원성왕릉으로 안내했습니다. 왕의 유해를 연못 위에 걸어 안장했다고 해서 괴릉으로 불리기도 하는 능. 또 그림 그리는 걸 보게 될까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흐린 하늘이 순식간에 비바람으로 뒤덮입니다. 사방에 비가 들이치며 온통 먹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런 날씨에 과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3: 아이고,
1: 아, 이렇게
3: 아이고,
1: 비 오는 날또
0: 모처럼 비가 오네.
1: 선생님과. 예. 아, 그 양옆에 이 석상들도 되게 멋있는 것
3: 석상이 아주 좋잖아요. 특히 이
1: 같아요.
3: 석상이 좋죠. 내가 이걸 좀 그리고 싶어서
1: 아.
3: 오늘 오지 한 거예요.
2: 원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괴릉은 통일신라 능묘 가운데 가장 화려합니다. 특히 사실적이며 힘에 넘치는 조각이 압권이죠.
1: 와, 이.
3: 12지상.
1: 네. 와, 엄청 정교해요, 조각들이.
3: 그렇죠.
1: 네.
3: 특히 이게 화강암이 조각하기 어렵거든.
1: 그러게. 단단할 텐데.
3: 그런데 상당히.
1: 와, 이거는. 와, 진짜. 엄청 디테일이,
3: 말인가?
1: 예, 말 같아요, 말. 얼굴이 긴거 보니까.
3: 말상 같아.
1: 말상.
3: 말상.
1: 맞아요.
2: 괴릉 조각의 하이라이트는 무인상과 석사자입니다.
1: 와, 이 석상들, 오, 대단한데요?
3: 지금 정말 생겨나.
1: 완전, 나 준비됐어! 우악! 하고 덤빌 것만 같아요.
2: 화가는 특히 사자상을 사랑합니다.
1: 어쩜 저렇게 이 앞다리가.
3: 그러게 저 여문도를 저렇게 살아있는 사자를 만드니까 얼마나 조각 솜씨를
1: 와,
3: 좋아.
1: 진짜 완전
3: 그러게.
1: 막 근육이 느껴져요.
3: 그러게.
2: 하지만 빛발은 더욱 거세지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요. 모두가 말렸지만 화가는 기어이 화구를 펼칩니다. 저는 우산을 받치며 바로 옆에서 그림 그리는 걸 보게 됐죠. 천 수백 년된 석사자의 형태가 빛속에 몽환적으로 빛나는데요. 화가는 오직 먹색 하나만으로 사자의 형상을 그려나갑니다. 단지 추상적인 검은 선만으로 무심한 듯 슥슥 붓질하는 화가. 스케치북에 빗방울이 떨어져 어지럽기까지 한대요. 그런데 마법처럼 사자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1: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야?
2: 빗속에서 순식간에 그렸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그림. 평면 위에 어떻게 검은색 하나로 저렇게 힘에 넘치며 살아있는 듯한 사자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0: 흰색 바탕에 그어진 거친 목선들이 기를 뿜어내듯 요동치는 카오스를 이루는데요. 암흑 속에 감춰졌던 형체가 드러나며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비밀의 문이 열린 듯합니다. 경주를 떠나기 전 삼릉숲에서 마지막으로 화가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변치 않는 먹과 금강석은 결국 자연에 속한 건데요. 자연은 화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1: 참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저에게 참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에서 참 많은 스승들을 만나셨지만 그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은 자연이었다.
2: 그게 이제 내 삶의 환경이라. 내가 어릴 때 발을 잃고 또 어디 모임에 이런 데 가기를 꺼려하고 그러나 자연은 그런 걸 탓하지 않고 그렇죠. 언제라도 가면 받아주고 또 그거 가면 편하고 그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게 그게 오늘날 나를 만들어준 것 같아.
1: 그런데 선생님은 겨울을 가장 좋아하신다면서요.
2: 자, 그건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리는 대상물이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네. 소위 말하자면 뼈대를 내가 중요시해서 그리거든. 그래, 그런 연유입니다.
1: 근데 또 겨울이라는 계절이 또 강함. 그러니까 이 강함이 어떤 시인이 또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잖아요.
2: 근데 겨울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1: 선생님의 그림도 금강석처럼 굉장히 단단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셨어요.
2: 내 경우는 좀 강함 쪽으로 좀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1: 선생님 생각을 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그 선생님이 그리는 그 그림의 재료들은 정작 다 부드러운 것들이에요. 종이도 그렇고 붓도 그렇고 먹도 그렇고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2: 우리는 아주 부드러운 틀을 쓰잖아요.
1: 맞아요.
2: 이게 먹으로 인해서 뚝 떨어지게 되면 종이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가장 강하게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건 종이를 염증을 해버려요.
1: 네.
2: 표면을 파고들어서 그건 헤매 때 아무리 내놔도 흔들리질 않아. 그래서 그런 게 우리는 강함이라 하지요. 그런데 가장 연한 게 가장 강한 게 되는 역으로 말하면
1: 그렇죠. 그게 딱 염직이 되는 순간 햇볕에 내놔도 변치 않는 그러니까는 정말 변치 않게 단단하게 새길 수 있는
2: 우리는 그 붓을 금강석 칼로 인지를 바꾼다고 생각을 바꿔서 엄청난 힘으로 강한 화강암에다가 종이를 화강암으로 또 바꾼다고 인지를 화강암에다가 각을 하듯이 무철련 갈 수 있는 각을 하듯이 필력을 내서 하는 그런
1: 정말 100년 1000년 갈 수 있는 네, 각을 그렇죠. 하듯이 필력으로
2: 그런 심정으로
1: 그런 심정으로 붓을 그으시는데 그럼 되게 엄숙한 작업이네요.
2: 그 엄숙하고 또 그만큼 혼신을 다해서 네. 그 작업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 그래서 이 말도 와닿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사물이나 현상을 고요히 관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2: 그게 이제 정관자득인데 네. 자연은 그만큼 뭔가 풍요로운 내 감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불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자연의 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서 북 끝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스승이 없지.
1: 그러네요.
0: 삼라만상이 담긴 듯한 소나무의 구불구불한 형태들. 그림이나 글자의 획처럼 느껴지는데요. 무수한 필선의 한가운데에 내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성 화백의 예술 세계를 찾아 경주 곳곳을 둘러본 여행. 이 박대성 화백의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화, 특히 문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연을 보며 스스로 이치를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무한한 변형이 가능한 그림. 현대에도 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 문인화라는 장르에 감탄하게 되죠. 그림과 자연을 관조하며 얻게 되는 깨달음, 자유, 그리고 여유. 여러분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

0: 놀아보세!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줄기가 엄청 불어나와요.
1: 자, 문경으로

요가는 신체의 근력을 키워주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가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척추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상체를 바르게 정렬하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요가는 내적 수련이 전부이다. 그 외의 것은 고개에 불과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요가는 단순히 동작만 따라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어떠한 동작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또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가 수련의 깊이는 몸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제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세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곧곧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점차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을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리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

답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

0: 마시고 내쉽니다. 두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1: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빌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봅니다. 등을 피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 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빌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때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더 가능한 분들이라면 발을 한 발 정도 더 든 상태에서 천천히 밀고 조금 더 강한 상태면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펴도록 합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 무카 에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자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온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발목 관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프루바타나사나와 트리앙무카 알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프루바타나사나부터

접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람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러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연천 두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유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루폼 붙이고 있어요. 저기 김이 새지 말라고. 요 새면은 저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루폼을 붙이고 있어요.

0: 났는데 소리잖아. 응, 짝소리 났는데.
1: 이제 들으시고 수업 보이시.
0: 응. 찹쌀하고 저 누룩하고 진달래꽃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2: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삼겹에 오세요. 탱글탱글해졌네. 가발이 하나에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투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아,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지근하고 향이 좋고 진짜 진짜 살리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도.

덩굴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 문양이라는 거는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 문양을 낮은 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놓고
1: 맞추고 본래 중심에다 맞추어 놓고
2: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0: 얘도 올라간대.
2: 올라온다고요?
1: 아니 이것도 같이
2: 네, 전체적으로
1: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3: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낮은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 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 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0: 국악 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중도하고 싶네. 괜찮았나요?
1: 괜찮다.
2: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수 있겠죠?

0: 고침생이요. 좋다.
1: 빨간 벌써 빨간 벌써.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타문화의 영역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들과 합쳐질 때 최대한 우리 것으로 상자로의 것으로 바꿔서 창작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코리안 칩스를 붙이게 됐습니다. 상자로는 이제 전통이라는 상자 안에 새로운 창작이라는 자루를 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의 그 무을농악이라는 농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스윙이라는 음악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만든 곡인데, 이 셋만의 새로운 농악처럼 뭔가

0: 구현을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고가를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농악패처럼 갖추고 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최대한 그 악기들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전통의 음계, 전통의 장단이 아니어도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좀 소리들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는 편입니다. 전통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냥 변화들이나 문화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주요 창작적인 영감이 많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말하는 전통은 같은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됐었어요. 얘기를 해보니 셋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술래길이 이제 깨달음의 길이라고들 많이 일컬어지길래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세 명이 생각하는 전통을 한 팀이니 합치를 해보자, 맞춰보자 라는 이제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0: 지금에서 미드가 조금 살긴 해야 돼요.
1: 지신지신의 노르자 오지신아.
2: 셋 다 결국은 합치하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셋이 같이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나누어온 것 덕분에 생겨난 공통 분모를 창자루의 음악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올해도 원래는 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첫 상자로의 길 공연을 보시는 관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눈앞에 토끼가 사라질까 마음이 쫓겨 그저 달린다.
2: 서두르라고! 시간이 없어!
3: 시각적인 거를 청각화하는 작업? 서로 다른 감각을 호환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되게 많이 흥미를 느껴서 상자로에서 뭔가 구현해내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1: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0: 노라무새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그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0: 구강의 날 맞아요 신명나게 놀아보세요.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호구 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 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0: 싫어요.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고 남의 감정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는 윤호 씨의 이기심이 싫어요.
1: 모르길 바랐는데.
0: 아니죠. 그게 아니죠. 제가 알고도 모른 척 해주기

0: 윤호 씨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아가와 아가새의 관계처럼 윤호 씨의 센치멘탈리즘을 부추겨주는 대가로 윤호 씨의 부를 뜯어먹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속아주고 모른 척해주고 그랬겠죠. 하지만 난 달라요. 그 사람들은 윤호 씨의 주머니 속을 사랑한 거지만 난 윤호 씨 사랑했어요. 그래요. 난 윤호 씨 사랑했어요. 맹목적일 정도로 사랑했어요. 난 그게 달라요.
1: 도대체 뭐가 달라?
2: 넌 그저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야. 너의 가족, 너의 과거, 너의 어머니, 너의 가야금,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야.
1: 그래서 네가 경멸했던 내 주변의 아가새처럼 날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센티멘탈리즘? 씨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난 처음엔 믿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 이외에 김회장이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0: 정연언니를 매도하지 마라.